빨강색, 파랑색, 보라색, 흰색, 파랑색, 밝은 파랑,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빨강색, 검정색, 갈색, 흰색, 검정색, 회색, 노란색, 빨강색, 주황색.

0: 오!
1: 보라색, 파랑색, 남색, 흰색, 초록색, 연두색, 빨강색, 흰색, 분홍색.

플레시오사우루스

보라색,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회색. 분홍색, 파랑색, 주황색, 파랑색. 검정색. 보라색,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스테고사우루스. 에이, 안킬로사우루스. B. 브라키오사우루스. C. 카르노사우루스. D. 디메트로돈. E. 엘라스모사우루스. F. 파브로사우루스. G. 기가노토사우루스. H. 하드로사우루스. I. 이구아노돈. J. 유라베나토르. K. 켄트로사우루스. L. 람베오사우루스. M. 메갈로사우루스. N. 노도사우루스. O. 오비랍토르. 테라노돈. Q. 케찰코아틀루스. R. 리오자사우루스. S. 스피노사우루스. T. 티라노사우루스. U. 유타락토르. V. 벨로키랍토르. W. 우에르호사우루스. X. 제노케라톱스. Y. 양추아노사우루스. Z. 주니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나는 누구일까요?

스피노사우루스. 나는 누구일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나는 누구일까요?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데이노니쿠스야. 나는 육식공룡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트리케라톱스야. 나는 초식 공룡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스피노사우루스야. 나는 육식공룡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나는 초식 공룡이야.
2: 내가 너무 고파.

0: 사우루스야, 나는 육식 공룡이지.
1: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나는 초식 공룡이야.
0: 안녕, 육식 공룡 친구들.
2: 안녕.
0: 안녕, 초식 공룡 친구들.
3: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맛있게 먹어.
4: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9: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당신의 락토피트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2: 야호
3: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노란색.
1: 아. 예.
0: 초록색.
1: 아.
0: 빨간색.

0: 갈색, 파랑색,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갈색.
1: 나는 누구일까요? 개미. 나는 누구일까요?

허미. 나는 누구일까요?

나비. 나는 누구일까요?

먹을래. 나는 누구일까요?

사마귀. 나는 누구일까요? 사슴벌레.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무당벌레라고 해.
0: 안녕, 무당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사슴벌레라고 해.
0: 안녕, 사슴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장수말벌이라고 해.
0: 안녕, 장수말벌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호랑나비 애벌레라고 해.
0: 안녕, 호랑나비 애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사막이라고 해.
0: 안녕, 사막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개미라고 해.
0: 안녕, 개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0: 안녕,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곤충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2: 안녕. 이 달콤한 향기는 어디서 나는 거지?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해.
0: 저런, 사마귀가 많이 다치고 말았어. 사마귀를 치료해주자. 우선 온몸에 작은 상처들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자.

좋았어. 다음으로 멍든 눈을 치료해주자. 좋았어. 마지막으로 구멍난 날개와 더듬이를 치료해주자.

완벽해. 잘가 사막이야.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문어라고 해.
0: 안녕, 문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동물이야?
1: 나는 느리지만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라고 해.
0: 안녕, 달팽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예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라고 해.
0: 안녕, 조개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동물이야?
1: 나는 바다 위를 둥둥 유영하는 해파리라고 해.
0: 안녕, 해파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동물이야?
1: 나는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를 가진 바다의 달팽이, 갬민숭 달팽이라고 해.
0: 안녕, 갬민숭 달팽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동물이야?
1: 나는 고생대 바닷속을 헤엄쳤던 암모나이트라고 해.
0: 안녕, 암모나이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1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오징어라고 해.
0: 안녕, 오징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문어. 달팽이. 조개. 해파리. 갯민숭 달팽이. 암모나이트. 오징어. 우와! 무지개 연체 동물들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멸종위기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끼리끼리. 갈라파고스 땅거북. 북부인 코뿔소. 키위새. 아프리카 코끼리. 10종 이기 동물들을 모두 찾았어.

0: 어서 가자. 아기 코끼리가 많이 다친 것 같아. 확인을 해보자. 헉, 너무 아프겠다.
1: 어서 치료를 해주자.
0: 우선 부러진 다리 먼저 치료를 해주자.

0: 완벽해.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하게
4: 주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뭐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합체!
12: 우리 같이 놀자.
10: 5와 3이 만나면
12: 8이야.
10: 당신,
12: 우리 모두 8.
1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2: 함께 놀아요.
10: 넘버블럭스, 4대 가족.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수속이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6: 2층입니다.
5: 모두 다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미스틱 매지션의 등장.
4: 또 기억이 안 나다니. 이게 다 자꾸 뚱냥이가 돼서 그래.
5: 타로, 무슨 생각하냐기요? 나랑 놀자기요.
4: 아, 핑크비주,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저리 가.
5: 그렇지. 타로, 너 요즘 이상하다기요.
6: 아, 늦었어. 타로, 왜 안 깨워주는 거야?
4: 주주, 난 네 비서가 아니라고.
6: 몰라. 지각이야.
5: 같이 가자, 끼야. 끼야.
7: 오늘도 참 아름답구나.
4: 카이!
7: 타로? 깜짝 놀랐잖아.
4: 미안. 혹시 여기 변신을 돕는 마법의 물건도 있어?
7: 변신?
4: 다 돼가? 나 이제 사람으로 변신.

0: 끝낼 수 있는 거야?
1: 그럼. 어? 자, 펜던트를 눌러봐.
0: 이게 뭐야?
1: 아차. 이걸 빼먹었네.

0: 이제 완벽해. 됐다, 됐어. 돌아왔어. 이젠 고양이가 아니야. 아, 역시 난 최고의 발명가라니까.
1: 고마워, 카이. 꼭 보답할게.
0: 어, 안 돼. 그냥 가면 큰일 난다고.
2: 이제 곧 정기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팀을 짜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세요.
3: 주주, 넌 관심 없냐, 규? 난 별로.
4: 선생님, 전교회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2: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급식 메뉴나 간식을 정하기도 하고.
3: 어? 메뉴를 정한다고? 선생님, 제가 할래요. 저요.
2: 주주, 그럼 내일 후보 등록을 해보렴.
3: 누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갈 사람?
1: 얘들아, 안녕?
5: 해리, 돌아온 거야?
3: 배터리 인기가 저 정도였어? 그렇다면? 배터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가지 않을래? 물론 내가 회장이고 넌 부회장으로.
1: 뭐? 갑자기?
3: 얘는 내가 부회장 후보로 뽑은 우리 반 친구 배터리야.
6: 아이 참, 주주. 배터리가 아니라 테리잖아.
7: 내가 타로란 걸 잠깐 숨겨볼까?
3: 얘 어디서 만난 것 같다, 규? 어?
7: 주비주가 안 보이는 척해야 해.
3: 갑자기 먼지가. 너 가만히 안 있을래?
8: 안녕, 네가 말로만 듣던 테리구나.
9: 만나서 반가워.
1: 모두 안녕.
10: 이상해. 얘한테서 타로 냄새가 난다, 큐.
3: 타로라니. 쟤는 왕자님 같은데 말도 안 된다, 큐.
11: 타로랑은 다르게 좋은 향기만 난다뇨.
10: 맞아. 요즘 타로한텐 방귀 냄새만 난다, 뾰.
7: 아리씨의 최고의 미남, 천재 마법사인 나한테 방귀 냄새라니. 지금은 내가 타로라고 절대 말 못해.
3: 이거 내일까지 써와. 후보 등록하려면 꼭 필요한 거니까.
1: 알았어.
3: 근데 너 집이 어디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1: 어? 집이 어디긴. 너네 집이 내가 사는 곳인데.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3: 아, 왜? 고마워서 데려다 주려는 건데.
10: 주주, 나 배고프다, 큐.
12: 나도 나 큐.
6: 주주, 얼른 저녁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갈까?
8: 그게 좋겠어.
3: 알았어. 그럼 페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 안녕.
1: 잘 가. 나도 배고픈데.
3: 너희들 거기서.
1: 루시? 주주가 위험해. 얼른 타로로 변신하자.
3: 방귀 타로. 방귀 타로.
1: 아니, 고양이 말고 다른 모습이 좋겠어. 타로 쟁점.
10: 뭔가 수상해. 그렇지? 어, 내가 알아볼게.
8: 어쩌지? 지금 변신할 수도 없고.
1: 멈춰라.

0: 뭐야? 누구지?
1: 여긴 제게 맡기고 피하세요.
2: 주주, 일단 피하자.
0: 어? 어? 어디 가는 거야?
1: 잠깐! 당신의 상대는 접니다.
2: 우리가 루시를 막아야 해.

0: 네가 뭔데 날 막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리모테르! 위험해! 시크릿 매직 필드!
1: 어떻게 매직 필드에 들어온 거죠?
2: 그건 내가 타로이기 때문이야.
0: 너희들 멋대로 날 여기 데려오다니. 리모테로
3: 클링클링 미라클.

0: 저런, 한심하게는 공격해!
1: 네 멋대로!
2: 도비아메!
3: 링크 역시!
2: 파워 업!
4: 클립! 마법 장수니! 마법 청소기 최대 출력!
2: 너무 강한 힘이야! 루시, 너!
5: 모두 물러서세요! 매직 크리스탈!

0: 보고 보자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1: 아, 그럼 전 이만.
0: 당신은 누구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미스틱 매지션?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카이, 카이! 펜던트가 고장 났나 봐. 변신이 안 돼.
2: 그러게, 주의사항을 듣고 갔어야지.
0: 그게 뭔데?
2: 펜던트의 에너지를 다 쓰면 변신이 풀린다고.
0: 그럼 난 언제 또 사람이 될 수 있어?
2: 별빛으로 충전해야 되니까 오늘은 포기해.
0: 안 돼!
3: 정기회장 후보로 등록할 사람 더 없지?
0: 아, 선생님, 저요! 테리가 아직 안 왔어. 못했어요.
3: 참, 테리는 아파서 못 온다던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구나.
0: 테리!

0: 어, 갑자기 웬 바람이지?
1: 네, 어젯밤 선샤인빌 상점가 곳곳에서 유령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 응? 유령이라고?
0: 어? 진짜 놀랐어요. 마네킹이 혼자 옷을 갈아입다니.
3: 응? 어? 어? 서절로 그려진 그림을 보고 도망치는데 유령이 나타났어요. 애골 유령이요.
4: 지각이야, 지각!
2: 주주, 놀랐잖니?
4: 왜들 그래요?
5: 뉴스에서 어젯밤에 유령이 나왔다지 뭐니.
4: 유령이요?
1: 내가 꼭 유령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6: 아! 멋져!
4: 유령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지?
7: 죄송합니다.
4: TV에 재밌는 거라도 나왔어?
1: 어젯밤에 나타난 유령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4: 유령이라고? 무서워. 수상한데? 진짜 유령일 리가 없잖아. 왜? 진짜일 수도 있지.
7: 진짠지 가짠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4: 그래. 그리고 그 유령을 잡아서 부하로 만드는 거야. 재밌겠는데?
7: 오, 그럼 출발합니다.
4: 같이 가.
8: 안녕 얘들아.
4: 어?
0: 어? 저기 있잖아. 유령 뉴스 봤어?
9: 무서워.
8: 다들 겁먹었나 보네.
10: 선생님 오셨다.
11: 어? 그래도 오늘 분위기 뭐지? 무슨 일 있었니?
0: 선생님, 유령이 나타났대요.
11: 아, 그거? 가짜 뉴스 같던데.
8: 아니요, 유령은 있어요. 전 느껴져요.
11: 아,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의 유령을 믿다니 실망이구나.
8: 그만해, 핑크비추.

0: 유령이다!
1: 유령이다!
2: 어떡해? 느껴진다. 느껴져. 여기서 유령의 기운이 느껴져.
3: 그리고 방금 저기로 나간 것 같은데?
2: 핑크비추, 괜찮아?
3: 이쪽이야. 날 따라와.
2: 쟤들은 왜 저래? 스타 히어링.
4: 유령 때문에 소름 끼쳐.
5: 이사 갈까봐.
4: 위험해. 집에 갈래.
2: 신디,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6: 아니, 그냥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
7: 하긴 우리 학교도 온통 유령 얘기뿐이었어.
8: 난 아직도 못 믿겠어. 유령이라니.
9: 주주, 나 너 때문에 다쳤다 끼우.
2: 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다 다친 거잖아.
9: 사과해라뇨. 뿅.
2: 큐.
10: 주주, 어떻게 된 거야?
2: 어? 아니, 그게 아니라.
11: 언니들, 이것 좀 봐.
9: 내가 깜짝이야.
7: 무슨 일이야, 미야?
11: 시크릿 플래닛에 새로운 유령 영상이 올라왔어.

0: 뭐? 왜 너희들끼리...
1: 빨리 찾으라고 그랬다, 큐. 레드비주를 찾아야 동화나라로 가는 문을 여니까, 큐.
2: 그랬구나. 미안해, 퍼플비주. 내가 더 열심히 찾아야 했는데.
3: 하지만 마네킹 옷은 왜?
4: 그건 옷이 너무 촌스러웠다뇨.
1: 패션 디자이너의 자존심이었답뇨.
0: 벽에 그림은 왜?
1: 벽이 날 불렀다뀨. 예쁜 그림을 그려달라고.
3: 뭐?
2: 진정해, 주주. 그럼 해골 유령은 어떻게 된 거야?
1: 그건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큐.
0: 그럼 진짜 유령이란 말이야?
1: 그래.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큐.
4: 맞다. 밖엔 진짜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뇨.
5: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는 게 좋겠어.
4: 응.
3: 이 주주님이 해결해 주겠어.
0: 너무 으스스한데?
1: 지릭지릭지릭!

0: 주주, 그건 그냥 빈깡통 소리였어. 어.
1: 아, 괜히 놀랐네.
2: 아휴, 얼른 유령 소동이 있었던 곳에 가보자.
1: 유령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지.
3: 맞습니다.
4: 저게 뭔가 오고 있어.
1: 유령, 내가 잡는다. 네 못해라.
5: 어, 저건.
6: 어? 어? 마법의 거울 미러 시드 레이버
3: 스테이. 마법 정성이 전.
1: 어? 너희들은?
7: 루시잖아.
5: 쟤들이 여긴 왜 왔지?
1: 주비주부터 빼앗아야겠는데? 리모테라!
8: 클링클링 미라클!
1: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루시, 나한테 맡겨! 리모테라!
0: 트윙클 트윙!
1: 그렇다면 저게 뭐지?
4: 유령이다!
1: 이번엔 진짜가 나타났어! 도망치자!
4: 가지마!
1: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가지마!
3: 어? 왜 그러는 겁니까?
5: 유령이 아니야.
9: 느껴진다. 느껴져.
5: 당신들은 선샤인빌의 여신님들? 유령을 찾으러 왔나요?
7: 너희들! 아니, 여러분. 밤에 다니면 위험해요. 옷은 또 그게 뭐예요?
10: 부럽나요? 해골이 정말 멋지죠?
0: 어젯밤 해골 유령도 여러분이 한 일인가요?
11: 그럴 리가. 그건 분명 진짜 유령이었습니다.
5: 맞아요. 이건 오늘 처음 입은 새 옷이라고요.
7: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10: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 유령을 만나고 싶어서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큰일 나겠네, 정말. 유령은 우리한테 맡기고 얼른 집에 가요.
12: 아니, 유령은 우리가 찾을 거예요.
13: 어둠을 가르는 유령의 친구. 우리는 유령 탐정단. 이야!
7: 못 말리겠네.
5: 결국 유령의 정체는 밝히지 못했어.

0: 그만 돌아갈까?
1: 스텔라, 무서워서 그래?
0: 아니, 그게 아니라...
2: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0: 타로! 같이 가!
3: 다들 진정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정!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덤덤해.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비눗방울이 진짜 재밌다.
1: 아, 신나게 뛰었더니 배고픈데.
0: 어? 나도.
1: 자, 그럼 내 간식 나눠 먹을까?
2: 팀이 최고! 잘 먹겠습니다.
1: 어? 우리 손 씻고 먹자.
0: 팀, 빨리 먹고 싶은데.
3: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씻고 왔어. 제일 먼저 먹어야지.
0: 어? 어? 안 돼!
1: 야, 어? 다들 어디 갔지?

0: 뭉치, 어? 여기 있던 쿠키 못 봤어?
1: 뭉치, 설마 혼자 쿠키 다 먹은 거야?
2: 그게...
0: 어? 내 비누방울도 없어졌어.
1: 뭐? 없어졌어?
0: 나 몰라.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2: 나는 그냥... 쿠키가 있길래.
0: 그렇다고 비눗방울 기계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2: 아, 그건 너무 놀라서 그만해. 우선 딸꾹질부터 멈춰야 할 것 같은데.
0: 아! 엄마가 나 딸꾹질 할 때 알려준 방법 생각났다. 준비됐지, 뭉치? 간다?

0: 실패네.
1: 너!
2: 내가 나설 차례군. 이건 말이지. 내가 전에 딸꾹질 했을 때 만들어둔 딸꾹질 멈추기 기계야.
0: 이상하게 생겼네.
2: 이렇게 두들겨주면 딸꾹질이 멈춘다고.
0: 딸꾹질 안 했다.
2: 거봐, 이 코디 발명품은 최고라니까.

0: 자, 잡았다. 정말 혀를 길게 내밀고 있으면 딸꾹질이 멈출까?
1: 내가 분명 어디서 들었다고.
2: 더 내밀어, 뭉치.
3: 조금만 더.
1: 최고로 길게 내밀어야 해.
2: 딸꾹질 거의 멈췄다. 멍치, 어때? 딸꾹질 멈췄어?
0: 멈췄다.
2: 진짜? 잘 됐다.
0: 얘들아, 저것 좀 봐.
2: 어?
4: 왜요?
2: 아, 귀여워, 귀여워.

0: 역시 내 발명품이야.
1: 코디, 안에 어? 있어?
0: 응, 들어와.
1: 코디, 이것 어? 봐. 마을에서 사진 콘테스트가 열린대. 작년에 코디가 여기서 상 받았잖아. 3등이었던가?
0: 어? 2등이거든. 하, 원래 1등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봐준 거야.
1: 그랬구나. 올해 주제는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시간이래.
0: 뭐 할 때 가장 재미있더라? 아, 티니 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 사진을 찍어야겠다.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이번엔 꼭 1등하고 말겠어. 됐어? 응, 딱 좋아.
2: 어? 잠깐, 큐리는 어디 갔지?
0: 큐리, 어디 있어?
2: 어? 왜요?
0: 큐리!
2: 왜요?
0: 응? 자는 거야?
2: 왜요?
0: 큐리, 일어나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사진 찍자.
2: 왜요? 왜요?
0: 어제 늦게 자서 졸리다고? 그래도 한 장만 찍자. 응?
2: 왜요? 왜요?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큐리 왔어! 이제 사진 찍자!
1: 좋아!

0: 푸미. 그러면 내 얼굴이 안 나오잖아.
1: 그럼 내 얼굴은.
2: 아, 얘들아, 서로 조금씩만 비켜주면.
0: 됐어? 이제 찍어. 이게 뭐야? 난 찍을래.
1: 나도 안 찍을래.
2: 얘들아. 잠깐만. 나도 마침 배고팠는데 뭉치 같이 케이크 먹을래?
3: 아, 응, 고마워 티미.
2: 여기.
3: 아, 우와, 맛있겠다.
2: 이따 친구들도 주려면 더 구워야겠다.
3: 어? 이건 과일. 매워. 야,
2: 팀이
3: 물.
2: 뭉치, 이걸 먹은 거야? 이거 엄청 매운 고추라고. 둘 다 얼굴 잘 나오게 찍을게. 알았지?
0: 꼭이야, 꼭.
2: 얘들아, 모여 봐. 찍을게. 하나, 둘.
3: 잠깐만. 나 화장실 좀.
2: 좀만 참으면 안 될까? 금방 찍을 수 있는데. 아까 뭉치가 물을 좀 많이 마셨거든.
3: 얘들아, 이제 됐어. 찍자.
2: 응, 이번엔 진짜 찍는 거다.
0: 잠깐! 무슨 냄새 안 나?
3: 오븐 안 돼.
2: 이번엔 또 뭐야? 무슨 일이야?
3: 잠깐 화장실 좀.
4: 사진 콘테스트 인기상은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추억을 멋지게 담아낸 쿠디.
2: 감사합니다.
5: 축하해 쿠디.
2: 이 쿠디님의 사진 실력과 멋진 친구들 덕분 아니겠어? 다들 고마워.

0: 이게 무슨 소리지?
1: 따릉따릉 공순이 지나가요.
0: 우와, 공순아 자전거 멋지다.
1: 그치? 어?
2: 안녕 얘들아.
0: 우와, 두발 자전거네. 엄청 멋지다.
2: 에이 뭘? 자전거는 당연히 두발 자전거지. 두발 자전거는 아기들이 타는 거잖아.
1: 뭐? 아기?
2: 아차, 공순이는 네발 자전거구나. 미안 미안.
1: 두고 봐, 나도 두발 자전거 탈 수 있거든. 뭐야, 두발 자전거 엄청 쉽잖아. 티미, 이제 나도 돼.

0: 사는 거 잘 보라고. 어때 풍순아? 두발 자전거 타기 참 쉽지?
1: 아직 너무 어려워. 코디, 넌 어떻게 두발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는 거야?
0: 비결이랄 게 뭐 있어. 그냥 앞만 딱 보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페달을 밟는 거지.
1: 그렇단 말이지.
0: 그럼
1: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도전. 와, 얘들아 나 좀 봐.
2: 야, 곰순이가 이제 두발 자전거로 혼자서도 잘 타잖아.
3: 어라? 정말 잘 타고 있네.
2: 어? 코디, 왜 그래?
0: 아무것도 아니야. 귤이 내려와! 안 돼!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실은 나도 두발 자전거를 못 타거든. 그래서 몰래 투명 보조바퀴를 달았었는데.
2: 뭐? 잠깐, 그럼 곰순이는?
1: 곰순아! 따릉따릉! 곰순이 지나가요! 속도가 너무 빨라! 이러다 부딪히겠어! 어떡해! 그래, 해보는 거야!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힘들 것 같아!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2: 곰순아, 괜찮아?
1: 응?
2: 아유, 다행이다.
0: 잘 잡고 있지, 곰순아?
1: 응? 코디 제법인걸? 이제 셋세면 놓을게.
3: 응, 셋세면 놓는 거다.
1: 에이,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용기 있게.

0: 귀가 계속 오네.
1: 그래, 와! 조심히 다녀와.
0: 얘들아!
2: 안녕, 콩순아.
3: 안녕, 안녕.
0: 비 안 오니까 이제 우리 신나게 놀자. 저건 뭐지? 커다란 먼지 덩어리가 걸어

0: 없어.
1: 재밌겠는데? 나도 갈래.
0: 나도. 아, 신난다.
1: 우리 술래잡기 하자. 늦게 오면 술래.
0: 오, 내가 술래네. 그럼 잡는다.
1: 너무 재미있었다, 그치?
0: 배고프지?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2: 우와, 좋아.
3: 폭신해 보인다고? 그러네.
2: 나도 할래.
1: 네, 잘 끝이다.
0: 다시 쓸어야겠네.
2: 소리,
3: 안 씻어?
2: 나뭇잎도 묻고 흙탕물도 잔뜩 묻었잖아.
0: 얘들아, 간식 먹자. 안 돼. 나쁜 세균들이 입에 들어가면 배탈 날 수도 있다고.
1: 맞아. 아니야, 한다고.
0: 먹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2: 여기로
0: 간 것 같은데.
2: 저기로 가보자.

0: 휴리 목소리야.
1: 저쪽이야. 왜요 왜요 왜요 왜요.
2: 휴리.
1: 휴리를 구해. 어떡하지? 안돼.
2: 너무 높아.
1: 어쩌지? 토미, 방방이로 변신해줄 수 있어? 빨리.
0: 알았어.
2: 씻겠다고? 좋아.
0: 씻으니까 좋지.
1: 이제 세균들이 큐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2: 자, 여기 간식 나왔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순물엔
4: 덤덤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오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오르고 동안아라 키스.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소!
3: 클릭소! 몰라제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돌발이가 9번 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아,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곤 없어.
8: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나.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0: 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1: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석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2: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3: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4: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5: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3: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1: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6: 응, 준비됐어.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리!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다리자 출동.
1: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5: 자, 출발! 알았어, 아기자!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2: 정말 너무 뿌듯해.
3: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1: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뭐야?
2: 저기 봐.
3: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2: 어?
3: 후보와 두더지의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4: 어이, 거기서.
3: 멀리는 못 갔을걸?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이가 밀도?
5: 예!
4: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낙취 방어탄 발사!

0: 초보와 두더지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1: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2: 우리 토마토 내놔.
0: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지?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1: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인데 제발!
2: 어? 안 돼!
3: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4: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5: 어? 어?
0: 아, 미안.
3: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터진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0: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3: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0: 진짜 입에 딱 맞는데?
3: 어떤 게?
0: 전부 다!
3: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어?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6: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3: 네? 무슨 일 있으세요?
6: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3: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6: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3: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4: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6: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3: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0: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3: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4: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7: 물론이지, 아비.
4: 그럼 기가빌더 출동!
3: 여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4: 수학 천재 루루.
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3: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3: 자, 쌍콕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4: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3: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4: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예!
7: 우리만 믿어!

0: 토끼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4: 우리는 하나. 기다려, 이모 완수.
5: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6: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0: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1: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2: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 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3: 야!

0: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안 돼! 빨리 도망쳐! 아싸!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쪽 부스터를 써.
1: 조건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보보, 두더지들이에요.
4: 보보세요.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비가 밀던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5: 포키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봇 변신 완료!
9: 호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오버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서기, 고버코케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1: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2: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저버, 대체 왜 그런 거야?
3: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1: 이거 찾는 거야?
3: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2: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줄무랑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기질.
1: 진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랜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1: 뭐야? 이게 왜 이러지?
2: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3: 어? 인력!
2: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뜰 수 있다고.
3: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2: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 우와, 루루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2: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2: 아니, 왜 이러지?
4: 가서 확인해보자.
5: 알았어.
4: 학교가 떠오르고 있어. 뭐야, 커버.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가 들자 변신. 허키봇 변신 완료.
6: 마이티봇 변신 완료.
7: 레이봇 변신 완료.
8: 스케이봇 변신 완료.
9: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3: 야! 우와!
2: 어? 얘들아, 저기 봐.
4: 우와, 학교가 하늘에 떠 있어.
3: 우와, 대단해.
2: 멋지다.
0: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9: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4: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10: 출동 준비 완료.

0: 있어. 포부의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포부,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부.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제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0: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0: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 야! 내 발명품을!
0: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정도! 어?
2: 자석에 미느님과 당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믿어!
3: 뭐야, 수진. 날아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4: 정말 신날 거야.
5: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4: 그럼 이번엔 집중이 수업을 해볼까?
5: 나의 천재적인
4: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5: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4: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6: 출동 준비 완료!
4: 그럼 기가빌더 출동!
3: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먹지

0: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미더킴.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마 이 녀석들아.
3: 우소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1: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5: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6: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7: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7: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원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버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연구!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2권은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7: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우리는 하나! 기가 밀려! 이모 완수!
1: 책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1: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3: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4: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서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5: 우리는 고부와 드더지들.
4: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4: 해킹은 잘 돼가나?
3: 하, 드디어 해냈어.
4: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4: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8: 토끼봇 변신 완료!
9: 마이치봇 변신 완료!
10: 레인봇 변신 완료!
4: 멈춰!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7: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4: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차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안 돼!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4: 잘한 미꾸라지 같은 녀석!
7: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1: 삐삐삐삐삐.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2: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1: 제거하라!
4: 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7: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이런저런 제거하라.
1: 뭐야? 이러다가 잡히겠어.
2: 오케이. 자, 넌 할 수 있어.

0: 어떻게 사설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에?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권이잖아. 오예!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플렉소!
14: 플렉소! 몰라들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4: 플렉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4: 플렉소!
1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7: 오래오래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당신의 락토핏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결진한 놀이터.
12: 뽀로로 까방.
13: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6: 오래오래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8: 우리 모두
1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0: 얼리면 더 맛있어.
2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빨강색, 파랑색, 보라색, 흰색, 파랑색, 밝은 파랑,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빨강색, 검정색, 갈색, 흰색, 검정색, 회색, 노란색, 빨강색, 주황색.

0: 오!
1: 보라색, 파랑색, 남색, 흰색, 초록색, 연두색, 빨강색, 흰색, 분홍색,

트리케라톱스.

떠들어.

보라색,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회색. 분홍색, 파랑색, 주황색, 파랑색. 검정색. 보라색,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스테고사우루스. 에이, 안킬로사우루스. B. 브라키오사우루스. C. 카르노사우루스. D. 디메트로돈. E. 엘라스모사우루스. F. 파브로사우루스. G. 기가노토사우루스. H. 하드로사우루스. I. 이구아노돈. J. 유라베나토르. K. 켄트로사우루스. L. 람베오사우루스. M. 메갈로사우루스. N. 노도사우루스. O. 오비랍토르. 피. 프테라노돈. Q. 케찰코아틀루스. R. 리오자사우루스. S. 스피노사우루스. T. 티라노사우루스. U. 유타랍토르. V. 벨로키랍토르. W. 우에르호사우루스. X. 제노케라톱스. Y. 양추아노사우루스. Z. 주니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나는 누구일까요?

0: 티라노사우루스. 나는 누구일까요?
1: 에이,

0: 티라노사우루스.
1: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데이노니쿠스야. 나는 육식공룡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스피노사우루스야. 나는 육식공룡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나는 초식 공룡이야.
2: 내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티라노사우루스야. 나는 육식 공룡이지.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나는 초식 공룡이야.
0: 안녕, 육식 공룡 친구들.
2: 안녕.
0: 안녕, 초식 공룡 친구들.
3: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맛있게 먹어.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0: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글릭소!
2: 글릭소! 얼마 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재밌다!
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능하죠.
4: 아빠, 저게 뭐야?
5: 혹시?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중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0: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노란색.
1: 아! 예.
0: 초록색.
1: 아!
0: 빨간색.

0: 갈색, 파랑색,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갈색.
1: 나는 누구일까요?

개미. 나는 누구일까요?

허미. 나는 누구일까요?

나비. 나는 누구일까요?

초콜릿. 나는 누구일까요?

소나기 나는 누구일까요? 사슴벌레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무당벌레라고 해.
0: 안녕, 무당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너는 어떤 곤충이야?
2: 나는 사슴벌레라고 해.
0: 안녕, 사슴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2: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장수말벌이라고 해.
0: 안녕, 장수말벌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호랑나비 애벌레라고 해.
0: 안녕, 호랑나비 애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사마귀라고 해.
0: 안녕, 사마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개미라고 해.
0: 안녕, 개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0: 안녕,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곤충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2: 안녕. 이 달콤한 향기는 어디서 나는 거지?

0: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해.
1: 저런, 사마귀가 많이 다치고 말았어. 사마귀를 치료해주자. 우선 온몸에 작은 상처들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자.

좋았어. 다음으로 멍든 눈을 치료해주자. 좋았어. 마지막으로 구멍난 날개와 더듬이를 치료해주자.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문어라고 해.
0: 안녕, 문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느리지만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라고 해.
0: 안녕, 달팽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예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라고 해.
0: 안녕, 조개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동물이야?
1: 나는 바다 위를 둥둥 유영하는 해파리라고 해.
0: 안녕, 해파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동물이야?
1: 나는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를 가진 바다의 달팽이, 갯민숭달팽이라고 해.
0: 안녕, 갯민숭달팽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고생대 바닷속을 헤엄쳤던 암모나이트라고 해.
0: 안녕, 암모나이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1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오징어라고 해.
0: 안녕, 오징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문어. 달팽이. 조개. 해파리. 갯민숭 달팽이. 암모나이트. 오징어. 우와! 무지개 연체 동물들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2: 멸종위기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0: 어서 가자. 아기 코끼리가 많이 다친 것 같아. 확인을 해보자. 헉, 너무 아프겠다.
1: 어서 치료를 해주자.
0: 우선 부러진 다리 먼저 치료를 해주자.

0: 완벽해.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0: 순한 킬킬!
4: 진물엔?
10: 덥덥한 말! 순한

0: 건강을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0: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0: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 3 더하기 4는 7
0: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0: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인 쫓아가야지
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1: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변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가배가족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미스틱 매지션의 등장.
6: 또 기억이 안 나다니. 이게 다 자꾸 뚱냥이가 돼서 그래.
7: 타로, 무슨 생각하냐기요? 나랑 놀자기요.
6: 아, 핑크비주,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저리 가.
7: 그렇지. 타로, 너 요즘 이상하다기요.
8: 아, 늦었다 늦었어. 타로, 왜 안 깨워주는 거야?
6: 주주, 난 네 비서가 아니라고.
8: 몰라 몰라, 지각이야.
7: 같이 가자. 끼.
9: 아, 오늘도 참 아름답구나.
6: 카이, 카이.
9: 타로? 깜짝 놀랐잖아.
6: 미안. 혹시 여기 변신을 돕는 마법의 물건도 있어?
9: 변신?
6: 다 돼가? 나 이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야?
9: 그럼. 자, 펜던트를 눌러봐.
6: 이게 뭐야?
9: 이걸 빼먹었네. 이제 완벽해. 됐다 됐어.
10: 돌아왔어. 이젠 고양이가 아니야.
9: 역시 난 최고의 발명가라니까.
10: 고마워 카이, 꼭 보답할게.
9: 안 돼. 그냥 가면 큰일 난다고.
11: 이제 곧 정기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팀을 짜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세요.
7: 주주, 넌 관심 없냐기요?
8: 난 별로.
12: 선생님, 정기회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11: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급식 메뉴나 간식을 정하기도 하고.
8: 메뉴를 정한다고? 선생님, 제가 할래요. 저요, 저요.
11: 주주, 그럼 내일 후보 등록을 해보렴.
7: 누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갈 사람?
10: 얘들아, 안녕.
13: 해리, 돌아온 거야?
7: 배터리 인기가 저 정도였어? 그렇다면? 배터리, 나랑 같이 선거에 나가지 않을래? 물론 내가 회장이고 넌 부회장으로.
10: 뭐? 갑자기?
7: 얘는 내가 부회장 후보로 뽑은 우리 반 친구 배터리야.
14: 아이 참, 주주, 배터리가 아니라 테리잖아.
15: 내가 타로란 걸 잠깐 숨겨볼까?
7: 얘 어디서 만난 것 같다, 끼요?
15: 주비주가 안 보이는 척 해야 해.
7: 갑자기 먼지가. 너 가만히 안 있을래?
16: 안녕, 네가 말로만 듣던 테리구나.
17: 만나서 반가워.
10: 모두 안녕.
6: 이상해. 얘한테서 타로 냄새가 난다, 큐.
7: 타로라니. 쟤는 왕자님 같은데 말도 안 된다, 큐.
6: 타로랑은 다르게 좋은 향기만 난다뇨.
7: 맞아. 요즘 타로한텐 방귀 냄새만 난다, 뾰.
15: 아리씨의 최고의 미남 천재 마법사인 나한테 방귀 냄새라니. 지금은 내가 타로라고 절대 말 못해.
7: 이거 내일까지 써와. 후보 등록하려면 꼭 필요한 거니까.
10: 아, 알았어.
7: 근데 어? 너 집이 어디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10: 어? 집이 어디긴. 너네 집이 내가 사는 곳인데.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7: 아, 왜? 고마워서 데려다 주려는 건데.
0: 쭈쭈, 나 배고프다 큐. 나도 더 큐.
14: 주주, 얼른 저녁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갈까?
16: 그게 좋겠어.
7: 알았어. 그럼 페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 안녕.
10: 잘 가. 아, 나도 배고픈데.
6: 너희들 거기서.
10: 루시? 주주가 위험해. 얼른 타로로 변신하자.
7: 방귀 타로. 방귀 타로.
10: 아니, 고양이 말고 다른 모습이 좋겠어. 타로 진정.
6: 뭔가 수상해. 그렇지? 어, 내가 알아볼게.
16: 어쩌지? 지금 변신할 수도 없고.
17: 멈춰.
6: 뭐야?
16: 누구지?
17: 여긴 제게 맡기고 피하세요.
14: 주주, 일단 피하자.
16: 어?
6: 어디 가는 거야?
17: 잠깐.
18: 당신의 상대는 접니다.
16: 우리가 루시를 막아야 해. 치링 치링 치링 치링
7: 시크릿 주주.

0: 네가 뭔데 날 막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리모테로! 어? 어? 위험해!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매직필드에 들어온 거죠?
2: 그건 내가 타로이기 때문이야.
0: 너희들 멋대로 날 여기 데려오다니. 리모테로 클링클링 미라클.

0: 적승이!
1: 레드라이트! 저것들을 해치워버려!
0: 크리! 마법 적승이! 최대 출력!
1: 너무 강한 힘이야! 루시, 너!
2: 모두 물러서세요! 매직 크리스탈!

0: 보자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1: 아, 그럼 전 이만.
0: 어? 어? 당신은 누구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미스틱 매지션?
1: 어?
0: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카이! 카이! 펜던트가 고장 났나 봐. 변신이 안 돼.
2: 아, 그러게. 주의사항을 듣고 갔어야지.
0: 그게 뭔데?
2: 펜던트의 에너지를 다 쓰면 변신이 풀린다고.
0: 그럼 난 언제 또 사람이 될 수 있어?
2: 별빛으로 충전해야 되니까 오늘은 포기해.
0: 안 돼!
3: 정기회장 후보로 등록할 사람 더 없지?
0: 아, 선생님, 저요! 테리가 아직 안 왔어. 못했어요.
3: 참, 테리는 아파서 못 온다던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구나.

0: 어? 갑자기 웬 바람이지?
1: 네, 어젯밤 선샤인빌 상점가 곳곳에서 유령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 응? 유령이라고?
0: 진짜 놀랐어요. 마네킹이 혼자 옷을 갈아입다니.
3: 응? 서절로 그려진 그림을 보고 도망치는데 유령이 나타났어요. 해골 유령이요.
4: 지각이야, 지각!
2: 주주, 놀랐잖니?
4: 왜들 그래요?
5: 뉴스에서 어젯밤에 유령이 나왔다지 뭐니.
4: 유령이요?
1: 내가 꼭 유령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6: 멋져요!
4: 유령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지? 레드나이트! 이거 좀 가! 청소하다 말고 뭐 하는 거야?
7: 아, 죄송합니다!
4: TV에 재밌는 거라도 나왔어?
1: 어젯밤에 나타난 유령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4: 유령이라고? 무서워! 수상한데? 진짜 유령일 리가 없잖아! 왜? 진짜일 수도 있지!
7: 진짠지 가짠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4: 그래! 그리고 그 유령을 잡아서 부하로 만드는 거야! 재밌겠는데?
7: 그럼 출발합니다!

0: 안녕 얘들아. 어?
1: 어 저기 있잖아. 유령 뉴스 봤어?
2: 어 무서워.
0: 다들 겁먹었나 보네.
3: 어? 선생님 오셨다.
4: 어? 오늘 분위기 뭐지? 무슨 일 있었니?
5: 선생님, 유령이 나타났대요.
4: 아, 그거? 가짜 뉴스 같던데.
0: 아니요, 유령은 있어요. 전 느껴져요.
4: 아,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의 유령을 믿다니 실망이구나.
0: 그만해, 핑크비추.

0: 유령이다!
1: 유령이다!
2: 어떡해? 느껴진다. 느껴져. 여기서 유령의 기운이 느껴져.
3: 그리고 방금 저기로 나간 것 같은데?
2: 잉크비츠, 괜찮아?
3: 이쪽이야. 날 따라와.
2: 쟤들은 왜 저래?
4: 스타 히어링.
5: 유령 때문에 소름 끼쳐.
6: 이사 갈까봐.
5: 위험해. 집에 갈래.
2: 신디,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7: 아니, 그냥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
8: 하긴 우리 학교도 온통 유령 얘기뿐이었어.
9: 난 아직도 못 믿겠어. 유령이라니.
10: 주주, 나 너 때문에 다쳤다 끼어.
2: 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다 다친 거잖아.
10: 사과해라뇨. 뿅.
2: 킹.
11: 주주, 어떻게 된 거야?
2: 어? 아니, 그게 아니라.
12: 언니들, 이것 좀 봐. 깜짝이야.
8: 무슨 일이야, 미아?
12: 시크릿 플래닛에 새로운 유령 영상이 올라왔어.
2: 너희들
10: 들켰다 끼어.
12: 도망치자 끼어.
2: 거기서.
7: 뭐야?
2: 유령 소동이 다 너희 짓이었어?
10: 아니다 끼어. 이유가 있었다뇨.
7: 뭔데? 말해봐.
13: 우린 밤마다 레드비즈를 찾아다녔다 뾰.
8: 뭐? 왜 너희들끼리?
12: 빨리 찾으라고 그랬다 큐.
13: 레드비즈를 찾아야 동화나라로 가는 문을 여니까 큐.
9: 그랬구나. 미안해 퍼플비즈. 내가 더 열심히 찾아야 했는데.
7: 하지만 마네킹 옷은 왜?
10: 그건 옷이 너무 촌스러웠다뇨.
13: 패션 디자이너의 자존심이었다 뾰.
8: 벽에 그림은 왜?
10: 벽이 날 불렀다 뀨. 예쁜 그림을 그려달라고.
2: 뭐?
9: 진정해 주주. 그럼 해골 유령은 어떻게 된 거야?
12: 그건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뀨.
8: 그럼 진짜 유령이란 말이야?
12: 그래.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뀨.
10: 맞다. 밖엔 진짜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뇨.
14: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는 게 좋겠어.
2: 응. 이 주주님이 해결해 주겠어.
8: 너무 으스스한데?
2: 지릭지릭지릭지릭!

0: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지.
1: 맞습니다.
2: 저게 뭔가 오고 있어.
0: 유령, 내가 잡는다. 네 모태라.
3: 저건.
2: 마법의 거울 미러시 레이버
1: 마법 청소기 전.
0: 너희들은?
2: 루시잖아.
3: 쟤들이 여긴 왜 왔지?
0: 주비주부터 빼앗아야겠는데? 니모테라!
4: 클링클링 미라클!
0: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루시, 나한테 맡겨! 니모테라!
5: 트윙클 드림!
0: 그렇다면 저게 뭐지?
2: 유령이다!
0: 이번엔 진짜가 나타났어! 도망치자!
2: 가지마!
0: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가지마!
1: 왜 그러는 겁니까?
3: 유령이 아니야.
6: 느껴진다. 느껴져.
7: 당신들은 선샤인빌의 여신님들?
3: 유령을 찾으러 왔나요?
8: 너희들! 아니, 여러분. 밤에 다니면 위험해요. 옷은 또 그게 뭐예요?
9: 부럽나요? 해골이 정말 멋지죠?
10: 어젯밤 해골 유령도 여러분이 한 일인가요?
11: 그럴리가. 그건 분명 진짜 유령이었습니다.
7: 맞아요. 이건 오늘 처음 입은 새 옷이라고요.
3: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9: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 유령을 만나고 싶어서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8: 큰일 나겠네, 정말. 유령은 우리한테 맡기고 얼른 집에 가요.
7: 아니, 유령은 우리가 찾을 거예요.
12: 어둠을 가르는 유령의 친구. 우리는 유령 탐정단. 이야!
8: 못 말리겠네.
3: 결국 유령의 정체는 밝히지 못했어.
8: 우리도 그만 돌아갈까?
13: 스텔라, 무서워서 그래?
8: 아니, 그게 아니라.
0: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8: 타로, 같이 가.
14: 다들 진정해.
1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6: 오래오래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에코의 요술이 통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등산이 다 찢어졌어.
1: 이게 무슨 일이야?
0: 왈왈왈왈왈.
2: 이럴 수가. 꽃밭도 당황망이 됐네.
0: 누구야?
2: 도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3: 아기염소?
0: 어야, 가지마. 아기염소.
1: 그건 꽃이야, 꽃.
0: 정말.
2: 아유, 정말. 하지마, 하지마. 휴지는 먹는 게 아니야.
4: 염소들은 초록색 풀을 뜯고 있고 마침 하늘은 화창. 아!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다냐.

0: 염소! 염소! 이제 아기 염소들이 기분이 좋아졌나 봐.
1: 다행이다.
0: 엄마 염소가 금방 온다니까 여기서 놀고 있으면 돼.
2: 엄마 염소도 없이 여기까지 오다니. 중간에 늑대라도 만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1: 늑대?
0: 늑대가 나타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래를 하면 되지.
3: 노래요?
0: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아주 아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0: 외치자.
1: 홀짝 홀짝 홀짝 콩콩콩, 흔들 흔들 콩콩콩.
2: 신나는 아기 양소리.
3: 덕후가 콩콩콩
4: 콩콩콩 콩콩콩.
5: 늑대가 나타나도 하나도 걱정 없다 뭐.
6: 아이, 설마 늑대가 나타나겠냐?
7: 맞아 맞아.
8: 베리야, 화장실 가고 싶어? 가자 가자 가자.
9: 자 얘들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야 해.
10: 네.
11: 가자 가자.
12: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5: 그치.
12: 뭐 하고 놀지?
13: 뭐가 좋을까?
12: 얘들아, 어디 가면 안 돼?
14: 아기 염소들아, 어서 돌아가자.
15: 얘기들 여기 있구나. 엄마랑 어서 가자.
16: 엄마.
15: 그래, 나 염소 엄마야. 어서 가자.
5: 아니야.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털 색깔도 아기 염소랑 좀 다른 것 같고. 저기 있잖아요. 이거 한 번만 보셔봐요.
17: 아저씨가 왜 이래. 내 귀에 귀에 귀에 귀에.
15: 그래, 나 늑대다. 아기 염소들은 내가 데려간다.
12: 딩동생이 알려주신 거.
14: 딩동쌤?
12: 늑대님! 아기 염소들이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노래 부르면 안 될까요? 소원이에요.
15: 소원? 뭐 그래, 내가 마지막 소원도 안 들어주는 또 그런 나쁜 늑대는 아니거든.
12: 고맙습니다, 늑대님. 친구들, 친구들도 딩동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같이 노래 불러줘요. 음악 큐!

0: 찾아 응대.
1: 와 신나 신나
0: 응대.

0: 날씬나. 와, 불짝 불짝 콩콩콩 흔들 흔들 콩콩콩 불짝 불짝 콩콩 불짝 불짝 흔들 흔들 콩콩.
1: 늑대 이 녀석, 딩동댕 마을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2: 물리쳤다.
1: 너희들 모두 괜찮니?
3: 네, 딩동쌤.
1: 딩동쌤이 유치원에서만 놀라고 했잖아.
4: 아이, 죄송해요. 아기 염소들이 갑자기 나와서.
1: 그랬구나. 앞으로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다 같이 해보자.
2: 네.
1: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5: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1: 잘했어. 자자자, 이제 유치원으로 들어갈까?
5: 자,
1: 우리 염소들도 같이 가. 염소, 염소. 가자, 가자.
6: 아기 염소들을 구해서.

들썩들썩 노래가 오늘의 미션. 신나는 얼굴, 당겨 듣는 얼굴, 찡그린 얼굴, 엉엉 우는 얼굴, 재미난 얼굴. 다음 표정을 따라하며 노래해보라냐.

0: 오늘의 점수는? 와우! 정말 최고의 가수시네요. 모두 모두 잘했다뇨!
1: 잘했다!
2: 잘했다!
1: 점수! 최고! 최고!

0: 당신의 락토핏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줍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차 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진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브리핑들도 하고 어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1: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지구 영웅 헌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헌개맨 보냈던 네 망토 마 요금은 작불이다.
5: 망토다! 얼른 다려야지.
6: 한 조각이 뭐라고?
5: 이게 괴물 언제 나와?
6: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5: 아무 코트를 반장하는 악마견도 뭐 어쩔 수 없네.
6: 감히 나 핑크 신의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에게

0: 들어오세요.
1: 환풍기스야, 생각보다 집이 깔끔하네요.
2: 아유, 실례야, 빛나야. 아우, 정말 정신 없었을 텐데. 집에서 반상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0: 아유, 그만큼요. 근데 제가 집에 뭐 대접할 만한 게 없는.
3: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다 가져왔다. 냉장고.
4: 이 인간들은 대체 뭐야? 감히 이 몸이 살고 있는 집을 함부로 들쓰시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특히 저 인간 발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고기 안 내 코. 동대표
5: 개 키워요? 어? 요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관리 좀 잘해줘요.
0: 어, 뭐야 이거?
5: 아, 벌써부터 써 이거. 털 이거 어떡할까 이거.
4: 마음에 안 들어.
5: 이거 왜 이렇게 사나워 이거? 그래, 그래라이.
4: 개껌이다. 나도 모르게 자존심 상해 이 몹쓸 몸뚱아리.
5: 뭐 이번 동대표 선거도 후보는 저 혼자일 것 같아서요. 제가 몇 가지 공약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라다라따. 자라. 자, 한 장씩 나눠 가지시고.
6: 뭘 많이 준비했네.
5: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쓰러져 가는 낡은 놀이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우리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둥 마련하려고.
7: 아, 맞아요. 놀이터가 너무 낡고 오래되긴 했어요.
8: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6: 정말로.
1: 환풍기쌤,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0: 어, 빛나 친구, 팔을 왜 다쳤어?
2: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미끄러졌지 뭐예요.
3: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일로 와봐. 뭐요? 아이고, 그 그네 그가 삐그덕 부실해진 지 오래되었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얼마나 아팠어.
5: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애가 다치잖아요. 아우, 가슴 아파. 이참에 아주 낡고 아주 위험한 놀이터를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고요.
1: 애들이 다치면서 크는 거죠. 그네를 고치면 되지. 왜 놀이터를 없애요?
9: 내 조카지만 참 말을 잘해.
7: 아, 그 놀이터 없앤 자리에 당구장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 당구장 앞골목에 있잖아요. 한몽개쌤, 가만히 있지 좀 말고 말 좀 해보세요. 네?
0: 아이들에겐 놀이터가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가 없는 집이 많아요. 우리 벼락매슈만 해도 어린이라고 빛나 하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텅텅 빈 놀이터를 고치자고 공금을 써야 하죠? 아, 뭐 이 이야기를 나중에 차차 하시고 저는 요가 수업이 있어서 이만.
10: 이거 내가 좋아하는 커피 샀다 이거. 좀만 가져가야겠다.
4: 엉덩이 치워. 엉덩이 치우라고.
5: 아무튼 저 갑니다. 다음 동대표도 저 분들 하시죠.
7: 들어가요.
1: 5화 놀이터를 지켜주세요.
3: 아이고 저 활짝 열어. 아이고
1: 선생님.
3: 아이고
9: 발 냄새. 동대표 아저씨 맞지?
1: 아니야, 그런 거 같아.
3: 참 사람이 얄미워, 그지?
9: 맞아요. 그러니까. 발냄새 너무 심하고 자꾸 뭘 짖는다고만 하잖아요.
2: 어쩔 수 없죠.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또 저희가 동대표가 되겠죠. 뭐.
1: 뭐야, 그럼 놀이터 없어지는 거예요?
11: 근데 저 사람 동대표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가 하는 건 어때요?
2: 아유, 바빠. 안 돼.
11: 이모.
1: 아유,
9: 누나가
2: 네, 전화 받았습니다.
3: 아, 아, 여보세요.
12: 누나가 맨날
2: 나와. 아, 그럼요. 네네네.
3: 아이고. 잠깐. 그 111호 청년 이름이 한번개라고 그랬나?
0: 네.
3: 동대표 후보에 나가보는 거 어때요?
0: 제가요?
3: 뭐라?
0: 젊은 피?
2: 무조건 찬성! 응.
0: 아유, 동대표를 무슨... 네. 아유, 전 자격 없어요.
1: 제발요. 또래도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3: 아이고... 이거 눈빛 봐. 이 간절한 눈빛을 보고도 이걸 거절을 넣네. 아이고, 야속하다, 야속혀.
9: 아저씨.
2: 제발요.
9: 제발요.
12: 아저씨.
3: 아저씨.
0: 아유, 정말. 다 싼 거지?
13: 아직 다 못했어. 야이, 집 말 걸어서 집중이 깨졌잖아.
0: 아, 정말. 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1: 야, 다 왔다! 내가!
14: 머리 묶거든?
0: 내가 동대표?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아니야. 못해.
13: 지구는 지켜도 놀이터는 못 지킨다, 이거야? 괴물도 잡는다면서. 그깟 동대표. 못할 건 또 뭐냐? 그거 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도와달라잖아.
0: 맞아. 놀이터를 지키는 건 어린이 친구들을 지키는 거야. 동대표, 도전하겠어. 핑크야, 나 좀 도와줘. 야!
15: 자, 지금부터 한 번에 끝내는 동대표 수업 들어간다.
16: 응.
15: 첫째, 청렴. 남들이 뭘 준다. 아무것도 받지 마. 그냥 받지 마. 사람이 깨끗해야 돼.
0: 하나만 사볼까?
17: 플러스 원.
0: 근데 왜 소세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18: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라서 그래요?
0: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3: 아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요? 이걸 왜 뜯어, 왜? 아이고, 내가 지금.
0: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15: 둘째, 소통이야. 장소 상황 가리면 안 돼. 주민 의견이라면 들어야 해. 무조건.
19: 아까 이쪽에 수집권했고 도움을 필요가 있어.

0: 결국 동대표는 봉사하는 자리야. 왕관을 쓰고 싶으면 그 무게도 견뎌야 해. 알겠지, 한번게?
1: 주민 여러분, 4년 동안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전! 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놀이터 싹 다 치우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공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동대표, 동대표, 동대표!
2: 4년 있으면은 그래도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긴 할 거예요. 그치?
3: 근데 너무 오래 하지 않았어요? 공약도 어째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말이에요.
4: 경험은 뭔 얘기죠? 그 많은 공약을 어떻게 다 지켜요?
5: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그건 그렇고 그 한 번계라고 했나? 되게 젊으신 분이 후보로 나오셨던데요.

0: 주민분들의 민원 저 한 번개가 번개처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저 한 번개가 지켜내겠습니다.
1: 자. 아. 그런데 봄 대표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던데 괜찮을까요?
2: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3: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 일단 사람이 괜찮아.
2: 괜찮아요.
3: 좀 괜찮아요.
2: 좋아요. 한 번개, 한 번개, 한 번개, 한 번개.
4: 111호 오일.
5: 우리 111호 형님, 뻔한 오일 좋아하신다면서요?

0: 대단하죠?
1: 어우, 이렇게 큰 걸?
0: 또 있어요, 형님. 이건 벼락짬뽕집 쿠폰. 30장 모으면 탕수육 소자
1: 무료.
2: 주말에는 쿠폰 사용 안 되세요.
0: 에? 뭐 그런 게... 그렇네. 뭐 아쉽지만 탕수육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 바나나 우유는 마음에 드시죠?
1: 예. 잠깐만.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죠? 사용하겠습니다.
0: 내 요걸로는 약하다는 거 알지? 그래서 내 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기 짬뽕 두 개요. 하나는 곱빼기. 곱빼기는 우리 형님 거?
1: 설마 이거
0: 맞아요.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사퇴만 해주시면.
1: 사퇴요?
0: 군만두가 빠져서 그렇구나. 군만두도야. 어차피 이 주민회비로 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형님 편하게 드세요, 형님.
1: 설마 우리 주민회비요?
0: 예. 낮밤으로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3: 한봉기쌤, 우리 거를 꼭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0: 이거 맛있게 드시고. 네?
1: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뭐가요? 뭐 군만두가 아닌 곱빼기가? 왜 이래?
1: 이 군만두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0: 군만두가 정의롭지 않아. 좋아, 그럼.

0: 찔렀다.
1: 112로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트레이닝 복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2: 밤마다 이상한 춤 춘다네.
3: 이상한 사람인가?
0: 벼락맨션 소통방에도 다 퍼졌어요.
4: 그 동대편지 똥대편지 하는 아저씨가 이기는 거예요?
0: 우리 이제 어떡하죠?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나만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5: 우와,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6: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4: 박사, 준비됐지?
7: 네, 조그만. 자. 오. 아. 오.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4: 당장 진행시키지.
7: 자.
5: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4: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8: 이리 와, 암흑보석의 주인.
9: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0: 어, 신기록이네.
11: 번개맨,
12: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11: 아,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12: 찾았어?
11: 드디어.
12: 어디 찾았어? 어디?
10: 아니, 부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12: 두쫀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2: 이만 사랑하는 전문자.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0: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1: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0: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0: 그만. 희망이는 밥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1: 네.
0: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0: 알았어?
1: 부엌도 언니만 주고. 나도 먹을
0: 일단.
1: 거야. 맛있다.
0: 알았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1: 자기면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뭐가 없네? 뭐가?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내놔.
0: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줘.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0: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1: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0: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1: 엄마, 엄마, 엄마, 엄마.
3: 여보세요.
1: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3: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1: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3: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1: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거 먹어야 돼.
4: 빨리 와.
5: 아, 같이 가요.
1: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1: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어, 알았어, 너 먹어. 너.
1: 얼마예요?
6: 어, 5,000원.
1: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도 이사 왔거든요.
6: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5: 네. 어, 예.
1: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6: 아니, 아니, 저.
5: 아, 계산해 주세요.
6: 응. 네.
1: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5: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1: 생각해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5: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7: 하얀 드라운을 자기소개하길.
8: 강원청.
1: 한지구. 모범. 연아를.
9: 김대표.
1: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고랑이랑 고사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0: 반갑습니다. 번개울촌에 서러운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2: 저 친구는,
1: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3: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4: 번개야.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5: 화장실이요.
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5: 똥이라서.
3: 까똥.
0: 우와,
6: 멋지다.
7: 근데 왜 반반 달라?
8: 저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7: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8: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7: 응. 뭔데? 2009년 영화.
9: 아, 나 괴물 싫은데.
8: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7: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9: 귀엽다. 난 이게 뭐야.
8: 좀 아쉬워. 붙여봐.
7: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8: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7: 네가?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8: 넌 10년 후에 네 모습.
7: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8: 다시 그려줄게. 누구 그려줄까? 너? 자기가! 너? 너? 이리 와봐.
10: 나만 있으라고.
1: 자, 그만. 자, 뚝!
9: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8: 아니, 그게 아니라.
9: 뭐가 아니야? 내 아빠 미워해.
1: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9: 대박.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1: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9: 나쁘게 운 거 아니야.
11: 노사랑!
9: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11: 아, 사랑아. 아, 너 살아!
12: 저구마왕님!
13: 어묵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4: 지구? 왜지?
12: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3: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4: 시끄려!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저그마왕이라고.
9: 미워! 다 미워!
1: 쩐크, 이제 한번 먹어보래.
0: 아니야.
1: 누구야?
0: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니니키즈가 사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7: 써니!
6: 오늘은 니니키즈들이 집안에서 놀고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고 있네요.
8: 꼬니! 꼬니!
7: 써니!
6: 니니키즈들이 주사위 게임을 했었나봐요. 꼬니와 떠니가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온 것 같죠? 니니키즈! 반가워! 예! 니니키즈! 친구들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새로운 장난감을 줄게. 이 장난감은 젠가라고 해. 젠가는 쌓여있는 블록을 자신의 순서가 오면 한 개씩 빼서 위에 올려놓지. 하지만 블록을 올리거나 뺄 때 쌓인 블록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지는 게임이야. 재밌겠지? 그럼 이제 누가 먼저 할지 주사위로 순서를 정해볼까?
8: 응! 써니,
9: 써니,
10: 진니,
9: 넷, 하나, 셋, 둘,
7: 써니,
9: 여섯,

0: 순서가 정해졌네요. 그럼 소니부터 시작해볼까요?
1: 소니
2: 소니 소니 소니

0: 이런, 찐이가 탑을 무너뜨렸네요.
1: 오, 예!
2: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게임에 져서 실망한 찐이를 소니가 위로해주네요. 덕분에 찐이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졌지만 잘했어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니니키즈.

ant. Who am I? Spider. Who am I?

butterfly. Who am I? Ladybug. Who am I?

Mantis. Who am I?

Stag beetle. Who am I?

0: Spinosaurus. Who am I?
1: Hmm.

Brachiosaurus. Who am I?

0: 당신의 락토피트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얼굴엔
4: 순한
2: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기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Mr. Handy.
1: La la la la.
0: Mr. Handy.
2: Oh, Silu, Big Bo.
0: What are you doin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클릭소
9: 클릭소 몰라내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지. 정말 미안해.
1: 괜찮아.
2: 저기, 라시, 이 사탕 먹을래?
1: 어? 우리 같이 먹자.
2: 고마워.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네.

하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wind up toy.
1: Wind up toy.
0: Wind up to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중이다. 현지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저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레미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삐용삐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저도 할래요!
5: 와! 따다! 따! 빨리 달려! 공차요! 공차요! 슛! 슛! 골!
4: 나는 누구?
3: 축구선수!
4: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말 거야!
0: 솔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3: 네!
0: 이번에는 라시 차례!

0: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1: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0: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홍순이네 딸기농가.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0: 만지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 Don't complain, bling bling.
2: My antique paint set and my inline skates. Limo! Pepper!
3: Yes, Happy Happy!
2: Here, Limo, a paint set for you.
1: Wow! Wow, paints and brushes! Oh, thank you, Aunt Penelope!
4: Pepper?
2: Yes, these are yours, Pepper.
4: Wow! Skates, thank you!
2: You're welcome. I knew you'd like them.
1: I'm going to get my sketchbook.
4: And Pepp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아무것도 모르다. 버스, 그치, 타방아?
1: 맞아요, 저번에 타봤죠.
0: 뭐, 여기 갈 길이 없을 텐데 점점 일로 오시네. 아이, 뒤로 가시오! 뒤로! 여기는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

0: 물에 떴는데요.
1: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어, 여기 분명 깊은 강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땅에서도 앞으로 잘 가고 물에서도 저렇게 슝슝슝 신기하게 뜨는 거 보면 날 조선으로 데리고 가줄 수 있겠다, 그치?
0: 맞아요.
1: 나도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2: 어머,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1: 저 지금 어디서 온지 모르겠고 빨리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2: 조선이요? 이건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는 달리고 물 위에서는 수영을 하는 수륙양용 버스예요.
1: 어? 길 위에선 달리고 물 속에서 수영하는 수륙양용 버스?
3: 수륙양용 버스는 땅에서 싱싱싱 달리다가 강에서는 수영하는 놀라운 탈 것이에요. 땅에서는 자동차로, 물에서는 배로 탈 것을 바꾸는 게 불편해서 만들게 됐대요. 버스도 되고 배도 되는 신기한 수륙 양용 버스 함께 알아볼까요?
2: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1: 어, 예. 오, 근데 제가 타본 버스랑 크게 다른 건 우선 없네요.
0: 오,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탄 버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그 안전벨트 해주실까요?
1: 아, 예. 위험하지 않게.
0: 고맙습니다.
1: 벨트까지 했으니까 또 준비는 다 된 거죠, 그렇죠?
2: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1: 어, 잠깐만. 근데 이 의자 밑에 있는 저 주황색은 뭡니까?
2: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1: 오, 일단 모든 의자에 다 있는 걸 보아하니 뭐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뭡니까?
2: 우리 버스가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서는 안전수칙 뭐가 있습니까? 구명조끼 입어야 되잖아요.
1: 구명조끼?
0: 물에 빠져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몸이 뜰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
2: 저희는 안전하게 갈 겁니다.
1: 어, 예.
2: 지금 앞에 보이는 강이 백마강이에요.
1: 오.
2: 저희는 백마강으로 바로 입소 들어가겠습니다.
1: 예, 예.
2: 자, 바로 입소합니다. 자, 바로 입소합니다.
1: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로. 오, 이야, 근데 정말 배를 타는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이렇게 버스처럼 아늑하고 얼마나 이게 좋냐, 타봐야 그렇지 않느냐.
0: 맞아요, 정말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에요.
1: 이야, 이렇게 물결도 멋있고 아, 야,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거. 어, 근데 잠깐만. 핸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타봐야 이게.
0: 오, 맞아요. 핸들이 앞에 하나, 옆에 하나 있어요. 지금은 기사님이 옆에 달린 핸들로 운전하고 계시네요.
1: 근데 핸들이 왜 두 개입니까?
4: 앞에 있는 핸들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쓰고요. 옆에 있는 핸들은 강에서 조종할 때 쓴답니다.
2: 그래서 두 개의 핸들을 동시에 선장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도로 올 때는 앞에 핸들. 물에선 옆에 핸들.
2: 그렇죠.
1: 앞, 옆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
2: 두 개의 핸들을 동시에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1: 이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탈 수 없는 것 같구나. 그치, 다방아?
0: 맞아요.
1: 아, 근데 사실 내부는 뭐 이렇게 다 봤고 아까 정신없이 타느라고 못 보긴 했는데 이 버스 바깥 부분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2: 바깥 부분도 특별한 게 있죠.
1: 어, 그러면 이제 또 얼른 가서 바깥의 특별한 부분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0: 보시러 갈까요?
1: 너무 좋습니다.
2: 좋아요. 좋지?
0: 자, 우리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 예, 예. 꽉꽉꽉 있어. 어? 꽉 잡아줄게. 야, 이게 또 강에서 육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꽤나 무섭구나, 이거.
2: 배를 타고 땅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1: 아유, 왔다, 왔다. 아유, 꽉, 꽉. 어, 꽉 잡으시오, 오. 이거. 자, 오. 오,
0: 왔다. 오, 육상 올라왔습니다. 육상 올라왔습니다. 안전하게 저희 올라왔습니다.
1: 정말 부드럽게 올라오네요, 이게.
0: 네, 그쵸.
1: 이야. 야, 어? 잘 탔어, 잘 탔어.
0: 자, 수륙양용 버스와 일반 버스의 다른 점은 뭘까요?
2: 어,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수륙양용 버스와 일반 버스의 다른 점은.
1: 어, 그만, 그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게 뭔가 달라 보이는데, 이 아래쪽이. 혹시 여기는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0: 궁금하시죠?
1: 예.
0: 열어볼까요, 같이?
1: 어? 어, 이렇게. 어? 오! 어? 이게 뭡니까?
0: 물에서 갈 수 있는 프로펠러입니다.
2: 프로펠러는 나선형 날개 모양으로 생긴 추진장치예요.
0: 물에 들어가면은 이 프로펠러 두 개가 내려옵니다.
1: 수륙 양용 버스가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프로펠러.
0: 그렇죠.
1: 버스가 육지에 있을 때는 바퀴가 굴러가면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수륙 양용 버스가 물에 들어갔을 때 프로펠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해준다.
0: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1: 이야, 정말 굉장합니다. 아, 근데 물 속에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버스가 어떻게 물 위로 뜰 수 있는 겁니까?
0: 궁금하시죠?
1: 예.
0: 이 안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1: 응? 공기주머니?
2: 버스를 뜨게 하는 공기주머니의 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공기주머니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고무홀이 수영장에 뜰 수 있을까요?
1: 글쎄다.
2: 잘 보세요. 이 고무홀이 안에는 공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고무홀이를 수영장에 집어넣으면
1: 오! 뜬다! 떠!
2: 맞아요. 물에 뜰 수 있어요. 이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슝 하고 넣으면
1: 물 위에 둥둥 잘 뜨겠구나.
2: 맞아요.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도 띄울 수 있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꼬르르 버스가 잠기겠지만 이렇게 공기가 가득 든 풍선을 양옆에 붙여주면
1: 오! 아까랑은 다르게 잘 뜨는구나.
2: 물 위에 뜨게 해주는 공기주머니의 힘 잘 보셨죠?
1: 공기가 있으면 물 위에 뜰 수 있다. 참 쉽구나.
2: 수륙양용 버스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기주머니랍니다. 특허까지 받은 특별한 기술인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버스 안에 있는 공기주머니가 큰 버스를 물 위에 둥둥 뜨게 해주는 거예요.
1: 아하! 그래서 수륙양용 버스는 강에서도 뜰 수 있었던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또 오늘 이렇게 탈거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경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선 잘 찾아가십시오.
1: 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탈것으로도 조선을 못 가는구나.
2: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수륙 양용 버스는 길에서는 버스, 강에서는 배가 되는 대단한 탈것이었어. 길에서는 달리던 버스가 강에서는 수영을 하다니. 와, 정말 신기했어. 물과 땅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핸들은 두 개. 수륙 양용 버스.

0: 버스에는 특별한 점이 참 많더군. 수륙 양용 버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구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전다!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마른 코미 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순물엔
2: 톡톡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늑대?
1: 너희들 그 아기 돼지 삼형제 못 봤어?
2: 아기 돼지 삼형제?
1: 아기 돼지 삼형제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또 탈출까지 해.

0: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1: 아, 그래서 감옥에서 입는 옷을?
2: 내 이야기 좀 잘 들어봐. 숲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새로 왔는데.
3: 엄마랑 같이 살던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고 살기로 한 것 같더군.
4: 아, 꿀꿀. 나만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5: 맞아.
2: 숲에 좋은 돼지들이 왔네.
4: 우와, 우와. 지푸라기가 엄청 많네. 어, 난 이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어.
5: 지푸라기로?
4: 응, 지푸라기는 가벼우니까 집을 지을 때 힘들지도 않고 또 다 짓고 나면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할 것 같아. 얼굴.
6: 형, 엄마가 집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으라고 했잖아.
4: 맞아. 지푸라기는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약하면 좀 어때? 아이, 비만 잘 피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 그럼 난 좀 더 찾아볼래.
6: 나도. 그럼 형 집 잘 지어.
4: 그래, 꿀꿀.
6: 꿀꿀.
4: 꿀꿀. 가자, 가자. 꿀꿀.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지어야지.
0: 첫째는 지푸라기로 뚝딱 집을 지었지.
4: 아, 나 진짜 잘 만들었어. 아, 난 너무 천재야, 천재. 아, 어, 이렇게 간편하게 집을 만들 줄이야.
0: 둘째는 근처 숲에서 나무로 집을 지었어.
7: 아유, 힘들어. 거의 다 했다.
4: 꿀꿀꿀꿀. 꿀꿀꿀꿀. 아유. 둘째야,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아유, 적당히 하고 그냥 살아.
7: 에휴, 안 그래도 힘들어서 최대한 가벼운 나무로 후다닥 지었거든.
4: 그러게, 나무집이 별로 튼튼해 보이진 않네.
7: 참나, 형한테 들을 말은 아니거든. 이 정도면 되지 뭐.
4: 근데 셋째는 집 짓기 시작했나?
7: 그러게, 지금이면 다 지었을 텐데.
6: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 재료 선택이 제일 중요해.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 게 좋을까? 1번 종이, 2번 과자, 아니면 3번 벽돌?
1: 난 과자집! 과자로 집을 지으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최고지!
8: 오, 그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9: 하지만 셋째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했어.
0: 맞아! 그럼 벽돌 어때? 벽돌집이 튼튼하잖아!
8: 맞아! 셋째 집은 벽돌로 만든 집이었어!
4: 꿀꿀꿀꿀꿀꿀꿀꿀.
7: 뭐야? 아직도 집을 다 못 지은 거야?
6: 빨리 짓는 게 뭐가 중요해? 천천히 지어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게 중요하지.
4: 꿀꿀꿀. 아, 그냥 대충대충 지으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해?
7: 그러니까 너도 참 답답하다.
6: 오! 이게 더 튼튼하겠다. 아, 형들, 온 김에 나 좀 도와줘. 어? 어디 갔지?
10: 그리고 얼마 후?
0: 셋째도 집을 완성했지.
6: 꿀꿀, 꿀꿀꿀, 꿀꿀꿀꿀.
4: 역시 이 숲은 사과가 참 맛있다니까, 꿀꿀. 와! 우리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배고파서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
1: 도망가자.
0: 문도 없는데 집 안에 숨으면 뭐하나.
1: 아, 꿀꿀 문을 만들 걸 그랬나.
2: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지었는데
3: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1: 엄마야 도망가자.
0: 아기 돼지 거기서.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 아기 돼지.
1: 둘째야 늑대가 나타났어.
4: 늑대. 어서 집으로 숨자.
1: 빨리
4: 저 들어와. 아이고 문을 잠궜으니 못 들어올 거야.
0: 얇은 나무판으로 그렇게 어설프게 집을 지었는데 문이 있으면 뭐하나.
4: 집을 더 튼튼하게 지을 걸 그랬나.

0: 나타나 우와! 늑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1: 어떡해.
2: 도망가자.
3: 늑대가 나타났어!
4: 늑대? 근데 빨리 집으로!
3: 집으로! 빨리!
4: 이 집으로 잠금 보안장치를 했으니까 절대 못 들어올 거야.
1: 하! 내가 못 열 줄 알고! 이거 왜 안 열려?
4: 내가 튼튼하게 집을 지었으니

0: 나도 너처럼 안전하게 짓는 게 맞는데. 미련하다고 놀려서 미안해 꿀꿀.
1: 눌린 곳이 하나도 없을까? 내가 못 들어올 줄 알았지? 야, 어디서 탄 냄새가 났나? 야, 돼지들! 니네 가스불에 냄비 올려놓은 거 아니야?
0: 그거 우리 아닌데? 네가 올린 거겠지? 불 위에 네 엉덩이?
2: 네! 엉덩이?

0: 잘?
1: 꿀꿀. 내가 아까 이미 신고했지.
0: 와, 역시 우리 맞네.
2: 꼼짝마! 늑대는 완전히 포위됐다.
0: 그렇다면 늑대의 입바람! 경찰 눈을 피해 빠르게 변장을 했지.
3: 변장?
0: 재빨리 빨간 모자에 동그란 안경에 노란 마스크까지 했다고.
4: 빨간 모자에 동그란 안경에 노란 마스크를 했다고?
5: 이 늑대는 모자가 파란색이고.
6: 어? 여기 빨간 모자에 노란 마스크. 아, 근데 네모난 안경이네.
4: 아, 여기 좀 봐봐. 빨간 모자,
5: 동그란 안경,
6: 노란 마스크까지
3: 찾았다.
2: 늑대 당신,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0: 아유, 전 억울해요. 아, 정말 아기 돼지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2: 오해는 무슨 오해?
0: 그러니까 숲에 새로운 돼지들이 이사를 와서 집까지 지었다기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7: 도망가자.
0: 그렇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외침!
2: 어? 그게 재채기였다고?
0: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집이 싹! 날아간 거예요!
7: 도망가자!
0: 미안하니까 사과를 하려고 갔는데, 아이고! 또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외침! 그래서 집이 또 싹!
2: 그렇구나. 그 아니지. 그걸 믿으라는 거야?
0: 아, 정말이라니까요.
2: 그럼 막내 집에는 왜 침입한 거지?
0: 침입이라니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깜짝 선물을 주려고 굴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에 화상까지 입고.
2: 조용, 조용!
0: 아우, 아파요!
2: 앉아!
0: 앉아! 아파!
2: 아무튼! 집을 두 채나 부수고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으니 죄값은 받아야지.
0: 예?
2: 여기 늑대! 당장 집어넣어!
0: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7: 맛있어. 집 잘 잡고. 도감은 뜬 거.
0: 날 경찰에 신고하고 웃고 떠들고 있어? 야골라. 이번엔 꼭 잡아먹겠다.
2: 돼지들을 괴롭히고 돼지의 집에 쳐들어가고 재산을 부수고 경찰서

0: 네 말대로 덫을 놓아주길 잘했다.
1: 역시 우리 셋째 참 똑똑해.
2: 꿀꿀. 뭐든지 미리 안전하게 준비하는 게 좋잖아.
0: 맞아. 맞아.
3: 어이, 죽어가라.
0: 안녕. 잘 가라, 늑대.
4: 그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3: 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이제 탈출했으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를 아주 혼내줄 거야.
5: 흥, 그렇게 찾아온 곳이
6: 우리 앞이라네.
7: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딩동댕 삼총사 준비됐지? 나쁜 짓을 한 늑대를 혼내주자. 딩딩
5: 동동
8: 딩딩
3: 딩동댕 삼총사가 대체 뭐길래?
7: 탈출한 늑대를 잡았다고 어서 경찰에 연락해.
8: 알았어.
5: 대단자.
8: 우리가 이겼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치약, 약.
1: 배불러. 밥을 먹고 나서는 이를 닦아야지. 칫솔로 이를 닦자.
2: 응.
3: 치약은 여기에 있어.
2: 치약.
3: 치약을 쭉 짜서 이를 닦자.
4: 바꿔라 한글.
3: 어? 치약이 약으로 바뀌었어.
5: 우리는 이를 닦아야 하는데.
3: 우리는 치약이 필요해.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8: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이
9: 야
7: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치약이 약으로 바뀌었어.
3: 치약. 치약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치약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난 위로 가볼게.
3: 짠! 차! 난 저쪽으로 가볼게.
4: 히엇!
5: 난 여기에서 찾아볼게. 저기 앞에 있는 것은 한글 치약이 틀림없어. 가지러 가보자. 한글 치약을 찾았어. 천지?
0: 한글 치약을 찾았군. 하지만 너는 가져가지 못해. 한글 치약의 위치가 변할 것이니. 헛! 뒤!
5: 뒤도 문제 없어.
0: 헛! 뒤!
5: 한글 치약이 자꾸 내 뒤에 있잖아.
3: 어?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5: 앞! 한글 치약이 내 앞에 있어.
3: 지금이야.
0: 아니, 나의 뒤의 공격을 앞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5: 한글 치약이 파괴됐어.
3: 치에 이가 사라졌어.
2: 걱정 마. 내가 치약에 치를 쓸게.
6: 나와라 한글! 한글!

0: 치약.
1: 저장 완료. 치약.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치약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제 이 닦으러 가자.
1: 응, 가자. 칫솔 챙기고
0: 가자.
2: 이제 할아버지 차례. 치약, 치약, 약, 약, 약, 치약, 치약, 치약, 치카 치카 양치 않은 치약, 칫솔은 어디 있을까?
3: 슝. 치약에 치 먹어야지. 냠. 냠냠. 슝.
2: 아, 개운해. 오잉. 약만 남았네. 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악어? 치약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약, 치, 약, 치약.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이를 만나 치,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받침 기역을 만나 약, 치약.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치, 약. 친구들 따라해봐요. 치, 약. 끝.
3: 예약에서 예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약, 악,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약, 악, 히힛.
2: 치약, 약. 훈민이와 정음이가 이를 닦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치약을 약으로 바꿔라 한글. 치약이 약이 되었어요. 어? 치약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앞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치약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치약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훈민정음이 치약을 짜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가지, 가지,

0: 집 완성! 와!
1: 훈민아, 우리 연못도 만들자. 여기.
2: 그래.
0: 이제 물을 넣을까?
1: 응. 조심.
0: 오! 좋아. 물을 가져가자!
1: 자.
0: 에게? 물이 없잖아.
1: 아, 오는 길에 다 새었나 봐.
0: 그럴 땐 바가지를 쓰면 돼. 바가지.
1: 아하, 바가지. 아, 이제 물을 안 흘리고 가져올 수 있겠다.
2: 조금만 기다려, 우리들아.
3: 바꿔라, 한글.
1: 바가지가 가지로 바뀌었어.
0: 우리는 바가지가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바가지가 가지로 바뀌었어. 바가지, 바가지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바가지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한글을 찾자!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한글 바가지는 어디에 있지? 저기 한글 바가지가 있어!
1: 나와라!
0: 천지?
2: 한글 바가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한글이 잘 보이지 않을 테니.
0: 흐릿하다! 한글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아.
3: 천지! 어림없지!
2: 누가 할 소리?
4: 안개 때문에 한글이 더 안 보여.
3: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흐릿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뚜렷하다!
0: 저기서 이제 한글 바가지가 잘 보여.
2: 아니, 나의 흐릿하다 공격을 뚜렷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한글 바가지가 파괴됐어.
0: 바에 아가 사라졌어.
4: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0: 바카지. 바카지.
1: 저장 완료. 바카지.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바가지 한글 카드다. 바가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와, 바가지를 찾았다.
3: 정우마, 얼른 연못을 만들자.
2: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3: 바가지로 물을 옮겨요.
2: 가요.
4: 조심 조심.
2: 자.
3: 우와. 멋진 연못 완성.
2: 바가지 최고.

0: 물고기 많이 기다렸지.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바가지. 가지. 가지. 먹는 가지. 암, 냠냠. 바가지. 바가지. 물들은 바가지. 화분에 물을 줘야겠어요.
2: 에잇. 바가지에 바 먹어야지. 뿅. 냠냠. 슝.
1: 오. 오잉. 바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바가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바가지. 바가지.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아를 만나 바. 기역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바, 가, 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 가, 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 가, 지. 끝.
2: 바가지에서 발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지, 기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지, 기지. 헤헷.

0: 크릿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뚜렷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바가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바가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바가지로 물을 담아요. 훈민정음이 바가지로 물을 담아요. 훈민정음이 바가지로 물을 담아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엄마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근데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어?

으아!

Ha ha ha ha!

Bye.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

비비

흐흐

0: 봐봐. 이봐.
1: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Ha ha ha!

0: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 농장.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톡톡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지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얼굴엔 순한 긴긴.
8: 중모란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 얼굴엔
13: 순한 킬킬.
1: 진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7: 오래오래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8: 예쁘지만 위험한 신호.
19: 친구야, 보고 싶어.
18: 어? 달이 떴네.
20: 켄켄 친구도 저 달처럼 참 예뻤지.
19: 맞아, 늘 춤을 추는 것 같았어. 황홀했지.
18: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지금도 켄켄과 잘 지냈을 텐데.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21: 바다에서 사건 발생! 긴급 출동 바람!
18: 바다에? 무슨 일이지?
19: 혹시 내 친구한테?
20: 설마 아닐 거야.
19: 얼른 가보자!
18: 출동!
22: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8: 명탐정 피치 궁금해
19: 캥캥 맞는 캣 제리
20: 젠틀맨 제제
22: 우리 함께 어어어 레벨업
19: 캥캥. 그 녀석들 때문에 너무 좁아서 못 살겠어 정말. 그 녀석들 때문에 배고파서 못 살겠어 정말. 먹이를 다 먹어치워버린다니까.
20: 바다 친구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
19: 그 녀석들이 대체 누구지?
18: 걱정 마. 그게 누구든 어떤 사건이든 이 명탐정 피트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 믿지, 켄?
20: 어?
18: 켄? 켄? 아니, 어디로 간 거야? 켄켄! 켄켄!
19: 다니! 켄켄 현재 위치는?
23: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19: 켄켄 찾았어. 그런데 켄켄이...

0: 벌써 그때 일을 잊은 거야?
1: 탱탱! 이리 와봐! 보증 세트도 예쁘다! 아이, 뭐야! 내가 그렇게 예뻐? 아, 몰라, 몰라! 근데, 탱탱도 멋져! 나도!
2: 오, 내가 좋아하는 해파리다. 오, 옆에 있는 건 처음 보는 해파리인데 여 녀석들 한 입에 꿀꺽 해줘. 뭐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혼자 쓰러지는 거야?
3: 켄켄!
4: 그때 해파리 촉수에 맞아서 켄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5: 어떻게 친구한테 독을 쏠 수가 있어?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해파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켄켄, 친구라고 감싸주는 거야? 너 위험했다고.
1: 때문에 켄켄이 위험했었지. 미안해 켄켄, 나 먼저 갈게. 갈게봐. 친구야.
3: 어디 가는 거야? 켄켄.
5: 아니 저거.
6: 세상에.
0: 바다 친구들이 말한 그 녀석들이 해파리 때였어?
4: 해파리들이 원래 이렇게 많았던가?
5: 아니. 늘어난 거야. 그래서 바다 친구들이 힘들어한 거지. 내가 가서 당장 해결을.
7: 야야, 저쪽으로 가. 죽단 말이야.
8: 야야, 플랑크톤을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9: 배고프잖아.
8: 나도 배고프거든.
7: 아우, 저리 좀 가라고.
5: 해파리들, 너희들 때문에 다른 바다 친구들이 힘들어하잖아. 여기 모여있지 말고 다들 흩어져.
1: 킹크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렇게 늘어나고 싶어서 늘어난 줄 알아?
8: 우리도 억울하다고!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 와, 따뜻하니까 좋다.
5: 우리 여기서 놀자.
1: 우린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걸 좋아해. 어? 여기도 따뜻해.
8: 얘들아, 이쪽이야, 어? 이쪽!
10: 어디? 어디, 어디?
5: 같이 가!
1: 그런데 언젠가부터 바닷물이 따뜻해졌고 따뜻한 물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따뜻해서 살기 좋으니까 해파리 수는 점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서
8: 우리도 곤란하다고.
4: 그런데 바닷물이 왜 갑자기 따뜻해진 거지?
0: 그러게.
5: 다니, 대체 왜 그런 거지?
11: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지구가 왜?
2: 나도 억울해. 내가 뜨거워지고 싶어서 뜨거워진 게 아니란 말이야.
11: 지구 말이 맞습니다. 석탄, 석유 등을 사용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걸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온실가스가 지구를 지붕처럼 덮고 있어서 열이 발생해도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되돌아와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게 됩니다.
2: 지구가 뜨거워지면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늘어나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산불도 자주 나고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자주 발생하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0: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늘어나고
4: 그래서 해파리도 늘어나게 된 거란 말이지?
5: 해파리들아, 오해해서 미안해.
1: 나도 미안해.
5: 좋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구를 살리는 거야.
1: 지구를 살리자.
5: 일단 나무부터 심는 거야.
12: 히트, 좋은 생각이야. 나무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맑은 산소를 내보내거든. 깨끗하고 맑은 지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줘.
5: 들었지?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는 거야. 나무야, 지구를 부탁해.
0: 진짜?
8: 자, 말만 하지 말고 같이 심을래?
0: 저?
5: 알았어. 하면 되잖아.

0: 여기 진짜.
1: 여기? 자, 자, 나 땅 잘 파지.
2: 오, 제법인데.
0: 여기도.
1: 자, 자, 자.
0: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
1: 여기도. 자, 자, 자. 아, 힘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심어야 하는 거야? 저렇게 많이? 난 못
3: 포기할 거야?
2: 지구를 위한 일이잖아.
1: 해야지. 하고 말고.
3: 이번에 땅은 내가 팔게.
2: 함께하면 금방 끝날 거야.
0: 맞아, 맞아. 컷컷.
4: 켄켄, 피트, 제제, 체리, 고마워.
1: 레벨 업!
0: 켄켄!
1: 비닐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4: 피트! 피트!
1: 어? 누가 날 부르는 거지? 누구세요?
4: 어서와, 어서와서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어서와.
5: 무슨 일이야?
1: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누가 날 부르는 거야?
3: 뭐야?
1: 그래서 이렇게
3: 피트 꿈꾼 거야?
2: 무서운 꿈이었나 보네.
1: 응? 어? 그게 꿈이었다고? 하지마! 딱 그 목소리로 날 불렀다니까.
3: 피트, 얼른 정신 차려.
1: 알았어. 사건이다. 사건이라면 방금 내가 본 게 꿈이 아닐지도 몰라.
2: 무슨 꿈인데?
1: 그게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갔는데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가봐야겠어.
3: 누구한테?
1: 비닐 할아버지.
0: 같이 가.
2: 같이 가.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0: 켄켄, 만능 캣 체리,
7: 젠틀맨 제제,
6: 우리

0: 여기 맞아?
1: 내가 꿈에서 본 바다가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2: 으스스한 게 꼭 뭔가 나타날 것 같아.
3: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해.
0: 위험하다고. 물고기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대.
2: 물고기들이 잔뜩 겁먹은 것 같은데. 물고기들아,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0: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지켜줄게.
3: 정말이야? 정말 정말 고마워.
1: 아, 그럼 난 무슨 일인지 가보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켄켄, 가자.
0: 예, 좋아, 켄켄.
1: 저기요, 계세요?
4: 저기... 왔구나, 피트.
1: 켄켄, 꿈에서 본 비밀 할아버지가 진짜 있었어.
0: 괜찮네.
4: 피트,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1: 아니, 근데 무슨 일로 절 부르신 거예요?
4: 네,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0: 마지막 소원이야?
4: 난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러니 부디 날 이 바다에서 사라지게 해다오.
1: 네? 이 바다에 얼마나 있었는데요?
4: 한 50년쯤 됐으려나.
0: 어? 저게 뭐지? 해파리인가?
5: 난 해파리가

0: 아니야.
1: 어? 처음 보는데 이름이 뭐야?
0: 비닐.
1: 우와, 처음 듣는 이름이야. 넌 모든 게 다 신기하구나. 오늘부터 네 보물 할래, 비닐아?
0: 보물?
2: 우와, 인어공주님, 그게 뭐예요?
1: 인사해. 나의 보물, 비닐이야.
3: 우와, 바다에서 처음 보는 건데.
2: 바다에서 이런 걸 가진 분은 인어공주님밖에 없을걸요.
1: 정말이야? 보물아,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 잘 어울리는데?
3: 어? 이건 어때요?
1: 좋은데?
2: 이건요?
1: 우와, 너무 예뻐. 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소중한 보물아. 나랑 바다에서 오래오래 살자.
0: 그래, 그래.
4: 내가 바다에 왔을 때 모두가 날 신기해했지. 내가 이 바다에 처음 온 비닐봉지였거든. 하지만 지금은 비닐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스티로폼, 그리고 버려진 그물까지 바다에 있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아졌어.
5: 바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1: 쓰레기 너무 많아.
4: 내가 사랑하는 바다를 위해서 난 여길 떠나야 해.
5: 이 바다에서 50년이나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떠나신다고요?
4: 나와 내 후손들 때문에 바다가 망가지고 있어. 더 이상 바다 친구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
5: 네? 바다 친구들이 고통받는다고요?
6: 이거 나, 너라고. 나.
4: 얼마 전엔 바다 거북이 버려진 그물에 걸려 고통스러워했지.
7: 플랑크톤이야. 엄청 많아.
4: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으로 착각하고 먹는 물고기들도 있지. 비닐봉지가 해파리인 줄 알고 먹는 물고기들도 있다니까.
0: 숨 막혀. 나 좀
4: 비닐봉지에 갇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해마를 본 적도 있어. 그뿐인 줄 알아? 어떤 소라게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집인 줄 알고 지고 다니기도 하지.
8: 집을 바꾼 다음부터 왜 자꾸 아프지?
9: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이것 때문에 사냥을 할 수가 없어. 이러다 굶어 죽겠어.
4: 마스크에 다리가 낀 개도 봤어.
5: 세상에. 플라스틱이랑 비닐이 바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
4: 내가 이렇게 바다를 위험에 빠뜨릴 줄 알았다면 나도 바다로 오지 않았을 거야. 아니, 그때 오지 말았어야 했어.
10: 피터!
1: 바다에 버려진 비닐이랑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
6: 먹는 건 줄 알고 물고기들이 먹고 있어. 어떡해.
4: 피터, 들었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서 나를 이 바다에서 사라지게 도와줘.
6: 그런데 비닐 할아버지는 어떻게 바다로 오게 된 걸까?
1: 나 켄 박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
11: 배고프다. 얼른 먹자.
12: 뭐야? 종이가 다 젖었잖아.
11: 내 건 그대로야. 비닐봉지 최고인데.
1: 예전에는 주로 종이봉지를 사용했는데 잘 찢어지고 물에 잘 젖고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비닐봉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래.
5: 정말? 그땐 비닐 때문에 바다 친구들이 위험해질 걸 몰랐나 보네.
1: 근데 그거 알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만들었다는 거.
13: 그게 무슨 말이야?
1: 비닐봉지를 만들려면 숲에서 많은 나무들을 베어야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닐을 발명하게 된 거래. 비닐은 잘 찢어지지 않고 또 오래 쓸 수 있으니까.
11: 다 먹었으면 가자.
13: 어? 저게 뭐지?
1: 짠! 넌 나의 보물이야.
4: 난 당신의 보물이 아니에요. 바다를 아프게 해서 미안.

0: 퀸트, 더 이상 비극이 계속되지 않게 여기서 멈춰줘. 나부터 이 바다에서 없애줘. 부탁이야, 제발.
1: 비닐 할아버지.
2: 피트, 힘들어도 해야 해.
0: 그래, 피트.
3: 그래, 알았어. 비닐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 꼭 들어드릴게요. 나와라, 라이너 크레인, 포클레인.
0: 고마워, 피트.
3: 잘 가요, 비닐 할아버지.
2: 잘 가요.
4: 여기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
3: 그래.
2: 캥캥도 같이 할 거야.
3: 비닐 할아버지도 깨끗한 바다를 보면 좋아하시겠지?
2: 바다야,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줄게.
3: 레벨 업!
2: 캥캥!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캥캥!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클릭서! 클릭서!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4: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하게,
12: 진물엔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1: 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네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홍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꿀벌 실종 사건.
8: 배고파.
9: 켄켄, 배고파서 어떡하지?
7: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10: 켄켄은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먹으면 되잖아.
9: 아, 그게 과일이 없어.
7: 왜?
11: 과일이 없다니.
9: 그게 언제부턴가 과일을 구할 수가 없어. 채소도 마찬가지야.
10: 그래서 켄켄이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어떡해.
7: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어? 사건이다. 자니, 무슨 일이야?
12: 수박 가문의 마지막 수박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13: 피트, 제발 우리 가문을 도와줘. 제발.
7: 대체 무슨 일이지? 자, 출동이. 켄켄, 갈 수 있겠어?
9: 켄켄.
7: 자, 그럼 함께 출동.
6: 출동.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7: 명탐정 피트, 궁금해
10: 켄켄, 맞는 게 쉐리,
9: 젠틀맨 제제,
6: 우리.

0: 명탐정 피터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1: 어? 오, 맞아!
2: 근데 왜 너 혼자야?
3: 수박은 원래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아니야?
1: 그런 때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야. 내가 수박 가문의 마지막 수박이거든. 에이.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그게 말이야.
2: 그건 내가 말해줄게.
0: 너는 사과꽃이잖아.
2: 우린 꽃이 피면 꿀벌들에게 꿀을 주고 꿀벌들은 꽃가루를 옮겨주는데 꿀벌들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꿀벌들이 오지 않았어.
1: 맞아. 겨우 나만 수박으로 자랄 수 있게 된 거야.
0: 과일이나 채소에 꽃이 피었는데도 꿀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지? 혹시 말이야.
3: 혹시?
0: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닐까?
4: 그럴 리가. 꿀을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0: 그럼 꿀 말고 다른 걸 먹나?
5: 그럴 리가. 꿀벌들이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0: 그럼 찾아오는 걸 깜빡했나? 캔캔, 갑자기 호루라기는 왜 부른 거야?
4: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호루라기를 불라고 했잖아. 꿀벌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2: 맞아.
0: 그렇다면 큰일이잖아. 꿀벌들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꿀벌들아, 너희들 대체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
5: 아무도 없어.
0: 집에도 없고 다들 어디로 간 거야?
4: 혹시 말이야.
5: 혹시?
4: 누군가한테 잡혀간 거 아닐까?
5: 잡혀가? 그럼 큰일이잖아.
0: 꿀벌들을 잡아갔다면? 분명 꿀벌들을 호시탐탐 노리거나 평소에도 꿀벌들을 괴롭히던 녀석들일 거야.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4: 범인이 누군데?
5: 같이 가!
0: 말반! 너희들이 범인이지? 범인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2: 꿀벌 잡아갔지!
0: 뭐라고? 우리가 꿀벌들을 잡아갔다고? 무슨 소리야? 발뺌하지 마! 너희들 평소에도...
6: 말 버린다!
0: 꿀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잡아먹는다는 걸 다 알고 왔으니까!
6: 이건다!
7: 물론 그렇긴 하지. 하지만 우리도 꿀벌들 못 본 지 한참 됐어.
2: 못 봤죠?
0: 그럴 리가...
4: 비트, 어떻게 된 거야? 말벌은 범인이 아니잖아.
0: 난 말벌이 잡아간 줄 알았지.
5: 그럼 꿀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8: 찾았다, 말벌들아.
6: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어.
5: 야, 단단한 말벌집을 한 방에 부쉈어.
0: 말벌집이 떨어졌어.
5: 조심해.
4: 말벌 유충들을 잡아먹고 있어.
0: 나 누군지 알아. 매 중에서도 유난히 벌을 좋아해서 이름도 벌매야.
1: 그렇다면 꿀벌도 혹시 벌매가?
4: 그만해.
8: 너희들은 뭐야?
0: 벌매 너냐? 꿀벌들을 잡아먹은 범인이?
8: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난 꿀벌 안 좋아해. 말벌을 좋아하지. 말벌보다 말벌 유충을 더 좋아하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꿀벌들이 통 안 보이네 요즘.
4: 그럼 벌매도 범인이 아니야?
5: 그럼 꿀벌들은 어디로 간 거야?
0: 정말 네가 범인 아니야? 아, 맞잖아.
8: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당장 이리 와.
5: 대체 꿀벌들은 어디로 갔을까?
0: 어디로 갔을까? 대체 어디로 갔을까?
2: 물가에!
5: 뭐? 물가에 꿀벌들이 쓰러져 있다고?
0: 정말이야?
5: 가보자!
0: 혹시 꿀벌들이 마신 물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4: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5: 좋아. 과거 재생 장치 스타트!

0: 애들이 물을 마시러 왔나 봐.
1: 물벌한테도 물은 꼭 필요하거든.
2: 어? 저기 봐! 꿀벌들이 쓰러져 있어! 어떡해!
1: 여기 있는 물을 마시고 쓰러진 거야. 그렇다면 물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어? 이 하얀 통은 뭐지? 다니! 저 하얀 통의 정체가 뭐야?
3: 바로 벌레나 잡초 등을 죽일 때 사용하는 농약입니다.
1: 뭐라고? 아니, 그럼 농약 때문에 꿀벌들이 사라진 거라고?
4: 나도 꿀벌들을 봤는데...
1: 홍매와 네가? 언제?
4: 지난 겨울이었어.
5: 겨울인데 네가 어떻게 봐? 너는 봄에 피잖아.
4: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거든. 아, 따뜻해. 벌써 봄이 왔나?
1: 벌써 봄이 왔나 봐. 꽃의 꿀 따러 가자.
4: 꿀벌들아, 어서 와.

0: 너무 추워. 춥다.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1: 추워. 그래서 꿀벌들이 얼어 죽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2: 꿀벌들이 사라진 이유가 한둘이 아니잖아. 근데 요즘 진짜 이상해. 겨울인데 갑자기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날씨가 왜 이러는 걸까?
3: 그러게 말이야. 내가 남극에 있을 땐 꽁꽁한 빙하도 녹아내렸다니까. 남극도 북극도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2: 대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아마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텐데. 정말 걱정이야.
5: 지구 아파.
2: 레벨 업. 똥이 좋아.
1: 우와, 이게 무슨 꽃이지? 못 보던 꽃들인데 제재가 심었나?
3: 향기 좋다. 쉐리가 심은 거야?
1: 아니, 난 제재가 심은 줄 알았는데.
3: 내가 심은 거 아닌데. 혹시 피트가 심었나?
2: 아니, 나도 처음 봐.
3: 그래? 그럼 누가 심은 거지?
2: 혹시 켄켄이 심었어?
5: 그게...
3: 우와, 켄켄! 잘했어!
2: 오, 켄켄!
3: 근데 이 꽃 이름이 뭐야?
1: 이 꽃 어디서 났는데?
5: 나도 모르는데.
2: 몰라? 왜 몰라? 켄켄이 심었다면서.
1: 갑자기?
3: 많이 아파?
2: 야, 대답하기 곤란해서 꾀병 부리는 줄 알겠다.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6: 초원에 사는 코끼리 의뢰입니다.
7: 피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2: 이상한 일? 무슨 일인데? 뭐든 말해봐! 이 명탐정 피트가 해결해줄 테니까!
7: 그게... 그러니까... 내 똥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
8: 응? 똥이 사라져?
2: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지만 이런 기이한 사건은 처음이야. 당장 출정 해야 하는데. 배 아픈데 갈 수 있겠어?
5: 당연하지. 개똥.
3: 켄켄 같이 가.
9: 사건이다 출정.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2: 명탐정 피트, 궁금해
5: 켄켄, 맞는 게 쉐리,
10: 젠틀맨 제제.

0: 어? 저기 코끼리들이다.
1: 코끼리야.
2: 코끼리, 똥이 사라지다니 어떻게 된 거야?
3: 내가 여기에 똥을 넣었는데 자꾸 사라진다니까.
2: 특별한 똥이었나? 그때 뭘 먹었는데?
3: 평소와 다를 건 없었어. 난 늘 그렇듯이 초원의 풀을 뜯어먹었어. 풀을 아주 좋아하거든. 조금 많이 먹어서 똥을 많이 녹이긴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
2: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그 많은 똥이 사라졌다 이거지?
3: 그렇다니까.
2: 그렇다면 누군가 코끼리 똥을 훔쳐간 게 분명해.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코끼리야, 똥을 다시 넣어줄래?
3: 지금? 알았어.
2: 그럼 이제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숨어서 지켜보는 거야.
3: 근데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면 진짜로 범인이 나타날까?
2: 그렇다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4: 세상에.
5: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2: 너희들이었어?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이?
6: 훔쳐가다니, 우린 잠깐 맛만 본 거야.
7: 이렇게 많은 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
8: 맞아, 나비들이 가져가기엔 무거울 것 같아.
7: 내 생각도 그래.
2: 그럼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은 누구지?
6: 우리보다 똥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7: 그게 누군데?
9: 바로 똥파리.
2: 똥파리? 똥파리한테는 벌써 물어보고 왔지. 똥파리, 너냐? 코끼리 똥을 훔쳐간 게?
10: 아니, 내가 똥을 좋아하긴 하지만 난 그냥 맛만 보고 왔어.
2: 라고 하던데.
9: 내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지. 똥파리만큼 똥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11: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데?
6: 똥구슬을 아주 잘 만드는 친구야.
9: 저쪽에서도 만들고 있던데.
2: 가보자.
8: 좋아.
2: 똥구슬 이 정도면 되겠지.
12: 좋아, 굴려보자. 자, 얼른 집에 가지고 가자.
2: 그래, 그래.
5: 똥을 가져가는데?
3: 야야야, 같이 가.
12: 조리 비켜, 이건 우리 거야.
3: 가지 말고 같이 좀 먹자고.
12: 조리 가라니까.
3: 너야말로, 야, 자리 가.
12: 너도 왜 그래? 아이,
3: 넌 또 뭐야?
12: 내 친구 건드리지 말고 저리 가.
3: 알았어.
2: 영차, 영차리. 차, 너희들이었구나. 코끼리 똥을 가져간 게.
12: 왜? 가져가면 안 돼?
2: 안 되는 건 아니지만.
5: 자꾸 똥이 사라져서 코끼리가 놀랍대.
8: 근데 왜 똥을 가져가는 거야?
12: 우린 똥을 좋아하니까.
13: 그렇다고 아무 똥이나 먹는 건 아니야. 풀을 먹고 사는 소, 말, 코끼리 똥을 좋아해.
12: 그럼 이제 가도 되지? 용차.
2: 힘들면 말해, 내가 교대해 줄게.
12: 용차.
3: 오, 세상에, 범인이 너였어.
2: 코끼리야, 이 똥을 가져간 범인을 찾았어.
3: 너희들도 봤어? 나도 봤어. 내 똥을 가져간 범인은 바로
2: 새똥구리야.
14: 사자라고?
7: 새똥구리가 아니냐?
3: 내가 직접 봤다니까.
15: 코끼리 똥 너무 맛있어. 냄새도 끝내줘.
2: 정말이야?

0: 직접 가봐야겠어. 말도 안 돼. 사자가 왜 코끼리 똥을 가져가?
1: 아저씨.
0: 아니 이건
2: 코끼리 똥이야.
1: 날 누구야? 누가 감히 사자의 낮잠을 깨워?
0: 사자, 네가 코끼리 똥을 훔쳐간 거야?
3: 왜 그런 거야?
1: 그거야. 코끼리 똥이 좋으니까. 코끼리 똥 냄새 너무 좋아.
3: 어머머, 사자다! 사자가 왔어!
4: 우린 코끼리가 풀을 먹으면 소화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효소들이야.
5: 코끼리 뱃속에서 열심히 소화를 돕다가 똥과 함께 밖으로 나왔지.
6: 근데 사자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
1: 에?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맛있다.
6: 나도 코끼리 똥 좋아.
7: 내가 더 좋아하거든.
8: 왜들 싸우고 그러냐.
6: 내가 더 좋아해.
4: 그럼 달리기에서 이긴 사자가 더 좋아하는 걸로.
9: 오, 뭐야. 사자가 내 똥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웬일이니. 웬일이야.
4: 세상에. 코끼리 똥을 훔쳐간 범인이 사자였다니.
10: 그러게 말이야. 동물의 왕 사자가 그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0: 근데 이 꽃 말이야.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지 않아?
4: 여기 열매도 열렸어.
10: 다른 꽃보다 더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0: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캔캔! 뭐야? 그럼 이 꽃들도 캔캔 똥에서 나온 씨앗이 큰 거야?
5: 캔캔 똥으로 키워서 이렇게 쑥쑥 잘 자라는 거고.
10: 세상에.
0: 캔캔은 똥도 놀랍구나. 근데 닦았니?
6: 아이씨. 캔캔.
0: 레벨 업!
6: 캔캔!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진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눈물엔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질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꼬롱꼬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0: 이번엔 어디로 온 거지?
1: 봐, 사막이야, 사막.
2: 이런 넓은 사막이면 대체 어딜까?
1: 메인 모니터를 켜서 찾아봐요.
2: 알았어.
1: 어, 여기가 어디지?
0: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사막에는 어떤 몬스터가 있었더라?
2: 갑자기 왜 이러지?
1: 아저씨, 어떻게 좀 해봐요.
2: 안 돼,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아.
0: 에밀레오가 모래에 묻혀버렸어.
1: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에밀레오가 왜 이랬지? 고장이라도 난 건가?
1: 아까까진 멀쩡했잖아요. 아저씨가 실수해놓고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조종관이 제멋대로 움직였어.
1: 정말이요?
0: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랬다는 건가? 웜홀 워치도 이상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2: 너무 시끄러워.
1: 방금 뭐였어?
0: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를 교란시키기 위한 방해전파 같기도 하고.
2: 방해전파?
0: 아까 에밀레오도 이 방해전파 때문에 조종이 안 된 거 아닐까요?
2: 그래, 맞아, 맞아. 나도 좀 이상하다 했거든.
1: 그 전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야겠어. 와, 뭐야? 저건 또 무슨 일이야?
2: 땅이 들썩이고 있잖아.
0: 몬스터가 오는 건가?
1: 나와라, 사막의 괴물.
2: 막에 날려주마.
0: 뭐야? 저건 괴물이 아니네.
3: 달라이 마냐? 아니면 기립이네.
0: 뭐야? 군인들이잖아.
3: 왜 이렇게 와리 우리 뭐야? 우리
1: 뭐라는 거야? 캐리안들이라고 내가 봐줄 줄 알아?
3: 뭐냐? 뭐야?

0: 완전.
1: 으아, 발포 안 돼! 몬스터 사냥꾼한테 무기를 포기하라니.
0: 미로 이로요.
1: 누가 이기나 보자고.
2: 저기 세시, 군인 아저씨 말 잘 들어야지. 너는 총이 하나지만 저분들은 아주 많잖아. 안 그래?
1: 비겁하게 다 같이 몰려와서 어린이를 협박하다니. 보네.
3: 같은 생각 말고 모두 얌전히 들어갑니다.
4: 무관, 저 아이들이 방해 전파에 대해 어떻게 한 거지?
5: 글쎄요.
4: 수상한 녀석들이다. 철저하게 감시.
5: 네, 대위님.
6: 대위님!
4: 응?
6: 저기 좀 보십시오. 그 꼬마들이 타고 온 비행선입니다.
4: 아니, 저건 UFO잖아. 그럼 아까 그 녀석들이 외계인이란 말이야? 대체 왜? 이 몹쓸 외계인들은 왜 자꾸 우리 부대로 떨어지는 거냐고!
1: 뭐야, 땅속에 이런 게 있었어?
2: 와, 진짜 엄청 크다.
4: 조용히 합니다. 다들 질서를 지킵니다. 알겠습니까?
7: 네.
1: 네.
2: 근데...
4: 여기서 기다리다가 대기표를 뽑고 또 기다리다가 본인 차례에 저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7: 근데 저 문 안에 뭐가 있는데요?
4: 가보면 압니다. 알겠습니까?
7: 네, 알겠습니다. 중성!
1: 설명도 안 해주고.
7: 그거야, 기다려보면 알겠지 뭐.
1: 근데 저기 모여있는 애들은 또 뭐지?
2: 어? 영화에서 보던 외계인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신기하다.
1: 아, 버블건만 압수당하지 않았어도 이 외계인들 모두 캡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7: 대신, 어? 외계인의 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
1: 뭐?
7: 외계인은 바깥 세상의 사람이란 뜻으로 외계인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마구 잡아도 되는 사냥감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1: 그걸 누가 몰라? 농담 한번 한 거 가지고 진지하게 따지기는. 어? 그나저나 왜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많은 외계인들이 있는 거냐고. 꼭 외계인 수용소처럼.
2: 지하에 이런 군사시설이 있는 것도 이상해. 근데 벽에 걸린 저 숫자는 또 뭐야?
7: 뭐지? 51, 51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8: 그래, 맞다. 어? 다
7: 박사님!
8: 51구요. 에이리어 51. 네바다주 사막에 있는 미군의 비밀기지란다.
7: 비밀기지요?
8: 그래, 이상하게도 그곳 주변에서 UFO가 많이 목격됐었거든. 그래서인지 51구역의 비밀기지에서 UFO와 외계인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생겼단다.
1: 음모론이라기엔 외계인의 수가 너무...
8: 그러게, 나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구나.
2: 대체 이렇게 많은 외계인들을 데려다 뭘 하려는 걸까요?
8: 글쎄다.
2: 진짜로 막 해부하고 생체 실험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4: 동작 그만!
2: 아유, 깜짝이야.
4: 지금 누가 누구를 해부한다는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잡담을. 일동 차렷!
2: 아니, 우리가 왜...
7: 일단 시키는 대로 하죠.
4: 열중 샷! 빨리빨리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UFO를 연구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린 외계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왜 외계인을 해부하고 생체 실험을 합니까? 이 외계인들도 우리가 데려온 게 아니라 저들이 여기로 추락한 겁니다. 궁금하면 따라오시죠. 외계인들이 다른 곳은 다 놔두고 하필 우리 구역으로만 추락하는 바람에 조난당한 외계인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고장난 UFO까지 다 고쳐서 돌려보내느라 오늘도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이십니까?
7: 네, 근데 저 군인 아저씨 할 말이 있습니다.
4: 뭡니까? 질문을 하려면 소속과 이름부터 말하시오. 어느 별에서 온 누굽니까?
7: 별이요? 전 지구에서 쭉 살아온 타탄데요.
4: 지구에서 쭉 살았으면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인이잖아.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
1: 예? 아저씨가 잡아왔잖아요. 내 버블건도 압수해가고.
4: 응?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그 불시착한 종처럼 생긴 UFO. 이상한 걸 타고 왔길래 외계인인 줄 알았지. 너희가 지구인이라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 무관!
5: 네, 대위님. 무슨 일이십니까?
4: 이들은 외계인이 아니니 당장 내보내게.
5: 네, 대위님.
7: 잠깐만요, 아저씨. UFO가 자꾸 여기로 추락하는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응? 그게 무슨 말이지?
7: 이 기지에서 UFO의 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4: 뭐? 우리 기지가?
2: 네, 저희가 타고 온 에밀레어도 여기서 나오는 방해 전파 때문에 추락한 거라고요.
4: 방해 전파.
0: 방해 쳤다.

0: 타타, 잠깐 따라와 보겠나?
1: 네? 저요?
0: 이곳은 원래 최첨단 신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곳이라네.
1: 우와.
0: 방해 전파가 UFO 추락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지?
1: 네, 그런데요?
0: 사실 우리가 개발한 장비 중에 방해 전파를 이용해서
1: 지나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무기를 개발한 거군요?
0: 아니, 우리가 만든 건 통신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보게, 저렇게 작은 장비로 어떻게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 있겠나? 네? 아니, 저게 뭐야? 접시만한 걸 누가 저렇게 크게 개조했지?
1: 적은 전파라도 저 정도로 증폭시킨다면 비행기든 UFO든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겠는데요?
0: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한 거야?
1: 글쎄요,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0: 뭔가 알고 있나? 그게 누구야?
2: 이제야 눈치챈 거야, 타타. 나 플랫마이너야.
3: 난 칸타.
1: 또 무슨 일들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 외계인 탈까지 쓰고.
2: 심심해서 우주 곳곳에 외계인들을 불러 모아봤지. 이들을 잘만 이용하면 미스테리아의 진정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1: 우리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알아요? 대위님, 당장 저 기계를 멈춰야 해요.
0: 알았다.
2: 거기서 누구 맘대로. 어디? 기대하라고. 본격적인 작전은 지금부터다른.
0: 호박이 터질 것 같아.
1: 대체 이게 또 무슨 소리죠?
4: 모처럼 밥 좀 먹나 했더니
5: 아까 들었던 방해 전파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예요.
4: 외계인들도 괴로워하고 있어.
5: 서로 뭉치고 있는데요.
4: 우주인들이 모여 하나의 괴물로 변했어.
5: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괴물이 돼버렸다고.
1: 모두 플랫마이너 누나가 꾸민 일이었어. 전파 주파수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UFO를 추락하게 하고 외계인들을 괴물로 만들어 미스테리아를 공격할 생각이었지.
0: 타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겠나?
1: 잠시만요. 방해 전파에 반대되는 주파수를 찾았어요. 세실, 잠깐 시간 좀 끌어줄래?
5: 나만 믿어. 근데 버블건이 없었지.
4: 자, 이거 간다!
5: 좋았어, 그럼 가볼까?
1: 귀에 거슬리는 방해 전파를 덮어버릴 만한 주파수.
5: 왜 저러지?
4: 고향 생각이 나나 봐. 천상의 목소리야.
5: 타타 목소리가 저렇게 청아하고 아름다웠나?
6: 그게 보이 소프라노란다.
5: 타타쟤 못하는 게 뭐야?
4: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
6: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중 하나일 거야. 강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인간의 정신을 신경질적으로 만든다면 조용하고 서정적인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거든.
2: 우주 최강의 몬스터를 만든 줄 알았더니 겨우 저딴 노래소리에 다들 홀려버린 거야. 뭐야 칸타, 설마 너도 우는 거야?
3: 아닙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서.
2: 에이, 모르겠다. 나도 아빠나 보러 가야지.
0: 필승! 자네들 덕분에 부대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네. UFO를 수리해 외계인들도 모두 보냈고.
1: 네, 그럼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0: 잘 가게, 타타, 세실, 쉑!
7: 네, 군인 아저씨들 모두 안녕!
1: 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 뭐 그런대로 재미도 있었고.
5: 근데 이번엔 아무것도 캡처하지 못해서 어쩌지?
8: 그래서 내가 기념품 하나 챙겨왔지. 보면 놀랄걸. 짠!
1: 우와, 아저씨! 그건 언제 또 뽑아왔어요?
5: 외계인 얼굴도 있네.

0: 쉐가저씨, 이젠 착륙의 달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1: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어, 그런데 여기 왠지 익숙한데?
0: 어, 뭐야, 여긴 수호대 경납고잖아?
1: 그러게.
2: 정말이네.
1: 우와, 그럼 우리 드디어 집에 돌아온 건가?
3: 얘들아.
1: 어?
4: 박사님!
3: 그래, 왔구나.
4: 반가워요, 박사님!
3: 아니, 이 녀석들 보게. 떠나자마자 돌아와서는 다들 몇 년씩이나 못 본 것처럼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야?
0: 네? 그냥, 그냥!
3: 아, 이 요상하게 생긴 동물은 또 뭐냐?
0: 쿵쿵! 근데 박사님, 저희가 떠나자마자

0: 돌아왔다니요?
1: 저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미스테리아로 진입한 게 언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2: 뭐? 너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미스테리아로 진입을 했다고?
0: 네, 박사님. 오.
1: 박사님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3: 얘들아.
2: 어? 어? 당신은
3: 놀라게 어? 나예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0: 그러고 보니 박사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이긴 했어.
3: 얘들아,
0: 어?
3: 너희가 도착한 곳은 아무래도 타중세계인 것 같구나.
4: 네? 타중세계요?
2: 아니, 그럼 타중세계가 정말 존재한단 말인가요? 그저 이론상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3: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도저히 지금의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2: 타중세계가 존재하더라도 서로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텐데.
3: 만약 워머를 통해 이동만 할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2: 그럼 내가 만든 에밀리오가 워머를 통과했단 말인가요?
3: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에밀리오죠. 그리고 이 드넓은 우주에 한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간 낭비 아닐까요?
2: 과학자가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다니.
3: 이 순간에도 시간은 이 넓은 우주와 또 다른 차원을 향해 무수히 갈라지며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에밀레오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
2: 우리 과학자들은 그런 검증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 대신 명쾌한 법칙을 제시해야 하잖소.
3: 오컴의 면도날을 말하는 거군. 하지만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의 감각세계로 끌어내리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되죠.
0: 오컴의 면도날 무슨 소리야?
1: 몰랐어? 오컴은 옛날 수도자이자 논리학자인데 문제를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라고 했지. 즉 모든 문제는 단칼에 자르듯이 명쾌한 법칙이나 증거로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
4: 오, 대단한데?
1: 이 정도쯤이야.
2: 복잡해. 머리가 아프군.
0: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박사님, 여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3: 너희도 알다시피 거긴 도레미경의 의식이 만들어낸 타중세계이니 아무래도 너희가 거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도레미경을 찾아가야 할 것 같구나.
1: 와, 또 이렇게 사라지셨네.
2: 저 말대로 여기가 도레미경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면 내가 지금 도레미경의 의식 속에 살고 있단 말이냐?
1: 말하자면 뭐 그런 거겠죠?
2: 거참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그럼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도 모두 도레미경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
1: 아무리 도레미경이 만든 세상이지만 어느 정도 자유의지는 있지 않을까요?
0: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플랫마이너가 또 이상한 짓 하기 전에 도레미경을 찾으러 가자.
2: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라 이거 참 고마워해야 하나? 벌써 간 거야?

0: 나의 딸 플랫마이너야. 너와 함께 연주를 하는 이 순간이 난 가장 행복하단다.
1: 네, 저도요, 아빠. 이보다 행복할 순 없을 거예요.
0: 사랑하는 나의 딸 플랫마이너야.
1: 네?
0: 내가 하는 말 잘 듣거라.
1: 네, 아빠.
0: 이 도레미 제국을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1: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0: 그렇지 않아, 플랫마이너. 네 연주 실력이 무르익은 것처럼 이 도레미 제국도 잘 이끌어갈 수 있어. 해비는 이제 연주나 하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마무리하고 싶구나.
1: 저게 다 뭔 소리야? 그동안 도레미 제국을 위해 고생한 건 난데 왜 저런 게 나타나서 도레미경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칸타?
2: 그러게 말입니다, 플랫마이너 공주님.
1: 제주는 내가 다 부렸는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젖단애한테 제국을 물려준다고? 내가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아? 가만 안 두겠어. 칸타, 넌 일단 도레미경의 시선을 계속 끌고 있어.
2: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주님?
1: 어쩌긴 뭘 어째. 저기 저 약해 빠진 애만 사라지면 내가 이 도레미 제국을 몽땅 가질 수 있어. 내가! 내가!

0: 언젠가 네가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다, 칸타.
1: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0: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아 좀 놀라긴 했더만.
1: 겨우 이런 것으로 피신할 만큼 제가 두려우신 건가요?
2: 야! 어? 어? 너! 아니, 당신은... 뭐야, 너? 네가 뭔데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야?
3: 네? 내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2: 뭐? 뚱딴지? 가짜 주제? 이 두레미 제국의 빌런 마이너는 나 하나는 충분해!
4: 네! 빌런 마이너, 이번엔 무슨 속셈이야?
2: 이것들이 왜 또 나타나서 방해하는 거야?
5: 어? 우와, 여기 플랫 마이너 공주님은 뭔가 우아한 느낌이야.
2: 뭐가 언제?
5: 아차, 미안해요 공주님.
4: 아저씨. 이제 하다하다 자기 자신까지 없애려고 해?
2: 잠깐만요. 어? 나도 필살기가 있어요. 뭐라고? 야!
3: 어둠은 물러나고 빛과 사랑의 세상을 맞이하라.
2: 우와! 제법,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해드리지요. 연속 발사! 두 번은 안 당해!
5: 대단하네.
2: 이건 어떠냐? 매직 서클! 렛츠! 제법이군요. 좋아, 하모니 라이트닝! 이런 조작판 기술로 나에게 대적하려 들다니!

0: 우와.
1: 공주님, 아무나 이기세요.
2: 이거 꽤 박진감 넘치는데?
3: 근데 아까부터 칸타가 보이질 않네.
2: 신경 꺼. 싸움 끝날 때쯤에 내가 한 번에 둘 다 잡아 넣을 테니까.
4: 뭐가 두려우신 거죠? 전 당신이 만든 골렘일 뿐인데.
5: 연기는 그만하지. 네 두뇌는 내 머리를 그대로 역설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4: 그런가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5: 다 안다니까. 너의 AI 능력이 무한대로 커진다 해도 이 도레미 제국의 후계자는 오직 플랫마이너뿐이라는 걸 명심해라.
4: 인간들의 말과 행동, 또 당신들이 이룬 것들을 학습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5: 그게 무슨...
4: 난 결코 인간과 같아질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당신의 하인 노릇은 거부합니다.
5: 네 말에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람이 다 됐구나. 훌륭해, 칸타. 하지만 넌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 너에겐 애초부터 인간과 같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4: 여기가 과연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일까?
5: 응? 아니, 그게 무슨...
4: 이곳은 오만하고 편협한 한 인간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시뮬레이션!
5: 아니, 이건 안 돼!
3: 칸타! 안 돼! 어? 당장 멈춰!
4: 저 귀찮은 것들이 또 왔군. 지겨운 것들.
3: 거기서!
2: 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기분 좋다.
3: 이번에도 정말 아슬아슬했죠?
2: 이 세실님한테 고마워해. 내가 없었으면 몬스터를 못 잡았을걸?
3: 맞아 맞아, 멋졌어.
6: 하루 종일 굶었더니 힘이 없다.
3: 소리 엄청난데요?
6: 얘들아, 에밀레오 정비를 나중에 하고 식사부터 하면 안 될까?
2: 안 되긴요.
3: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7: 얘들아,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왔구나.
2: 네, 근데 박사님 어디 가세요?
7: 아, 이참에 여행 좀 가려고.
2: 네? 갑자기요?
6: 그럼 앞으로 몬스터들은 어쩌고요?
7: 이제 더 이상 출동하지 않아도 된단다.
2: 무슨 말씀이세요? 몬스터들을 다 잡아야죠.
7: 도레미경이 사라졌거든. 이제 몬스터들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2: 네? 그게 사실이에요?
7: 너희도 각자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0: 뭘 해야지? 일단 먹고 생각하자.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클릭소!
6: 클릭소! 얼마세가?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9: 얼굴엔
6: 순한 킹킹.
9: 눈물엔
6: 덥덥한
10: 순하게
6: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당신의 락토핏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핏.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긴장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얘들아,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대답 좀 해보거라. 얘들아,
3: 어? 오, 박사님!
2: 괜찮은 거니? 대체 무슨 일이야?
4: 박사님, 에밀레오가 테리안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2: 뭐야? 테리안들이 에밀레오를 공격하다니. 설마 그럴 리가.
4: 모두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도마뱀한테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2: 뭐? 하타, 지금 뭐라고 했니? 도마뱀이라고?
4: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여긴 또 어디지?
5: 미스테리아 세계에도 이런 대도시가 있었네.
4: 어? 저기 좀 봐. 무슨 일이길래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
6: 와, 여기 좀 봐주세요.
7: 진짜 왔어.
4: 저기 대체 무슨 일이죠?
8: 세계문화수호단의 타타 맞으시죠?
4: 네? 아, 네, 그렇습니다.
8: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세실?
9: 맞아요, 제가 세실이에요.
10: 저는 쉐기입니다.
8: 저기 여러분은 미스테리아 곳곳을 모험하면서 그동안 많은 몬스터들을 잡고 미스터리를 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아, 저기 이제 막 도착해서 아직은...
8: 그럼 그동안 모험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죠?
4: 글쎄요,
9: 저희는 뭐 늘...
10: 하던 대로 하는 거라서요.
11: 쓸만한 기사가 없잖아. 뭔가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 반응도 좋고 조회수도 오를 텐데.
8: 그럼 혹시 잡은 몬스터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어떤 몬스터였죠?
4: 네? 몬스터를 먹는다고요? 저흰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캡처해서 보관하지.
9: 잡아먹거나 그런 일은 안 해요.
8: 엥? 먹은 적이 없다고요? 확실합니까?
9: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10: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짓을 하겠어요?
8: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잘 나왔죠?
4: 언제 사진까지?
9: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10: 이럴 줄 알았으면 다이어트 좀 할걸.
8: 그럼 이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 분의 모험담을 신화 속 영웅처럼 멋지게 써드릴 테니 저희 신문에 세계문화수호단의 광고를 좀 하시죠.
4: 아, 그건 다할 박사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9: 광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8: 그렇죠.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좌에 후원금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4: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저흰 그런 거래 받아들일 생각 없어요.
9: 채,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몬스터를 잡으러 다니는 줄 아나?
10: 그러게, 기사 잘 써준다면 돈까지 요구하다니.
8: 감히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내 제안을 거절해? 내 글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호액한 몬스터를 식용으로? 각종 재난, 세계문화수호단 때문? 과연 수호자인가 침입자인가? 대생물체 드라곤은 악마의 동물인가?
10: 뭐야, 갑자기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4: 테리안들이 엄청 몰려왔는데?
9: 무슨 일이지? 응? 저 팻말 좀 봐. 지금 우리더러 침입자라는 거야?
4: 그러게, 갑자기 왜? 그동안 미스테리아를 보호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12: 아, 뭐야? 달걀이 터지잖아.
4: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 거야?
9: 어떻게 좀 해봐.
4: 뉴스라도 찾아볼게. 어? 각종 재난이 우리 때문이라고?
10: 내가 몬스터를?
9: 사진을 골라도 하필 이런 걸.
4: 드라곤에까지. 이 가짜 뉴스들 때문이었어.
10: 하타, 이번엔 또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4: 시위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계문화수호단은 당장 물러가라. 우리는 너희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죄 없는 생명을 괴롭히는 수호단은 반성하라.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9: 가짜 뉴스가 빨리도 퍼졌네.
4: 잠깐, 찾았다. 최초의 기사를 작성해서 퍼뜨린 사람.
9: 우리한테 접근해서 기사 써준다던 그 기자잖아.
0: 오참아!
9: 말도 안 되는 글을 퍼뜨리다니.
5: 당장 가자고!
6: 좋았어.
7: 이거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는데?
6: 그러게요. 우리 말고도 저 녀석들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자가 있는 것 같네요.
7: 정말? 그렇단 말이지.
6: 제가 다 찍었죠.
7: 어디? 오호. 이번엔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 없겠는데? 블랑집에 부채질이나 좀 해볼까?
6: 어떻게요?
7: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야. 타타와 일당들, 그들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정했나?
13: 이 정도 규모의 시위대라 아주 효과적이군.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0: 기자님! 마침 사무실에 계셨네요.
13: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지? 뭐 특종이라도 제보하려고 온 건가?
0: 특종은 무슨, 대체 왜 이런 가짜 기사를 쓰는 거죠?
9: 그리고 우리가 뭐 침입자라고요?
5: 몬스터를 잡아먹는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13: 아니 너희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했었잖아.
0: 우리가 언제요?
14: 징그럽게 생긴 녀석은 또 왜 이래? 당장 떨어져! 위험한 반려동물을 목줄도 안 채우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저런 괴상한 괴물이 나한테 바이러스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너희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15: 엄청 빠르다! 세실, 방금 저 사람!
9: 나도 봤어. 분명히 얼굴이 도마뱀처럼 변했었어.
5: 우와, 소름돋아!
15: 정체가 뭐지? 외계인인가?
16: 속보입니다. 드래곤애쉬 시민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드래곤애쉬가 진 바이러스는 엄청난 속도로 퍼져 많은 시민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괴이한 비상상황에 대해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 이대로 둬선 안 되겠어. 당장 조치를 취하시오.
17: 네, 알겠습니다.
18: 사둘라.
15: 테리안들이 또 몰려올지도 몰라.
9: 그래, 일단 여길 피하는 게 좋겠어.
5: 이게 무슨 소리지?
15: 저게 뭐야? 세상에, 탱크까지 몰고 오다니.
9: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
15: 아저씨, 어서요.
5: 알았어. 야! 예상대로 전쟁이라도 하려는 거야, 뭐야?
15: 저건!
9: 전투기까지 쫓아오잖아.

0: 그래서 여기에 추락했고 겨우 연락이 된 거예요.
1: 아무래도 그 기자는 렙틸리언인 것 같구나.
2: 렙틸리언이요?
3: 렙틸리언이 뭐예요?
1: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위험한 외계인 종족이야.
0: 근데 다른 테리언들은 어떻게 된 거죠?
1: 강한 힘이나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란다. 렙틸리언은 말과 글로 사람들을 세뇌시킨 게 분명해.
2: 그 외계인이 기자라고 접근해서 가짜뉴스로 저희를 모함했어요.
1: 모든 괴이한 현상의 원인은 그 렙틸리언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
0: 알겠습니다, 박사님.
2: 어?
0: 시위대가 또 몰려와!
2: 아, 그 렙틸리언이야!
0: 좋았어!
2: 확실하게!
3: 해결하자고! 우린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잡아먹지 않아요!
2: 맞아요! 우리가 아니라 당장 저 녀석을 잡아야 해요!
4: 소용없어! 이들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고!
0: 이미 모든 테리안들이 저 렙틸리언에게 세뇌당했어!
4: 세뇌라니? 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했을 뿐이야!
0: 렙틸리언! 인간의 탈을 쓴 채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려서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이 파충류 괴물!
4: 연구 많이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내 말만 믿을걸?
2: 에이, 안 되겠어! 박사님 말씀대로 저 렙틸리언부터 처리하자!
0: 하지만 테리안들 때문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
2: 아니, 도저히 못 참아!
5: 쓰시!
2: 가다라! 책!
0: 우와! 테리안들을 버블에 가둬서 렙틸리언과 분리시켰구나!
3: 대단해, 세시!
2: 차례다!
4: 야!
0: 너 치면 안 돼!
2: 당연하지!
4: 내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
2: 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4: 자, 받아라, 목도리 공격!
5: 오빠야!
2: 이딴 거 안 통하거든? 이번엔 안 맞아!
0: 파충류 외계인 렙틸리언, 우리랑 함께 가자.
2: 다 끝난 거겠지?
0: 글쎄, 언젠가 다시 또 나타날지도 모르지.
3: 레틸리언이 사라지니까 테리안들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2: 정말이지, 희한한 일들 투성이네.
0: 원래 미스터리라는 게 증명 불가능한 일들이니까. 레틸리언들도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존재하고 있겠죠?
3: 글쎄, 그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아무튼 가짜뉴스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고!
2: 생각보다 끔찍한 녀석들이었어. 아무래도 앞으로는 렙틸리언들의 움직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
6: 그래도 도레미경이나 공주님의 위력에 비하면 미미한 녀석들이죠, 뭐.
2: 그건 그렇지.

0: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혹시 이게 인간들이 꾼다는 꿈이라는 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꿈이라.
1: 칸타! 칸타! 또 어디 갔어? 응? 칸타? 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이제 말도 없이 미스테리아에 혼자 갔단 말이지. 이번엔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칸타, 너 딱 기다려.
2: 어허,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란 말이다. 어휴, 이 답답한 테리안들 같으니 그쪽이 아니라니까.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하나?
1: 어허, 이것 봐라. 도레미경의 병간호를 하고 있으랬더니.

0: 미스테리아에서 왕놀이를 하고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칸타!
1: 좀 더 위로, 위로!
0: 칸타, 뭐야?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어? 이게? 야, 칸타! 뭐야? 이게? 네가 그런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우스꽝스러운 모자는 또 뭐야? 당장 벗어! 어디서 이딴 거... 뭐해! 벗으라니까! 무슨 모자인데 이렇게 안 벗겨지는 거야! 좋아! 어?
1: 감히 나의 머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저자를 하옥시켜라.
0: 뭐라고? 하옥? 감히 어디서 하찮은 피정을 주제?
1: 뭣들 하느냐?
0: 아니, 이것들이. 이거 안 나? 칸타, 너 나중에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1: 인간이란 어쩔 수가 없군.
2: 우와, 여긴 나스카의 지상화가 있는 페루예요.
3: 나스카의...
4: 지상화? 그게 뭐야?
2: 맙소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나스카의 거대 지상화를 모른다고요?
4: 우와,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긴 하다.
3: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린 거야? 혹시 여기에 거인이라도 사나?
4: 뭐, 거인? 에이, 설마...
5: 오? 걱정할 거 없단다. 그건 거인이 그린 게 아니거든.
3: 그럼 대체 누가 저렇게 큰 그림을 그린 건데요?
2: 그건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나스카의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그린 거란 설이 있지.
6: 야, 또 잘난 척은? 누가 너한테 물어봤냐고.
5: 그래, 타타가 잘 알고 있구나.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신비한 거대 지상만은 지금의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인 나스카강 유역에서 기원전 200년경 고대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란다.
4: 우와, 저렇게 큰 그림을 사람이 어떻게 그렸어요?
5: 하긴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엔 크기가 엄청나긴 하지. 가장 작은 그림이 30m 정도고 큰 것은 400여 미터에 이르기도 한단다. 게다가 차로 그은 듯한 800개 이상의 직선들은 길이가 최대 48km나 되기 때문에 땅에선 전체의 형태를 한 번에 볼 수 없고 하늘 위에서 봐야만 완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지.
4: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5: 70개가 넘는 동식물을 그린 그림과 300여 개의 기하학 문양의 그림들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새로운 그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란다.
2: 당시엔 분명히 비행기술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림을 확인했을까요?
5: 나스카인들이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어.
4: 아니, 그려놓고 보지도 못할 그림을 대체 왜 그린 거죠?
3: 그러게요.
5: 바로 그 점이 나스카 거대 지상화의 최대 미스터리란다. 고대 나스카인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큰 그림들을 그렸는지 궁금하다면 너희가 지금부터...
2: 또 중요한 순간에 통신이 끊겼네.
0: 크랑크랑!
3: 드라곤의
0: 크랑크랑!
4: 무슨 일이야?
2: 저 그림은...
3: 우와, 저건 커다란 드라곤애처럼 보이는데?
2: 어? 저건 크라켄이고...
3: 저건 드라큘라...
4: 프랑켄슈타인도 있어.
2: 2500년 전에 프랑 아저씨 그림을 그렸다고? 어? 저것 좀 봐!
4: 어? 저건 칸타 같은데?
6: 으이, 블랙마이너... 여기서 또 무슨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7: 오호, 이렇게 완벽한 상태의 나스카 지상화를 볼 수 있을 줄이야. 에? 뭐야? 또 통신이 끊겼네? 잠깐, 이건 모스 부호 같은데. 도와줘. 응? 칸타를 조심해? 누가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지? 혹시... 아무래도 도레미경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군.
4: 테리안들이 왜 저러지?
2: 모두 엎드려 있는데요?
3: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놀란 건가?

0: 왜 그러지? 어?
1: 다이미니, 다이미니.
2: 뭔진 몰라도 아니라는데?
0: 누가 아니라는 거야?
2: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라는데요.
3: 뭐? 기다리던 그분?
2: 뭐지?
0: 머리 모양이 꼭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2: 나스카 유적에서 출토된 지배층의 해골 모양도 꼭 저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0: 이번에 또 뭐래?
2: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고마운 신이 비를 흠뻑 내리게 해주고 떠났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신이라며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비를 내려준다고 했대요.
0: 저런!
2: 그러면서 원래 그림들이 있던 자리 위에 다른 그림들을 채우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그릴 곳이 없어지자 산과 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래요. 그 신이란 사람이 내일까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번 달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대요.
3: 참 못됐네.
0: 뭐 그런 신이 다 있어?
1: 아니 뭐라니 이미.
2: 네? 저희도로 도와달라고요? 저희가 저 큰 그림을 어떻게...
0: 에밀레오가 있잖아.
2: 그러니까 원 모양이 되는데요? 아니 우측으로 더 돌아요.
0: 알았어.
4: 뭐 하는 짓이냐? 누가 감히 나의 작품에 손을 대는 것인가?
2: 당신은 혹시 칸타?
4: 뭐? 칸타? 그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좀 거슬리는 이름이군.
2: 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많이 닮으셔서요.
4: 이놈들!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의 그림에 손을 대다니!
2: 어? 그럼 당신이 이 그림들을 그렸다는 신 맞으신가요?
4: 그렇다. 내가 바로 이 그림들을 그린 그 신이다.
2: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주 실망인데요.
4: 뭐라고? 감히...
2: 테리안들의 그림은 창의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명쾌했던 거에 비해서 칸타, 아니 신께서 그린 그림들은 선만 복잡해졌지 전혀 새롭지 않거든요.
4: 네, 이놈, 하찮은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의 작품을 논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2: 뭐야, 그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좋아, 그럼 하타 미니버블 발사!
4: 이건 뭐 모기가 무는 것 같군. 그런 장난감으로 신을 이기려 들다니.
2: 신은 무슨 신? 엉터리 약탈자 같으니라고.
4: 뭐? 약탈자? 신이라니까! 내가 신이라면 신인 거다.
2: 만능 헬멧! 낙하산 펴줘!
4: 뭐야, 낙하산? 저런 것쯤이야, 뭐. 용케도 살아났군. 하지만 이번엔 너의 그 요상한 반려동물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겠다. 생긴 것도 요상한 게 감히 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다니. 내가 비를 내리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테리안들을 보거라. 뭐냐? 옳지. 그게 바로 그대들이 기다리던 신의 모습이다.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자, 이 자들은 반역자다.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2: 드라곤의 특수화염 발사!
4: 이게 무슨 짓이냐? 아, 뜨거워!
2: 칸타, 쇠는 불에 약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4: 나는 신이다. 신이라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3: 역시 또 이자들 짓이었군.
0: 칸타 녀석, 군장수를 또 언제 배운 거야?
4: 이럴 땐 일단 도망가자!
0: 이 칸타 저 녀석!
3: 골렘 주제에 무슨 신이라고!
2: 드라고넷한테 혼났지 뭐!
0: 거대의 미니라! 뭐라는 거야?
2: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대요.
3: 어! 비 온다!
0: 우와! 비가 와서 다행이다!
4: 이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비가 내리다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차! 공주님!
5: 목이 너무 말라. 어? 이 소리는 생명의 비가 오고 있어. 이런.
4: 공주님! 공주님, 괜찮으세요?
5: 누구냐?
4: 아무 말 말고 어서 나오십시오.
5: 근데 너 칸타 맞지?
4: 공주님,
5: 그렇게

0: 애지중지하던 괴상한 모자는 어디에다 버리고?
1: 공주님.
0: 대답해. 너 진짜 칸타 맞냐고.
1: 공주님, 무슨 그런 질문을.
0: 아, 뭐 됐어. 네가 뭐든 상관없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얼굴엔
11: 순한 킬킬.
5: 식물엔
11: 덕덕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그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진짜 모르다.
1: 버스, 그치, 타방아?
2: 맞아요, 저번에 타봤죠.
1: 뭐, 여기 갈 길이 없을 텐데 점점 일로 오시네. 그, 뒤로 가시오! 뒤로! 여기는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 가까워! 잠깐만! 저희! 내가 안 들리시오! 글로 가면은 안 돼! 자, 저기, 가지 마! 아이고! 아이고! 지금 버스가 강에 빠졌어! 지금! 아이고, 제가! 어떡할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원하다, 이거 어떡해! 좀 빨리 말려서! 아이, 저기요!
2: 아버님! 버스가 물에 떴는데요?
1: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여기 분명 깊은 강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땅에서도 앞으로 잘 가고 물에서도 저렇게 슝슝슝 신기하게 뜨는 거 보면 날 조선으로 데리고 가줄 수 있겠다, 그치?
2: 맞아요.
1: 나도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저기.
3: 어머,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1: 저 지금 어디서 온지 모르겠고 빨리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3: 조선이요? 이건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는 달리고 물 위에서는 수영을 하는 수륙양용 버스예요.
1: 어? 길 위에서는 달리고 물 속에서 수영하는 수륙양용 버스?
4: 수륙양용 버스는 땅에서 싱싱싱 달리다가 강에서는 수영하는 놀라운 탈 것이에요. 땅에서는 자동차로

0: 고맙습니다.
1: 벨트까지 했으니까 또 준비는 다 된 거죠, 그죠?
2: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1: 어, 잠깐만. 근데 이 의자 밑에 있는 저 주황색은 뭡니까?
2: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1: 어, 일단 모든 의자에 다 있는 걸 보아하니 뭐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뭡니까?
2: 우리 버스가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서는 안전수칙 뭐가 있습니까? 구명조끼 입어야 되잖아요.
1: 구명조끼?
0: 물에 빠져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몸이 뜰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
2: 저희는 안전하게 갈 겁니다.
1: 아, 예.
2: 지금 앞에 보이는 강이 백마강이에요. 저희는 백마강으로 바로 입수 들어가겠습니다.
1: 예, 예.
2: 자, 바로 입수합니다. 자, 바로 입수합니다. 자, 바로 입수합니다.
1: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로. 오, 이야, 근데 정말 배를 타는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이렇게 버스처럼 아늑하고 얼마나 이게 좋냐, 타마에 그렇지 않느냐.
0: 맞아요, 정말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에요.
1: 이야, 이렇게 물결도 멋있고. 아, 야,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거. 어, 근데 잠깐만. 핸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타방아, 이게.
0: 어, 맞아요. 핸들이 앞에 하나, 옆에 하나 있어요. 지금은 기사님이 옆에 달린 핸들로 운전하고 계시네요.
1: 아니, 핸들이 왜 두 개입니까?
3: 앞에 있는 핸들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쓰고요. 옆에 있는 핸들은 강에서 조종할 때 쓴답니다.
2: 그래서 두 개의 핸들을 동시에 선장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도로 때는 앞에 핸들, 물에선 옆에 핸들.
2: 그렇죠.
1: 앞, 옆, 앞, 옆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
2: 두 개의 핸들을 동시에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1: 이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같구나. 그치, 다방아?
0: 맞아요.
1: 아, 근데 사실 내부는 뭐 이렇게 다 봤고 아까 정신없이 타느라고 못 보긴 했는데 이 버스 바깥 부분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2: 바깥 부분도 특별한 게 있죠.
1: 어, 그러면 이제 또 얼른 가서 바깥의 특별한 부분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2: 보시러 갈까요?
1: 너무 좋습니다.
0: 좋아요.
1: 좋지?
2: 자, 우리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 예, 예. 꽉 있어. 어? 꽉 잡아줄게. 야, 이게 또 강에서 육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꽤나 무섭구나, 이거.
0: 배를 타고 땅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1: 아유, 왔다. 아유, 꽉 잡으시오, 이거. 자, 왔다.
2: 땅 올라왔습니다. 안전하게 저희 올라왔습니다.
1: 정말 부드럽게 올라오네요, 이게.
2: 네, 그렇죠.
1: 이야. 야, 어? 잘 탔어.
2: 자, 수륙양용 버스와 일반 버스의 다른 점은 뭘까요?
0: 어,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수륙양용 버스와 일반 버스의 다른 점은.
1: 어, 그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게 뭔가 달라 보이는데, 이 아래쪽이. 혹시 여기는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2: 궁금하시죠?
1: 예.
2: 열어볼까요, 같이?
1: 어? 어, 이렇게. 어? 오! 어? 이게 뭡니까?
2: 물에서 갈 수 있는 프로펠러입니다.
0: 프로펠러는 나선형 날개 모양으로 생긴 추진장치예요.
2: 물에 들어가면 이 프로펠러 두 개가 내려옵니다.
1: 수륙 양용 버스가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프로펠러.
2: 그렇죠.
1: 버스가 육지에 있을 때는 바퀴가 굴러가면 되니까.
2: 네.
1: 그리고 수륙 양용 버스가 물에 들어갔을 때 프로펠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해준다.

0: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 다시 또 올려야 돼요.
1: 이야, 정말 굉장합니다. 아, 근데 물 속에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버스가 어떻게 물 위로 뜰 수 있는 겁니까?
0: 궁금하시죠?
1: 예.
0: 이 안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1: 응? 공기주머니?
2: 버스를 뜨게 하는 공기주머니의 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공기주머니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고무홀이 수영장에 뜰 수 있을까요?
1: 글쎄다.
2: 잘 보세요. 이 고무오리 안에는 공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고무오리를 수영장에 집어넣으면
1: 오! 뜬다! 또!
2: 맞아요. 물에 뜰 수 있어요. 이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슝 하고 넣으면
1: 물 위에 둥둥 잘 뜨겠구나.
2: 맞아요.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도 띄울 수 있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꼬르르 버스가 잠기겠지만 이렇게 공기가 가득 든 풍선을 양옆에 붙여주면
1: 오! 아까랑은 다르게 잘 뜨는구나.
2: 물 위에 뜨게 해주는 공기주머니의 힘, 잘 보셨죠?
1: 공기가 있으면 물 위에 뜰 수 있다. 참 쉽구나.
2: 수륙 양용 버스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기주머니랍니다. 특허까지 받은 특별한 기술인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버스 안에 있는 공기주머니가 큰 버스를 물 위에 둥둥 뜨게 해주는 거예요.
1: 아하! 그래서 수륙 양용 버스는 강에서도 뜰 수 있었던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또 오늘 이렇게 탈거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경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선 잘 찾아가십시오.
1: 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탈것으로도 조선을 못 가는구나.
2: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수륙 양용 버스는 길에서는 버스, 강에서는 배가 되는 대단한 탈것이었어. 길에서는 달리던 버스가 강에서는 수영을 하다니. 와, 정말 신기했어. 물과 땅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핸들은 두 개. 수륙 양용 버스에는 특별한 점이 참 많더군. 수륙 양용 버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구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괜찮아.
1: 고마워.
0: 침대에서 다 함께 자자.
2: 좋아.

0: 모르고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늑대?
1: 너희들 그 아기 돼지 삼형제 못 봤어?
2: 아기 돼지 삼형제?
1: 아기 돼지 삼형제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또 탈출까지 했다고. 아우.
3: 뭐?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4: 아, 그래서 감옥에서 입는 옷을?
1: 내 이야기 좀 잘 들어봐. 숲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새로 왔는데.
5: 엄마랑 같이 살던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고 살기로 한 것 같더군.
6: 아, 꿀꿀. 나만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7: 맞아.
1: 숲에 좋은 돼지들이 왔네.
6: 우와, 우와. 지푸라기가 엄청 많네. 어, 난 이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어.
7: 지푸라기로?
6: 응, 지푸라기는 가벼우니까 집을 지을 때 힘들지도 않고 또 다 짓고 나면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할 것 같아. 꿀꿀.
8: 형, 엄마가 집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으라고 했잖아.
6: 맞아. 지푸라기는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약하면 좀 어때? 아이, 피만 잘 피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 그럼 난 좀 더 찾아볼래.
8: 나도. 그럼 형 집 잘 지어.
6: 그래, 꿀꿀.
8: 꿀꿀.
6: 꿀꿀. 가자, 가자. 꿀꿀.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지어야지.
5: 첫째는 지푸라기로 뚝딱 꿀꿀. 집을 지었지.
6: 아, 나 진짜 잘 만들었어. 아, 넌 너무 천재야, 천재. 아, 어, 이렇게 간편하게 집을 만들 줄이야. 꿀꿀꿀꿀꿀꿀꿀.
5: 둘째는 근처 숲에서 나무로 집을 지었어.
9: 아유, 힘들어. 거의 다 했다.
6: 꿀꿀꿀꿀꿀꿀꿀꿀. 아유. 둘째야,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아유, 적당히 하고 그냥 살아.
9: 안 그래도 힘들어서 최대한 가벼운 나무로 후다닥 지었거든.
6: 그러게, 나무집이 별로 튼튼해 보이진 않네.
9: 참나, 형한테 들을 말은 아니거든. 이 정도면 되지 뭐.
6: 근데 셋째는 집 짓기

0: 시작했나?
1: 그러게, 지금이면 다 지었을 텐데.
2: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 재료 선택이 제일 중요해.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 게 좋을까? 1번 종이, 2번 과자, 아니면 3번 벽돌?
3: 난 과자집! 과자로 집을 지으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최고지!
4: 오, 그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5: 하지만 셋째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했어.
6: 맞아! 그럼 벽돌 어때? 벽돌집이 튼튼하잖아!
4: 맞아! 셋째 집은 벽돌로 만든 집이었어!
1: 꿀꿀꿀꿀꿀꿀꿀꿀. 뭐야? 아직도 집을 다 못 지은 거야?
2: 빨리 짓는 게 뭐가 중요해? 천천히 지어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게 중요하지.
0: 그냥 대충 지으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해?
1: 그러니까 너도 참 답답하다.
2: 오, 이게 더 튼튼하겠다. 아, 형들, 온 김에 나 좀 도와줘. 어? 어디 갔지?
7: 그리고 얼마 후?
4: 셋째도 집을 완성했지.
2: 꿀꿀, 꿀꿀꿀, 꿀꿀꿀꿀.
0: 역시 이 숲은 사과가 참 맛있다니까, 꿀꿀. 와! 우리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4: 어우, 배고파서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
0: 아! 꿀꿀꿀꿀꿀꿀! 도망가자!
4: 문도 없는데 집 안에 숨으면 뭐하나?
0: 아, 꿀꿀, 문을 만들 걸 그랬나?

0: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1: 엄마야 도망가자.
2: 아기 돼지 거기서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 아기 돼지
1: 졸지야 늑대가 나타났어.
3: 오, 늑대 어서 집으로 숨자. 아,
1: 빨리
3: 저 들어와. 아이고 문을 잠궜으니 못 들어올 거야.

0: 가자!
1: 나타났어!
2: 늑대? 근데 빨리 집으로!
1: 집으로! 빨리!
2: 이 집으로 잠금 보안 장치를 했으니까 절대 못 들어올 거야.
3: 하! 내가 뭔 일 줄 알고! 어? 어? 이거 왜 안 열려?
2: 내가 튼튼하게 집을 지었으니까.
4: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지었는데
3: 늑대가 나타나.

0: 들어갈 빈틈이 하나도 없네. 집을 뭐 이리 튼튼하게 지은 거야.
1: 오래 걸려도 너처럼 안전하게 짓는 게 맞는데. 미련하다고 놀려서 미안해 꿀꿀.
0: 눌린 곳이 하나도 없을까? 굴뚝? 내가 못 들어올 줄 알았지? 야, 어디서 탄 냄새가 난다? 야, 돼지들! 이네 가스불에 냄비 올려놓은 거 아니야?
1: 그거 우리 아닌데? 네가 올린 거겠지? 불 위에 네 엉덩이?
2: 네, 엉덩이?
3: 아까 이미 신고했지.
1: 와, 역시 우리 맞네요.
0: 꼼짝 마. 늑대는 완전히 보이겠다.
1: 그렇다면

0: 잘 눈을 피해 빠르게 변장을 했지.
1: 변장?
0: 재빨리 빨간 모자에 동그란 안경에 노란 마스크까지 했다고.
2: 빨간 모자에 동그란 안경에 노란 마스크를 했다고?
3: 이 늑대는 모자가 파란색이고.
4: 어, 여기 빨간 모자에 노란 마스크. 아, 근데 네모난 안경이네.
2: 아, 여기 좀 봐봐. 빨간 모자,
3: 동그란 안경,
4: 노란 마스크까지
1: 찾았다.
5: 늑대 당신,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0: 아유, 전 억울해요. 아, 정말 아기 돼지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5: 오해는 무슨 오해?
0: 그러니까 숲에 새로운 돼지들이 이사를 와서 집까지 지었다기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6: 도망가자.
0: 그렇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부엣친.
5: 어? 그게 재채기였다고?
0: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집이 싹 날아간 거예요.
6: 도망가자.
0: 미안하니까 사과를 하려고 갔는데, 아이고.

0: 지금부터 빵! 날아가 버렸어요.
1: 나가자.
2: 그렇구나. 그 아니지. 그걸 믿으라는 거야?
0: 아, 정말이라니까요.
2: 그럼 막내 집에는 왜 침입한 거지?
0: 침입이라니요.
2: 산타 할아버지처럼 깜짝 선물을 주려고 굴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에 화상까지 입고.
1: 조용 조용.
2: 아우 아파요.
1: 앉아.
2: 앉아. 아파.
1: 아무튼 집을 두 채나 부수고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으니 죄값은 받아야지.
0: 예?
1: 여기 늦게 당장 집어넣어.
0: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1: 늑대가 도망갔다. 늑대가 탈출했다.
3: 맛있어.
4: 집도 잘 짓고.
3: 너가 안 된 거야.
5: 날 경찰에 신고하고 웃고 떠들고 있어? 야골라, 이번엔 꼭 잡아먹겠다.
1: 돼지들을 괴롭히고 돼지의 집에 쳐들어가고 재산을 부수고 경찰서에 탈출하고. 아무튼 체포합니다.
3: 막내 네 말대로 덫을 놓아주길 잘했다.
4: 역시 우리 셋째 참 똑똑해.
6: 꿀꿀. 뭐든지 미리 안전하게 준비하는 게 좋잖아.
3: 맞아.
4: 맞아.
5: 죽어봐라.
7: 그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0: 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이제 탈출했으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를 아주 혼내줄 거야.
1: 그렇게 찾아온 곳이
8: 우리 앞이라네.
9: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딩동댕 삼총사, 준비됐지? 나쁜 짓을 한 늑대를 혼내주자!
1: 응!
9: 딩딩!
1: 동동!
10: 딩딩!
5: 딩동댕 삼총사가 대체 뭐길래?
9: 탈출한 늑대를 잡았다고 어서 경찰에 연락해!
10: 알았어!
1: 해냈다!
10: 우리가 이겼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어?

Oh!

Ha ha ha ha!

으아!

응.

Ha ha ha!

Yeah.

나.

흠.

Oh, my God.

비

아이야!

Ha ha ha!

아빠!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8: 순한 킬킬.
6: 식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모여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합해.
12: 우리 같이 놀자.
13: 5와 3이 만나면
14: 8이야.
15: 당신 우리 모두 8.
16: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7: 함께 놀아요.
18: 넘버블럭 가베가족.
19: 1, 2, 3.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하길길.
5: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빨강색, 파랑색, 보라색, 흰색, 파랑색, 밝은 파랑,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빨강색, 검정색, 갈색, 흰색, 검정색, 회색, 노란색, 빨강색, 주황색,

보라색, 파랑색, 남색, 흰색, 초록색, 연두색, 빨강색, 흰색, 분홍색,

보라색,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회색. 분홍색, 파랑색, 주황색, 파랑색. 검정색. 보라색,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스테고사우루스. 에이, 안킬로사우루스. B. 브라키오사우루스. C. 카르노사우루스. D. 디메트로돈. E. 엘라스모사우루스. F. 파브로사우루스. G. 기가노토사우루스. H. 하드로사우루스. I. 이구아노돈. J. 유라베나토르. K. 켄트로사우루스. L. 람베오사우루스. M. 메갈로사우루스. N. 노도사우루스. O. 오비랍토르. 테라노돈. Q. 케찰코아틀루스. R. 리오자사우루스. S. 스피노사우루스. T. 티라노사우루스. U. 유타랍토르. V. 벨로키랍토르. W. 우에르호사우루스. X. 제노케라톱스. Y. 양추아노사우루스. Z. 주니케라톱스.

스피노사우루스. 나는 누구일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나는 누구일까요?

프테라노돈. 나는 누구일까요?

트리케라톱스. 나는 누구일까요?

0: 티라노사우루스.
1: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데이노니쿠스야. 나는 육식공룡이야.

0: 안녕.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트리케라톱스야. 나는 초식 공룡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스피노사우루스야. 나는 육식 공룡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나는 초식 공룡이야.
2: 내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나는 초식 공룡이야.
0: 안녕, 육식 공룡 친구들.
2: 안녕.
0: 안녕, 초식 공룡 친구들.
3: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맛있게 먹어.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킬링,
6: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클릭서 몰라제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 클릭서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서
3: 놀이가 교육이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길게,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3: 출발. 돼버리가 두 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4: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게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피, 장 건강은 피, 24시간 피. 지켜야 한다.

0: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1: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노란색.
1: 아! 예!
0: 초록색.
1: 아!
0: 빨간색.
2: 오.

0: 갈색, 파랑색,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갈색.
1: 나는 누구일까요? 개미. 나는 누구일까요?

泡面。다는누구일까요

나비. 나는 누구일까요?

사랑벌레. 나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나는 누구일까요? 사슴벌레.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무당벌레라고 해.
0: 안녕, 무당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사슴벌레라고 해.
0: 안녕, 사슴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장수말벌이라고 해.
0: 안녕, 장수말벌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호랑나비 애벌레라고 해.
0: 안녕, 호랑나비 애벌레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사막이라고 해.
0: 안녕, 사막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개미라고 해.
0: 안녕, 개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곤충이야?
1: 나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0: 안녕,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곤충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2: 안녕. 이 달콤한 향기는 어디서 나는 거지?

0: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해.
1: 저런, 사마귀가 많이 다치고 말았어. 사마귀를 치료해주자. 우선 온몸에 작은 상처들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자.

좋았어. 다음으로 멍든 눈을 치료해주자. 좋았어. 마지막으로 구멍난 날개와 더듬이를 치료해주자.

0: 너는 어떤 연체동물이야?
1: 나는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문어라고 해.
0: 안녕, 문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느리지만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라고 해.
0: 안녕, 달팽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예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라고 해.
0: 안녕, 조개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바다 위를 둥둥 유영하는 해파리라고 해.
0: 안녕, 해파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동물이야?
1: 나는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를 가진 바다의 달팽이, 갯민숭 달팽이라고 해.
0: 안녕, 갯민숭 달팽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연체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고생돼 바닷속을 헤엄쳤던 암모나이트라고 해.
0: 안녕, 암모나이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연체 동물일까?

0: 너는 어떤 연체 동물이야?
1: 나는 1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오징어라고 해.
0: 안녕, 오징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문어. 달팽이. 조개. 해파리. 갯민숭 달팽이. 암모나이트. 오징어. 우와! 무지개 연체 동물들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멸종위기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끼리. 갈라파고스 땅 거북. 북부인 코뿔소. 키위새.

0: 어서 가자. 아기 코끼리가 많이 다친 것 같아. 확인을 해보자. 헉, 너무 아프겠다.
1: 어서 치료를 해주자.
0: 우선 부러진 다리 먼저 치료를 해주자.

0: 완벽해.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4: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핏.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것이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금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wind-up toy.
1: Wind-up toy.
0: Wind-up toy.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0: 뭐 4차 산업에 뭐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관찰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그림책 뽕뽕뽕. 알라딘의 요술램프. 여기는 페르시아의 어느 작은 도시. 알라딘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지만 알라딘은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노인이 알라딘을 찾아왔어요.
1: 얘야, 네가 알라딘이냐?
0: 알라딘은 노인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 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내가 너의 큰아버지란다.
0: 노인은 알라딘에게 금화 두 잎을 꼭 쥐어주었어요.
1: 오늘 저녁에 집으로 찾아가마.
0: 도시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약속대로 낯선 노인은 알라딘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노인은 알라딘의 어머니

0: 에게 이런저런 지난 일들을 들려주었지요.
1: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알라딘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0: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1: 알라딘, 내일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거라.
0: 하지만 알라딘의 큰아버지라며 나타난 낯선 노인은 사실은 무서운 마법사였답니다. 다음 날 마법사는 알라딘을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바위산에 이르렀어요. 마법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마른 잎을 모아 불을 붙였어요.
1: 수리수리 마하수리.
0: 주문을 외자 땅이 떡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1: 알라딘, 저 아래 동굴로 내려가면 낡은 램프가 있을 게다. 그것을 내게 가져다 다오.
2: 램프요?
0: 마법사는 알라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1: 이 반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0: 알라딘은 지하 동굴로 내려갔어요.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어요.
2: 아, 저 보석들 좀 봐.
0: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나무마다 보석 열매가 반짝반짝 빛나고 온갖 보석꽃들이 정원 가득 피어 있었어요. 알라딘은 보석 열매를 주머니 가득 따넣었어요.
3: 큰아버지, 램프를 찾았어요. 저를 올려주세요.
0: 동굴 입구로 돌아온 알라딘이 소리쳤어요.
1: 먼저 램프를 내게 다오.
0: 마법사는 눈을 빛내며 손을 내밀었어요. 알라딘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조금 전까지 부드러웠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뱀처럼 꿈틀거렸죠.
3: 너무 지쳤어요. 저 먼저 올려주세요.
1: 램프를 먼저 달라니까.
0: 겁먹은 알라딘은 끝내 램프를 주지 않았어요. 마법사는 버럭 화를 내며 돌로 입구를 꽉 막아버렸죠. 불빛 하나 없는 차디찬 지하 동굴 속에서 알라딘은 두려움과 배고픔에 떨었어요.
2: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0: 알라딘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엉겁결에 마법사가 끼워준 반지를 문지르게 되었지요. 퐁!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며 집채만한 거인이 나타났어요.
4: 저는 반지의 하인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알라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0: 말이 끝나자마자 알라딘은 어느새 집에 와 있었어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낡은 램프를 건네주었어요.
2: 어머니, 이 램프를 잘 간직해주세요. 나중에 팔면 큰 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5: 꽤나 더럽구나. 좀 닦아둬야겠다.
0: 어머니가 천으로 램프를 쓱쓱 문지르는데 퐁!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며 이번에는 덩치가 산만한 거인이 나타났어요.
4: 저는 램프의 하인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6: 지금 배가 고픈데.
0: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라딘의 눈앞에 커다란 음식상이 차려졌어요. 상에는 기름진 고기며 싱싱한 과일, 난생 처음 보는 값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알라딘과 어머니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램프의 하인은 알라딘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알라딘은 곧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루는 알라딘이 거리에 나갔다가 공주님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마차의 커튼 사이로 살짝살짝 보이는 공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알라딘은 첫눈에 공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2: 어머니, 이것을 임금님께 드리고 공주님을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세요.
0: 알라딘은 동굴에서 가져온 보석을 꺼내 보였어요. 어머니는 보석을 들고 임금님에게 찾아갔어요.
1: 오, 이렇게 훌륭한 보석은 처음 보는군.
0: 임금님은 알라딘이 큰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흔쾌히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보석이 박힌 눈부신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알라딘은 정말 늠름해 보였어요. 알라딘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하인들은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금화를 던져주었어요. 알라딘은 공주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2: 공주님을 위해 멋진 궁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0: 알라딘은 램프의 하인을 불렀어요.
2: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주렴.
0: 하룻밤 새에 기둥마다 보석이 박힌 화려하고 멋진 궁전이 세워졌어요.
1: 네, 반드시 램프를 찾고 말 테다.
0: 알라딘이 행복한 하나를 보내는 동안 마법사는 기회를 엿보았어요. 마침 알라딘이 임금님과 함께 사냥을 가게 되었어요. 마법사는 램프 장수로 변장하고 궁전으로 찾아갔지요.
1: 헌 램프를 새 램프로 바꿔드립니다. 어서 가지고 나오세요.
0: 공주는 하녀에게 낡은 램프를 주고는 바꿔오게 했어요. 이제 램프는 마법사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마법사는 바로 거인을 불러냈어요.
1: 공주와 궁전을 아프리카로 옮겨라.
0: 사냥에서 돌아온 임금님과 알라딘은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과 궁전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알라딘은 곧 마법사가 한 짓임을 깨달았어요.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알라딘은 갑자기 반지 생각이 났어요. 반지를 문지르자 거인이 나타났어요.
4: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궁전과 공주를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거라.
4: 죄송합니다. 램프의 거인이 한 일을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곳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0: 거인은 알라딘을 등에 태우고 하늘을 날아갔어요. 알라딘은 궁전에 숨어들어 공주를 만났어요.
2: 공주, 램프를 찾아야 해요. 램프가 어디 있나요?
7: 마법사가 늘 곁에 끼고 있어요.
2: 그럼 이 약을 마법사에게 먹이세요.
0: 공주는 포도주에 약을 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공주는 마법사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었죠. 기분이 좋아진 마법사는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더니 스르르 잠에 빠졌어요. 알라딘은 재빨리 마법사의 주머니에서 램프를 꺼냈어요. 램프를 문지르자 거인이 나타났어요.
2: 이 궁전과 모든 것을 원래대로 옮겨놓아라.
0: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었어요. 몇 날 며칠 잔치가 계속되었지요. 알라딘과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물론 다시는 헌 램프를 새 램프와 바꾸지 않았답니다. 거인의 정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초록 잔디 위에는 꽃들이 별처럼 깔려있고 스무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어요. 새들은 정원을 날며 즐겁게 지저귀었죠. 아이들은 날마다 이 정원에 와서 놀았어요.
8: 이 정원에만 오면 너무 즐거워!
0: 아이들은 행복에 겨워 외치곤 했어요. 어느 날 정원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바로 욕심쟁이 거인이었어요.
4: 내 정원에서 무얼 하는 거야?
0: 아이들은 깜짝 놀라 모두 도망쳤어요.
4: 이제부터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0: 거인은 정원 둘레에 담을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4: 정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서운 벌을 주겠다.
0: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놀이터를 잃고 거리로 나갔어요. 거리엔 먼지가 뽀얗고 울퉁불퉁 온통 돌투성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즐겁게 놀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정원의 높은 담 주위를 빙빙 맴돌았어요. 그러다 서로의 얼굴이 마주치면 힘없이 말하곤 했죠.
9: 정원에서는 참 즐겁게 놀았는데.
0: 가을 겨울이 오고 온 세상에 봄이 왔어요. 그러나 거인의 정원만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놀러오지 않으니 새들은 노래하지 않았어요. 나무들도 꽃 피우는 것을 잊었어요. 꼭 한번 예쁜 꽃이 잔디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담에 써붙인 푯말을 보고는 땅속으로 숨어버렸죠.
4: 봄이 왜 이렇게 늦지? 어서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0: 거인은 창문 앞에 앉아서 몸을 떨었어요. 어디 봄뿐인가요? 여름도 가을도 이 정원에는 오지 않았어요.
1: 정말 멋진 곳이야.
0: 눈과 서리와 북풍만이 제 세상을 만나 신이 났죠. 우박까지 불러서 정원 안을 우당탕탕 뛰어다녔어요. 어느 날 아침, 거인의 귀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방울새가 지저귀는 소리였어요. 열린 창문으로는 꽃향기가 풍겨왔고요.
4: 마침내 봄이 왔군.
0: 거인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담장 틈으로 아이들이 들어와 나뭇가지마다 앉아 있었어요. 나무들은 기뻐서 꽃을 활짝 피웠고 새들은 즐거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0: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원 한쪽 구석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그곳엔 작은 사내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아직도 서리와 눈이 덮여 있었고 북풍이 우르릉거리며 불고 있었어요.
1: 아, 저곳에 봄이 왜 안 왔는지 알겠어.
0: 거인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거인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도망을 갔어요.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죠. 작은 아이만이 거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남아있었어요. 거인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 나무 위에 올려주었어요. 나무는 금세 꽃을 피우고 새들이 와서 지저귀었어요. 작은 아이는 거인의 목에 매달려 입을 맞추었어요.
2: 봤어? 거인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
0: 아이들이 하나 둘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따라 봄도 다시 왔고요.
1: 내가 너무 욕심쟁이였어. 얘들아, 이 정원은 이제 너희들 것이야.
0: 거인은 높이 쌓은 담을 헐어버리고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그런데요, 거인이 나무 위에 올려주었던 작은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1: 그 아이를 보게 되면 꼭 놀러오라고 해다오.
0: 아이들은 작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죠. 거인은 그 작은 아이가 기다려졌어요. 맨 처음 친구가 된 아이니까요.
1: 아, 그 아이가 정말 보고 싶구나.
0: 세월이 흘러서 거인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몸도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들과 놀 수 없었어요. 큰 안락의자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1: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아이들이야.
0: 거인은 이제 겨울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봄이 잠을 자고 꽃들이 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거인은 너무나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한겨울인데도 정원 한쪽 구석의 나무에 하얀 꽃이 활짝 피었어요. 황금색 나뭇가지에는 은빛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는데요. 거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작은 아이가 그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거인은 너무 기뻐서 정원으로 뛰어나갔어요.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거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1: 누가 내게 이런 상처를 입혔느냐?
0: 아이의 양쪽 손바닥과 발에 못자국이 나 있었어요.
1: 어서 말해봐라. 내 그놈을 혼내줄 테니.
0: 거인이 소리치자 아이가 대답했어요.
2: 이것은 사랑의 상처예요.
0: 그 순간 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 당신은 누구시죠?
0: 아이는 거인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2: 나를 당신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었지요. 이제 내 정원으로 함께 가요. 내 정원은 천국이랍니다.
0: 다음 날 아이들이 정원에 와서 늙은 거인을 보았어요. 하얀 꽃이 가득 핀 나무 밑에 누워 깨지 않는 깊은 잠에 든 모습을 말이에요.
3: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날에 엄마 돼지랑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
4: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컸으니 집을 떠나 살도록 해라.
3: 엄마 돼지는 숲속에 사는 늑대를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렀어. 돼지 삼형제는 엄마 품을 떠나 각자 길을 떠났대. 첫째 돼지는 게을렀어. 물론 힘든 일을 싫어했지.
5: 어떻게 하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3: 첫째 돼지는 짚으로 얼기설기 집을 지었어.
6: 이만하면 근사한걸?
3: 첫째 돼지는 새 집에 들어가 편히 쉬었지. 둘째 돼지는 놀기를 좋아했어.
7: 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지. 어떻게 할까?
3: 둘째 돼지는 나무로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
7: 이만하면 훌륭해.
3: 둘째 돼지는 밖에 나가 신나게 놀았지. 셋째 돼지는 부지런했어.
7: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3: 셋째 돼지는 벽돌을 한 줄 한 줄 쌓아 올려 집을 지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지만 셋째 돼지는 포기하지 않았지. 마침내 튼튼한 집이 다 지어졌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숲으로 놀러 갔어. 신나게 놀고 있는데

0: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
1: 안녕 돼지들아,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0: 무서운 늑대가 돼지의 친구가 되겠다니 둘은 얼른 도망쳐서 자기 집에 들어가 꼭꼭 숨었어.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의 집으로 갔어.
1: 꼬마 돼지야, 문 좀 열어줘.
2: 안 돼, 절대로 안 돼.
0: 늑대는 입김을 모아 후훅! 지프로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지.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 둘은 꼭꼭 문을 걸어 잠갔어. 조금 있으니까 늑대가 와서 문을 두드렸지.
1: 꼬마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3: 안 돼, 절대로 안 돼.
0: 늑대는 입김을 모아 후훅! 나무로 만든 둘째 돼지의 집도 날아가 버렸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 셋은 꼭꼭 문을 걸어 잠갔어. 조금 있으니까 늑대가 와서 문을 두드렸지.
1: 꼬마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3: 안 돼, 절대로 안 돼.
0: 늑대는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입김을 불었어. 후후.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집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야. 다시 한번 온 힘을 모아 훅! 훅! 하지만 벽돌로 만든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 늑대는 잔뜩 약이 올랐어. 씩씩대며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말이야.
3: 서둘러! 늑대가 내려온다!
0: 돼지 삼형제는 벽난로에 불을 활활 지폈어. 주르륵! 늑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가 꼬리에 그만 불이 붙고 말았어.
4: 아, 뜨거워! 늑대 살려!
0: 늑대는 펄쩍펄쩍 뛰며 멀리멀리 도망쳐버렸어. 늑대는 두 번 다시 돼지 삼형제를 괴롭히지 않았대. 복숭아 동자.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외딴 시골 마을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순도순 사이가 아주 좋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늘 적적했단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할머니는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어. 조물조물 첨벙첨벙 할머니가 한참 빨래를 하는데 복숭아 하나가 냇물에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거야. 할머니가 얼른 건져 한입 베어 먹으니 꿀처럼 달고 맛있었지. 할머니는 눈 깜짝할 새 복숭아를 우물우물 다 먹었어.
5: 아유, 우리 영감한테도 맛보여줄걸.
0: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까 그 복숭아보다 더 크고 탐스러운 복숭아가 둥실둥실 두둥실. 할머니는 복숭아를 건져서 고이고이 집에 들고 갔어. 해가 지자 할아버지가 땔감을 한짐지고 돌아왔지. 할머니는 쟁반에 커다란 복숭아를 담아내왔어.
5: 영감, 영감, 이것 좀 보세요.
6: 웬 복숭아요? 마침 출출하던 잠인데 잘 되었네.
0: 할아버지가 냉큼 복숭아를 집어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숭아가 두 갈래로 쩍! 복숭아 안에서 귀여운 사내아이가 쑥 나왔지 뭐야? 놀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을 쩍! 복숭아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날부터 복숭아 동자라고 불리게 되었단다. 복숭아 동자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수수경단을 정말로 좋아했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맛이었지. 수수경단 하나를 먹으면 키가 한 겹씩 자라나고 열 사람 힘만큼 힘이 세지고 열 사람 머리만큼 똑똑해졌어.
6: 오냐 오냐, 우리 복숭아 동자
5: 잘한다 잘한다, 우리 복숭아 동자.
0: 할아버지 할머니는 온 정성을 다해 복숭아 동자를 키웠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까마귀 한 마리가 복숭아 동자네 마당으로 날아와 깍깍.
7: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도깨비 섬에 사는 도깨비들이 나타나 아랫마을에서 쌀을 훔쳐가고 윗마을에서는 소금을 훔쳐가고 공주님까지 도깨비 섬으로 끌고 갔어.
0: 복숭아 동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
6: 알았어, 내가 당장 그 못된 도깨비들을 잡으러 가마.
0: 복숭아 동자가 도깨비 섬으로 가겠다고 하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렸어.
6: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5: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을 어떻게 당해내려고.
0: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지.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0: 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수수경단을 한 보따리 만들어 복숭아 동자의 허리춤에 채워주고 할아버지는 새 칼을 내주었어.
1: 할아버지,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0: 복숭아 동자는 발걸음도 씩씩하게 길을 나섰단다. 복숭아 동자가 마을 밖에 다다르자 개 한 마리가 멍멍! 멍멍!
2: 복숭아 동자야! 복숭아 동자야! 어디 가니?
1: 도깨비 섬에 도깨비 잡으러 간다.
2: 허리춤에 찬 건 뭔데?
1: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수수경단이지.
2: 하나만 주면 내가 같이 가주지.
1: 그래, 좋아. 이걸 먹으면 너도 열 사람 몫에 힘이 날 거야.
0: 복숭아 동자가 허리춤에서 수수경단을 하나 꺼내 개에게 휙! 복숭아 동자랑 개가 산기슭에 이르렀어. 원숭이 한 마리가
3: 꺄악꺄악꺄악꺄악! 복숭아 동자야! 복숭아 동자야! 어디 가니?
1: 도깨비 섬에 도깨비 잡으러 간다.
3: 허리춤에 찬 건 뭔데?
1: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수수경단이지.
3: 하나만 주면 내가 같이 가주지.
1: 그래, 좋아. 이걸 먹으면 너도 열 사람 몫에 힘이 날 거야.
0: 복숭아 동자가 허리춤에서 수수경단을 하나 꺼내 원숭이에게 휙! 복숭아 동자랑 개랑 원숭이가 고개를 넘어갔어. 꿩 한 마리가 꼭! 꼭!
4: 복숭아 동자야, 복숭아 동자야, 어디 가니?
1: 도깨비 섬에 도깨비 잡으러 간다.
4: 허리춤에 찬 건 뭔데?
1: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수수경단이지.
4: 하나만 주면 내가 같이 가주지.
1: 그래, 좋아. 이걸 먹으면 너도 열 사람 몫에 힘이 날 거야.
0: 복숭아 동자가 허리춤에서 수수경단을 하나 꺼내 꿩에게 휙! 이렇게 해서 복숭아 동자랑 개랑 원숭이랑 꿩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수수경단을 나눠 먹으며 산 넘고 바다 건너 가다 보니 드디어 도깨비 섬에 도착했어. 도깨비들이 사는 집에는 아주 높다란 대문이 있었지. 하지만 걱정할 것 하나 없었어. 원숭이가 눈 깜짝할 새 담을 기어 올라가 문을 열었어. 복숭아 동자는 칼을 빼들고 꿩이랑 개와 함께 도깨비들에게 달려들었지.
1: 그놈들 덤벼라! 복숭아 동자 나가신다!
0: 집 안에서 잔치를 벌이던 대장 도깨비는 어린 복숭아 동자와 동물들을 얕잡아 보았어.
5: 헤헤, 이 녀석들 어디 맛 좀 봐라!
0: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수수경단을 배가 불룩하게 나눠 먹은 복숭아 동자랑 개랑 원숭이랑 꿩을 어떻게 당해내겠어? 꿩이 도깨비의 머리를 콕콕, 원숭이가 발길질을 퍽퍽, 개가 사납게 으르렁, 복숭아 동자가 할아버지가 준 새 칼을 휙휙. 대장 도깨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싹싹 빌었어.
5: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요.
0: 동물들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도깨비들이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곡식이며 보물을 찾아냈어. 다행히 공주님도 무사했지.
1: 좋다.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도록 하마. 대신 너희가 빼앗은 것들을 모두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말아라.
0: 대장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마 약속했어. 복숭아 동자랑 공주님이랑 개랑 원숭이랑 꿩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지. 그 뒤 복숭아 동자는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도깨비들은 두 번 다시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단다.
6: 그림책 뽕뽕뽕.

0: 무려 6년째 살 떨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의 형세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것. 이 집의 서열 1위 망고와 망고 앞에만 서면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된다는 미미. 그러나 미미의 적은 망고뿐만이 아니었으니
1: 망고랑 치세가 둘이 합심을 해서 미미를 같이 공격을 하고
0: 미미원은 단 하루도 못 살겠다는 망고 형제와 물러설 것 없는 미미의 피말리는 혈투.
2: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저희 마누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0: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지.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찾아가 봅니다.
3: 네.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고양이를 부탁.

0: 해서 나왔어요.
1: 네, 반갑습니다.
2: 선한 미소가 아름다운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바로 고양이들을 만나볼까요?
1: 얘는 호랑이고요. 다른 고양이가 와도 굉장히 잘 품어주는 친구예요.
0: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1: 네, 얘는 완전 개냥이라서 사람 엄청 좋아해요.
2: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달리 순둥한 성격의 호랑이.
1: 호랑 가자. 호랑.
0: 호랑.
1: 저희 치즈라는 친구고요. 10살 됐고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뚱냥이에요.
2: 몸무게가 무려 10kg이라는 이 녀석. 덩치는 산만해도 호랑이의 귀여운 막내 아들이랍니다.
1: 저희 망고는 지금 저쪽에 숨어있는 저희 둘째고요. 호랑이 첫째 아들이고 치즈의 형이에요.
2: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이 녀석도 꽤 푸짐하죠. 호랑이의 첫째 아들 망고까지 새 모자가 한 지붕 아래. 집사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몸이 무거워서인지 사냥놀이에 별 반응이 없는 녀석들. 너희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3: 이제 놀만큼 놀았으니까 니미한테 간다.
2: 어? 네? 집에 고양이가 또 있어요?
1: 껴드릴게요. 막내는 지금 여기 숨어있어. 니미.
2: 여기 숨어 있었구나. 안녕. 반가워.
1: 미미는 호랑이의 아이가 아니에요. 네. 미미는 따로 구조한 친구예요.
4: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이제 밥을 주던 아이인데요. 그 밥을 먹는데 막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침을 흘리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구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회사에서 구조를 한 아이예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2: 호랑이를 쏙 빼닮은 외모까지. 이건 운명이다 싶었죠. 그렇게 호랑이 가족의 막내가 된 미미. 미미가 호랑이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미미와 형제들 사이엔 꼭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집사 발악이라는 것.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 마냥 집사 뒤만 졸졸졸. 어라? 그런데? 집에 맹수라도 다녀간 건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1: 분풀이 하듯이 미미가 있는 방이나 이쪽으로 가서 안전문을 뜯거나 매트를 뜯는 행동을 보여요.
2: 미미가 눈에 띄었다 하면 감춰뒀던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망고와 치즈.
5: 둘이 있으면 이제 마치 둘이 이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시합하듯이, 예, 최대한 둘이 가서 공격을 하고.
1: 미미가 너무 무서워서 똥오줌을 막 실어버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올 만큼 굉장히 공격성이 커져요.
2: 그래서 6년 동안 미미와 형제 사이에는 늘 방묘문이 있었던 겁니다.
3: 들어가자. 들어가자.
2: 잘 있던 미미를 안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집사. 무슨 일일까요?
3: 자, 이제 나가세요.
1: 가자. 치즈 가자.
0: 부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이제 미미랑 그 망고 치즈 방을 바꿔주고 있어요.
0: 공간을 왜 바꿔주시는 거예요?
3: 서로 이제 채취를 좀 맡으면서 친해지기를 바래서 이제 하루마다 매일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2: 어느덧 일상이 된 고양이들 생활공간 바꿔주기. 그런데 효과는 있었나요?
4: 바꿔주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한 공간에 두는 일은 없다 보니까 이제 전보다 친해졌는지 안 친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2: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예전처럼 피 튀기게 싸울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분리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오늘 집사들이 용기를 내봅니다.
4: 방묘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지낼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0: 충분할까요?
4: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0: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1: 돌발 상황을 대비해 담요와 장갑까지 준비했는데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이 순간. 마치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는 듯 망고가 밖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2: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다요.
1: 이어서 치즈까지 거실로 나오는데요. 해방감을 만끽하는 녀석들과 달리 거실에 있던 미미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아무런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형제. 이대로만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때 망고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설마 미미를 노리는 걸까요? 아니길 바랐지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냉수처럼 숨죽여 미미에게 다가가는 망고. 모두가 긴장한 그 순간 순식간에 휘몰아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미미. 결국 집사가 나서 싸움을 중재합니다. 모두가 놀란 이 상황. 누구보다 놀랐을 미미를 품에 안고 달래보는데요. 잔뜩 겁에 질려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미미. 조금은 달라졌길 바랬건만 허무하게 끝나버린 합사 시도. 애써 붙잡고 있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남은 건 상처 입은 미미와 깊은 좌절뿐입니다.
3: 대체 싸움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엄마, 그다음에 뭐 형, 동생 이 사이로 계속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미미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미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1: 다 커서도 엄마 고향에 젖을 물 정도로 가족애가 남다른 형제. 이들의 끈끈한 유대 속에 구조된 뒤 식구가 된 미미의 자리는 없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이 집사는 안타깝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정말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미미가 뒤집고 들어갈 틈은 없을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집사들이 집을 비우고 고양이들만 남은 상황을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치즈가 방 안에 있는 미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곤 방려문 사이로 발을 넣어 위협하는데요. 심지어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버립니다.
4: 네, 맞아요. 고초 서듯이 서서 미미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계속 미미한테 고정을 두고 미미를 굉장히 유의 있게 봐요.
1: 미미를 향한 집요한 감시 활동은 집사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대체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방려문을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치즈야, 너 정말 왜 그러니?
4: 미미는 그럴 때마다 조금 주춤하거나 뭐 밥을 못 먹는다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해요.
1: 그래서일까요? 어둡고 구석진 곳으로 자꾸만 몸을 숨기는 미미.
4: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아이 하나하나마다 다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0: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무려 6년째 계속되는 전쟁.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집사들을 위해 고양이 합사의 신 김명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6: 감사합니다.
5: 백혈에서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5: 아, 오늘 또 보니까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0: 사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가장 먼저 반긴 건 육중한 존재감 내뿜는 치즈. 한 까칠하는 망고도 내심 반가워하는 눈치죠.
0: 또 다른 친구가 또 있나요?
1: 저 이제 막내 보여드릴게요.
0: 한 마리가 더 있군요. 이 친구는 지금 이방 안에?
1: 안에 네. 네, 있어요.
0: 안전문 안에.
1: 저희 막내 소개해드릴게요.
0: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1: 여기 막내는 여기 있습니다. 미미라는 와. 친구고요.
0: 네.
1: 네. 엄청 겁이 많아요.
0: 근데. 그러네요.
1: 예.
0: 그러면 이거는 미미가 이렇게 다 뜯어놓은 거예요?
1: 아니요, 이거는 망고 작품이에요.
0: 망고가?
1: 예.
0: 아, 그 망고가 이쪽 방에 들어왔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뜯어놓은 건가요?
1: 예. 예, 맞습니다.
2: 보기만 해도 심란해지는 바닥 상태.
3: 철창을 또 저렇게 뜯어놓은 건 치즈예요. 저 안쪽이
0: 이쪽. 아, 여기. 네.
2: 살벌한 이빨 자국에 김명철 수의사마저 말을 잃고 마는데요.
0: 이것만 봐도 일단은 이 고양이들 간의 사이가 정말 좀 안 좋다는 게 그냥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합사 노력하신 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 합사 노력한 지는 6년에서 7년 네, 됐어요.
0: 지금 합사 노력을 6년째 하고 있는데
1: 네.
0: 현재 상황은 이렇게.
3: 예.
1: 예.
0: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맞춤 합사 진행을 해야지 지금보다 좀 상태가 나아질 것 같거든요.
3: 예,
0: 그래서 좀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1: 예.
0: 네.
2: 이 집의 가장 큰 문제. 미미가 눈에 띄기만 하면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공격성.
0: 미미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들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그렇게까지 있진 않아요. 압박이 왔을 때만 어쩔 수 없이 하악질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정도인데 망고는 오히려 쥐잡듯이 하네요.
2: 누가 봐도 이 집에서 미미를 몰아내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0: 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망고 그리고 치즈도 이 두 보호자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좋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미도 사람하고 관계성이 너무 좋아요.
4: 미미!
0: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보호자도 하나의 자원인데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는 1차적인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호랑이도 보니까 경쟁 자원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도 원래 두 고양이만 챙겨주다가 또 미미가 오니까 미미까지 챙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망고 치즈는 이제 그런 이 부족함,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따라다니면서 미미를 쟤는 우리 영역지에 있으면 우리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일이야. 우리 거 계속 뺏겨. 빨리 쫓아내야겠다.
2: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집사들이 한결같이 이어온 노력이 있었죠. 바로 서로의 체취가 묻은 생활공간 바꿔주기. 하지만요, 효과는 없었는데요.
0: 망고치즈가 지금 왜 짜증이 났는데요? 왜 미미가 이렇게 싫은데요? 자기 걸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 안방근만에 갇히게 되면 이 친구들은 답답해서 미치겠고 바깥 영역지에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져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치즈처럼 조금 더 겁이 많은 친구들이 더 예민해집니다. 둘이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가요. 그럼 미미에 대해서 감정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2: 한마디로 집사들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됐던 셈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망고 치즈는 그리고 두 마리 고양이고 원래 지냈던 공간이 거실 공간을 주 공간으로 썼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여기에 두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미미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방이라는 공간이어도 충분해요. 각각 좀 격리를 하더라도 베이스 캠프는 확실하게 만들어준 상태로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미미에 대한 이 두 친구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오늘 솔루션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합사를 위한 첫 번째 단계, 미미를 행운의 여신으로 만들어라.
0: 미미가 평소에 우는 울음소리 되게 좀 특징 있잖아요. 가냘프게 우는 울음소리. 그걸 좀 녹음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어, 있으세요? 미미를 직접 다 보여주고 하는 교육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미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극 중에 소리 자극.
5: 아, 뭐야? 미미 울음소리잖아. 어우, 짜증이 확 나네.
0: 다시 한번 들려주고. 쫑긋하니면 보상 주고. 자,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6: 옳지.
5: 어라? 미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맛있는 거 수준에?
0: 그러면 이 울음소리를 기다리게 되는 거야. 아, 이 언제 미미가 울지? 미미가 울어야지 내가 관심 없는데.
6: 아고. 옳지.
0: 되게 귀가 쫑긋거리는 그 순간. 그 순간 한 번 한 번이 계속 모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울음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호감이 될 수 있거든요. 퇴근 후에 오셔서 하루에 뭐 한 10분 정도?
6: 망고. 옳지.
2: 좋습니다. 문제는 대치 상황이 되면 미미가 공격적인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 이렇게 되면 애써한 소리 훈련이 무슨 소용인가요?
0: 부정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한 소리를 내게 되면 다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안 내려면 중요한 거는 자신감입니다.
2: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미미의 자신감을 높여라.
0: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자기를 계속 괴롭혔던 이 둘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거실을 산책하는 것. 그리고 산책할 때도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2: 미미가 눈치 보지 않고 거실을 누빌 수 있도록 망고와 치즈는 잠시 다른 방에 옮겨두고요.
0: 그리고 미미가 한번 밖에 한번 나와볼게요.
2: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미미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0: 이때 중요한 게 이 문을 산책하는 동안 열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베이스 캠프잖아요. 나 겁이 나. 도망치고 싶고. 뒤가 없으면 오히려 자신감이 더 떨어져요.
2: 먼저 미미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인해보는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스스로 방명문을 넘어본 적 없던 미미. 과연 용기 내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망설임을 딛고 스스로 방명문을 넘는 미미.
0: 슥 자기가 나오고. 이 공간이 긴장되는 곳이긴 하지만 이런 기억이 계속 생겨야지 자신감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자, 다른 친구들이 있던 장소인데 지금은 너가 써도 돼. 옳지.
2: 냄새를 맡고 불안해할 때는 다시 간식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0: 겁나던 마음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 이 포인트. 이게 자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하루 15분에서 30분 꼭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2: 이제야 집사들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지네요.
0: 잘했어. 잘했어. 망고랑 치즈에게도 미미가 이제 좋은 존재, 행운의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

0: 본격적인 우리 최종 단계의 교육 진행해 볼게요.
1: 네.
2: 합사 솔루션의 하이라이트 대면 교육 시작해 볼까요?
0: 요 정도,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지금 미미가 완전히 앞에 와 있는 상태인데 망고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2: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미미를 쳐다보는 망고.
0: 눈 마주치고, 오, 고개 돌렸어. 너무 잘했어요. 옳지. 옳지.
2: 공격성을 보이지 않으면 간식. 보상을 통해 미미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랍니다.
0: 정말 가까이 왔죠? 줄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짧게 잡을까요? 오, 좋아요. 간식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되게 편안한 거니까 너무 좋고요.
2: 그런데 이때!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두 녀석!
0: 옳지. 이 순간. 서로 눈빛 교환한 이 순간. 네. 오, 잘했으니까 보상. 자, 다시 한번. 옳지.
2: 오구, 착해라. 너 정말 미미만 보면 달려들던 망고 맞니?
0: 미미는 정말 망고랑 가까이 있지만 아무 문제 안 생긴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1: 네.
0: 망고는 반대로 눈 마주치기만 해도,
1: 네.
0: 이 상황에서도 나 되게 이렇게 좋은 선물 같네. 아, 미미는 꼭 필요하구나. 여기서 10cm만 조금 더 가볼게요. 옳지, 좋아요.
3: 망고.
2: 또다시 눈을 맞추는데.
0: 옳지. 이 타이밍.
2: 이러다 두 녀석 금방 절친되겠어요.
0: 하루에 두 번 정도씩 세션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자기들끼리 나중에 합사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 모습.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4: 네.
1: 일단 너무 신기했고요. 저희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고 뭐 아직도 꿈 같아요. 네.
2: 솔루션 이후 녀석들마다 온전히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고요.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고 있답니다.
1: 망고!
2: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0: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철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새롭게 화가를 알아가는 재미가 또 있죠?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림, 미술은요. 크게 나누면,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구상과 추상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구분을 해볼 겁니다. 그냥 줄임말로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서 구상이다. 그럼 추상은 어떨까요? 추상은 전

점점 그 구체적인 형상을 단순화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점점 대상을 해체시켜 나갑니다. 그럼 그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체적인 형상이 있으면 구상인데 그 형태를 점점 걷어내면서 점, 선, 면, 색채로 해체시키는 게 추상인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알아보면 구상, 못 알아보면 추상이에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왜이두 가지를 구분했냐? 오늘 만날 두 화가 서양 추상 미술의 거장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이죠. 칸딘스키와 파울 클레이입니다. 어렵죠? 자, 먼저 이두 화가의 그림을 볼 거야. 먼저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이고요. 파울 클레이 세네치오란 작품이에요. 딱 보세요. 칸딘스키의 작품은요. 완전한 추상을 이루어냈어요. 못 알아보겠잖아요. 그런데 파울 클레 그림 보시겠어요? 조금 형체가 남아있죠? 파울 클레는 사실은 세상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추상과 구상 사이를 오가며 작업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다 보면은 추상이 나올 때도 있고 구상이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이 둘은요, 때론 친구처럼 또 라이벌처럼 자신들의 추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사실 이 추상화의 시작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깊은 고뇌,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칸딘스키부터 만나볼까요? 바실리 칸딘스키, 1866년 모스크바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랄까요, 조금 남달랐어요. 색과 소리, 언어에 굉장히 특출난 감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일찍이 알아보죠. 그에게 미술과 음악 교육을 시켰어요. 그림에도 관심이 아주 많아서 소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칸딘스키가 처음 선택한 건 예술가의 길이 아니었어요.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해서요, 법과 경제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음악과 미술의 연관성은요, 일찍이 시작됐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에서 예술의 위대함을 느꼈고요,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서 강력한 화음을 느꼈답니다. 로엔그린을 들으면서 모스크바의 밤 풍경이 막 색으로 떠올랐대요. 음악이 지닌 에너지, 그리고 색을 떠올리는 힘이 회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뭘 하냐면 색과 음악을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파울 클레도 잠깐 볼게요. 음악 교사였던 아버지, 성악가였던 어머니에게서 예술적 영향을 듬뿍 받았어요. 공통점이 일단 있죠. 음악이에요.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요. 11살 때부터는 베른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대단했죠. 어릴 때부터 시도 잘 썼고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쯤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화가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칸딘스키의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조금 재밌는 작품이죠. 면과 선. 초기작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그 칸딘스키의 예술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미술과 음악의 조화. 마치 칸딘스키의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선들과 형태들이 막 둥둥 떠다녀요. 그쵸? 우주 속처럼. 이렇게 잘 보면은 무슨 음악의 음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악보 같기도 해요. 이게 칸딘스키의 마음이에요. 음악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점, 선, 면이 각각 음악에서의 음표, 멜로디, 화음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점은 고요한 음이에요. 선은 멜로디의 흐름이에요. 면은 화음의 조화를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앞으로 칸딘스키가 그려나갈 추상미술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돼요. 칸딘스키도요, 초기에는 인상주의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청기사라는 작품이에요. 넓은 초원을 청색의 옷을 입은 기사가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작품 속 청기사,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회화의 세계 속으로 뛰어든 본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청기사는요, 칸딘스키 작품 속에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지금도 알아보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진 구상인 거예요. 말을 탄 연인, 혹은 말을 탄 한 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칸딘스키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도 평가받아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근데 잘 보시면요, 아까랑 붓터치가 좀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점이 찍혀 있어요. 점으로 색을 채워나갔습니다. 당시 이런 화풍을 쓰던 사람들이 신인상주의였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법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업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화가로서의 방향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는 본인도 헷갈리던 시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민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럽 예술에 몸을 담근 거예요. 여러 예술 사조를 흡수해 나가던 시절이죠. 자, 그러면 파울 클레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초기작 한번 볼게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그림과 너무 달라요. 극초기작이에요. 고향 스위스 베른을 묘사했습니다. 10대 때 그린 거예요. 그것도 1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 잘 그렸죠, 여러분? 그 디테일을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앞으로 뒤에 보게 될 그런 상상도 못할 그런 추상화들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그거 보기 전까진 딱 진짜 너무나 다른 작품에 놀라기도 하죠. 자, 그리고 파울 클레 초기작에는요, 조금 재밌는 것도 많아요. 사회적 풍자, 인간관계의 복잡성,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렸습니다. 저는 제목이 너무 길어서 놀랐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림과 근데 딱 맞아요. 서로에게 허리를 굽히는 두 신사, 서로 상대편이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요. 인간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파울 클레는요, 작품을 통해서 어떤 뭐 사회적 관습 이런 걸 비판하기도 하고, 유머를 보이기도 하고, 그죠? 사회적 풍자를 즐겨했습니다. 사회적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만나게 될 이 두 화가의 예술관을 한번 들어볼게요. 칸딘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은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파울 클레는 말합니다. 나는 신생아처럼 되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고 유럽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원시적인이라고요. 참 독특한 예술가들이죠. 그림 한 점을 볼게요. 이 두 예술가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두 개의 그림이에요. 한쪽은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 중 한 점이고요. 또 한 점은 로베르 들론의 오르피즘의 선구자입니다. 그림입니다. 모네의 그림은 칸딘스키에게, 로베르 들론의 그림은 클레에게 영향을 줬어요. 칸딘스키는요, 30대 초반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돼요. 바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회에 갔다가 이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을 본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모네가 반가울 겁니다. 칸딘스키가요, 자신의 회고록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건초더미 그림 앞에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괴롭혔다. 화가에겐 이렇게 애매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작품에는 주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작품은 놀랍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눈앞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카탈로그의 목록을 보고 모네의 건초더미라는 걸 알았다. 그 작품은 상상도 못할 팔레트의 위력이었다. 인상주의, 모네.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요, 짧은 붓터치를

끊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네의 붓터치가 칸딘스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예술에 대한 욕망을 터뜨린 거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을 표현하다 보니까 윤곽선이 사라졌어요. 이 인상주의의 붓터치는 추상화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 시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색채만으로도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요 시기에 법학대학 교수직에 제안이 왔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화가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전에 칸딘스키는 또렷한 윤곽선, 정확한 원근법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알아보는 게 그림이라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모네의 건초더미를 보면서 못 알아보는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주제가 고작 건초더미예요. 근데 거의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천재 칸딘스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던 거죠. 법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 그럼 클레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로베르 드로네로부터. 파울 클레는 색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 고민은 이 로베르 드로네의 오르피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소됩니다. 오르피즘. 그리스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의 이름에서 나온 미술사조예요. 색채에 리듬감을 더했다? 그래서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경쾌하게. 한마디로 피카소의 다시점. 입체파에 음악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칸딘스키가 모네의 그림에 충격받은 것처럼 파울 클레는 이 그림에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르피즘으로부터 리듬과 패턴으로 화면을 꾸미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주간의 튀니지 여행에서 이 강렬한 색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시기에 파울 클레는요,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색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나를 지배할 것이다. 지금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은 바로 색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쓸 만큼 이 모든 삶의 초점이 색채에 맞춰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슬슬 칸딘스키의 변화를 느껴볼게요. 어떠세요? 초기작에 비하면 약간 색이 좀 더 중요시됐다는 거. 보이시죠? 형태가 조금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때요? 아직은 보여요. 뭔지 알아보겠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말을 탄 기사가 보여요. 아까 그 초원을 달리던 말이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우리는 현재 추상화라는 것도 많이 보고 현대미술도 많이 보니까 이 시대의 칸딘스키는 추상화라는 걸 몰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못 알아보는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뇌에 쌓여 있는 거예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최초였기 때문에 더 힘든 작업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변해가는 과정을 볼게요. 인상 3번이에요. 콘서트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꼭 무슨 시력 테스트하는 것 같네요. 보이세요? 형태가? 자, 저는 약간 보여요. 상상력을 좀더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작품은요,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완성한 작품이에요. 잘 보면 중앙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와 연주자,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의 열광하는 관중들의 모습이 보여요. 보이시죠, 여러분? 하지만 이 배경을 덮고 있는 노란색이 딱 중간에 놓여있는 그랜드 피아노와 대비를 이루면서 색이 확 눈에 들어오죠. 이제 완성될 거예요. 곧 있으면. 그 추상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추상이 나오기 전에 제가 흥미로운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칸디스키가 저녁에 막 야외 작업하다가 다 마치고 화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 구석에 빛이 살짝 비치면서 그림 하나가 보이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작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때 생각했죠.

내가 이런 걸 그렸나? 저게 지금 뭐지? 너무 놀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답니다. 뭐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자기 그림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방향이 바뀌는 순간 전혀 다른 감동이 온 거예요. 이때 칸딘스키 깨달았답니다. 아, 추상이란 거. 그리고 꼭 현실을 재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선과 색만으로도 이렇게 감정을 요동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추상으로 넘어가는데 큰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가 형태를 완전히 지운 작품 볼게요. 어려워졌죠. 꿈 같은 즉흥이에요. 칸딘스키가요, 이 시리즈의 작품들에 즉흥이란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음악에서 즉흥 연주, 즉 어떤 계획이 없이 즉각적인 결정에 따라 그려졌기 때문에 마치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하듯이 그림을 그렸던 거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색을 순간적으로 즉흥으로 한 겁니다. 이제 정말 형태가 없어졌어요. 우리 음악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음악 들으면서 감동받기도 하고 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분석하나요? 우린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음악의 리듬감을 느낄 뿐이에요. 그죠? 뭐 팝송 듣는다고 가사 다 알아들으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리듬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작품 속에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막 이해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색채와 선, 이 조화를 느껴보세요. 칸딘스키는 말합니다. 색채는 건반, 눈은 화음, 영혼은 현이 있는 피아노다. 예술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손이다. 그들은 건반을 눌러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낸다. 자,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았어도 추상으로의 그 변천사를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죠? 자, 그러면 파울 클레이 변화를 볼게요. 파울 클레이 작품 니젠산이에요. 1915년작입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린 작품이에요. 클레가 태어난 베른 근처에 있는 니젠산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조금 특이하게도 여러분, 스위스의 피라미드라고도 불린대요. 그만큼 이 삼각형 모양이 특징이래요. 파울 클레이에게 이 산은요, 굉장히 익숙한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의 복잡한 모양을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산이면 삼각형, 이렇게. 집은 사각형. 단순화해 갑니다. 그리고 이 파울 클레에게 산은요, 단순히 산 하나가 아니었어요. 산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꿈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재밌는 게 하늘엔 달과 별, 태양이 다 같이 보여요. 이 작품에서 파울 클레는 뭐랄까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평온,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쭉 보니까 15년작이잖아요. 어떤 전쟁에 대한 평화를 꿈꾸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클레는요, 이후 1916년, 약 1년 뒤죠. 소집 통지서를 받고 징집됐어요. 파울 클레는요, 전장에 나가진 않았어요. 대신에 뭘 했냐면 비행기에 채색하는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을 담았어요. 이곳에서요, 추락하는 비행기를 몇 번이나 목격했답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번 주 나는 세 차례에 걸친 치명적인 사고를 목격했는데 한 사람은 프로펠러에 부딪혔고 두 사람은 공중에서 추락했다. 어제는 네 번째 사람이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지붕 위로 곤두박질 쳤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린 게 이 작품이에요. 하강하는 새. 이 새 모양은 비행기를 뜻하기도 해요. 비행기 안에 1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그 비행기에 써져 있었던 숫자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동심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한게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특이하죠. 자, 그럼 다음 그림 볼까요? 붉은 풍선이에요. 이 작품은요, 조금 이따가 만나볼 바우하우스 교수 시절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뭔가 좀 밝고 색채도 경쾌하죠? 이 도시 풍경은요, 아주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됐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붉은 풍선이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로 솟아오르려는 움직임을 암시하는 거죠. 저 붉은 풍선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자유, 희망, 그리고 어린 시절을 꿈꾸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울클레는요, 이 풍선을 통해서 도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은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는 모습, 영적인 상승을 뜻하기도 하죠. 중요한 점은요, 1920년대 초반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불안이 팽배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세상을 그리면서도 동심 하나, 어린아이의 자유로움을 넣어놨던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파울 클레이 캔버스는 알록달록해지고요. 단순화되어 갔어요. 칸딘스키가 이 완전한 추상에 도달한 작품 중 한 점이에요. 구성 7번. 보통 구성 6번과 7번이 이 칸딘스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왜냐면 둘 다 조금 독특한 부제가 붙거든요. 대홍수와 종말론적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죠? 둘 다 지금 전쟁을 겪은 거예요.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팽배했던 묵시록적인 세계관, 전쟁의 공포,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칸디스키 그림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작품을 사흘 만에 그렸다고요. 그래도 파울 클레의 그림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클레가 전쟁과 파괴, 이 사회적 혼란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불안했잖아요, 모든 것이. 어떤 이 회색빛의 유령 마을 같은 곳이 나오죠. 그리고 보라색이 더해지면서 어떤 황폐한 마을에 좀 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파울 클레는요, 계속해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추상화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들이요, 더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울 클레가 이 추상에 대해서 한 말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이 세상이 끔찍할수록 예술은 더욱 추상화되고 그에 반해 세상이 살만하다면 예술은 현실에서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어떤 예술 속에 살고 있을까? 저는 이 말이 이 짧은 말 속에서 예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우하우스예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한 학교죠.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설립된 예술과 디자인 학교죠. 현대 디자인,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이곳에 함께 교수였어요. 칸딘스키는요, 자신의 색채 이론과 예술이 어떻게 어떤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했죠. 칸딘스키의 그림 하나 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뭐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그냥 예뻐요. 좀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색채 요원을. 칸딘스키가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기에 완성된 거예요. 이 원은요, 의외로 칸딘스키 작품에 많이 등장합니다. 큰 원이 화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여러 크기, 색상의 작은 원들이 딱 배치돼 있죠. 어떤 리듬감? 그 조화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색상에도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빨간색은 어떤 열정을,

사실 자연과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구상과 추상을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울 클레의 그림은 좀 더 보는 재미가 있어요. 세상을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물 같은 거 그릴 때 뭐 표정이 되게 짓궂잖아요. 동화 같기도 하고 또 환상적인 꿈 같기도 하고 문자와 기호, 동물과 사람 다 공존하고 있어요. 다음 작품이 재밌는데요. 파울 클레와 칸딘스키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 작품이에요. 근데 아마 모르는 분들도 보자마자 느꼈을 거예요. 묘하게 비슷하다, 그죠? 자, 세네치오, 파울 클레 작품이죠. 라틴어로 나이든 사람이란 뜻이래요. 파울 클레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자화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난히 밝은 색채, 선, 면, 또 기하학적인 형태가 눈에 띄죠. 얼굴 자세히 보세요. 잘 보면은 또 동그란 얼굴에 눈썹은 한쪽은 삼각형이고요. 코와 목, 네모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갔지만 동심은 계속 유지가 됐죠. 자, 그럼 칸딘스키 작품 볼까요? 제목이 위로 향하다예요. 파울 클레이 세네치오에서 영향을 받아 그린 거예요. 파울 클레이 위트가 칸딘스키 그림에 들어갔죠. 닮은 듯 하면서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추상 미술을 고수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갔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구성 10번이에요. 칸딘스키가 세상을 떠나기 약 5년 전에 그려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칸딘스키의 독특한 추상화 스타일이 집약된 작품이다. 색채를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검은색은요, 칸딘스키에게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칸딘스키는 죽음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위에 다채로운 색상을 입혔어요. 삶의 색상일 수도 있죠. 꼭 우주 속의 별처럼 그 작품들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좀 더 단순해지기도 하면서 아이가 그린 것 같기도 하면서, 그죠? 자, 다음 스카이 블루라는 작품이에요. 칸딘스키의 진짜 거의 말년쯤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하늘을 배경으로요, 다양한 추상적인 형태가 떠다녀요.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꼭 하늘 속에서 춤추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아메바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색상들은 어때요? 밝고 경쾌하고 또 하늘색 배경은요, 평온함과 또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죠. 칸딘스키는 이런 색채를 통해서요, 하늘의 무한함, 자유로움과 공간감을 표현하려 했어요. 칸딘스키는요, 예민하고 어떤 섬세한 내면의 소유자였어요. 아마 칸딘스키의 정신 속에는요, 세상의 음악, 또 색, 자연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부유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 영혼의 세계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77세의 나이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칸딘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가는 그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을 훈련해야 한다 라고요. 자, 그러면 파울 클레이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파울 클레이 1940년작입니다. 이 작품은요, 파울 클레이가 사망하던 당시에 이재 위에 올려져 있었던 작품이에요. 어두운 배경에 뭐 다양한 사물들이 올라가 있죠? 자, 사실은요, 파울 클레이는 말년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피부 경화증이란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림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예술을 탐구해 나갔죠. 또 다른 1940년작을 볼까요? 로시아 꽃이에요. 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간결한 선과 형태만 사용해서 꽃의 본질을

0: 표현하려고 했어요. 꽃은 어떤 생명의 상징이자 희망의 상징이기도 해요. 색채와 음악의 그 경쾌함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추상화를 보는 법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리듬감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었던 게 또 파울 클레였죠. 그리고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약 9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 미술사에 큰 영향을 줬죠. 추상미술이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그림 한 점 볼게요. 제목이요, 보호받는 식물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유추할 뿐입니다. 푸른 우주 같은 배경에요, 자연을 상징한 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잘 보잖아요? 두 명의 인물이 서서 그 자연을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요, 오히려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단순화시켜지고 색상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면서도 이 자연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마치 오늘 들려드린 파울 클레와 칸딘스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둘은요, 사실은 이 세상과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칸딘스키의 말이 딱 맞지 않나요?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미술은 추상적이 됐어요. 세상이 평화로울수록 그 미술은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세상 속에서 피어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간만으로도 추상에 대한 어려움이 다 해소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두 예술가는요, 그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더욱더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키고 이 아픔을 밝은 색채로 표현했어요. 그죠? 오히려 추상미술이 더 세상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두 예술가를 보면서 오늘 조금이라도 추상미술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0: 뿔.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속 당산. 장을 감풀고 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맡은 정우철입니다. 또 여러분, 화가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도 좀 재밌는 화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표현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상주의는 많이 들어봤는데 표현주의를 아는 분들은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표현주의, 쉽게 생각하면요, 표현한다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인상주의는 내 눈에 들어온 인상을 그리는 거고, 표현주의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내 공포, 슬픔, 절망을 캔버스에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주의인 거예요. 오늘 만날 두 화가 바로 표현주의의 두 거장입니다. 에드바르 문크와 키르히너예요. 자, 먼저 문크 사진을 볼까요? 제가 전시장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문크 얘기하잖아요. 절규는 다 하는데 얼굴 아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딱 봤던 그 절규의 화가처럼 생겼나요?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만난 몇몇 분들 중에 한 명이 그 절규 이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기는 평생 문크가 대머리인 줄 알았다고. 절규 속에 대머리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뭉크가 절규를 그렸잖아요. 이 절규는요, 모나리자급으로 유명해요. 너무 유명해요. 절규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뭉크가 절규를 그린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작을 몇살때 그렸을까요?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20대 후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작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뭉크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런 걸 그렸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뭉크만 보는 게 아니죠. 자, 그럼 키르히너를 한번 볼게요. 키르히너 생소하시죠? 네,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 미술계에서는 꽤나 유명합니다. 국내 인지도가 조금 낮은 거예요. 키르히너는요, 독일 화가이자 판화가였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독일 예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됩니다. 뭉크와 더불어 표현주의 거장이었죠. 어떤 인간 내면의 감정들, 뭐 사회적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캔버스에 표현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저도 딱 표현주의 하면 이두 화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자, 그러면 이두 화가의 대표작을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표현주의가 뭔지 딱 오지 않나요? 색채도 강렬하고 딱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뭔가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작가들이 표현주의 쪽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보통 힘들어요. 그런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걸 캔버스에 그려야 되니까. 그죠? 강렬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누가 만약에, 화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본다면, 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들이 지금 이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말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어봐야 돼요. 자, 먼저 뭉크 이야기부터요. 에드바르 뭉크. 1863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르웨이 사람이죠. 어린 시절이요. 저는 이렇게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봤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어린 시절 처음 봤어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주던 사람이 누나였거든요. 근데 그 누나도 몇년 뒤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와 똑같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점점점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광신도가 돼요. 사람은 너무 힘들 때 뭔가 거대한 존재에게 기댈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광신도는 얘기가 다르죠. 점점 아이를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집에 오면 기도만 했대요. 앞에 보이는 기도하는 노인이 뭉크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요. 그래도 뭉크에게는요, 그림이라는 재능이 있었어요. 뭉크의 초기작을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규와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이건 여러분, 아직까지 뭉크의 특징이 안 나왔어요. 뭉크도 초기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지만 뭉크에게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 이모가 무명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뭉크의 그림 실력을 키워줬어요. 학교도 가게 해주고. 그리고 사실주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노르웨이 화단은요, 이런 사실주의가 주류였습니다. 뭉크도 그렇게 그린 거죠. 그냥 딱 맑은 하늘과 마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게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표현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제목이 아픈 아이예요. 딱 봐도 뭐 다르죠? 강렬하잖아요. 그죠? 초기 걸작으로 평가받아요. 누가 누워있죠?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 옆에 또 누가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아, 딱 봐도 정말 뭔가 절망적인 상황인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저희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누굴까요? 누나요.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아팠을 때, 그리고 제가 볼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이제 못 고친다. 어머니와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여성은 이모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뭉크에게 누나의 죽음은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 뭉크의

작품 주제 속에 저 누나가 계속 나와. 보통 주제가 질병, 죽음, 슬픔을 탐구하게 되는 계기가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흥미롭게도 뭉크는 얘기했어요. 이거는 미완성이다. 왜냐면 살면서 이 누나의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물감을 다 덧칠했대요. 평생 미완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예술적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죽음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뭉크 또한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요. 만성 뭐 기관지염부터 달고 살았고, 류마티스 열병,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 화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미 10대 때다 겪은 거야. 그죠? 여기서만 봐도 약 절규라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뭉크는 말합니다. 뭉크가 쓴 글이에요.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내 곁에 서 있었다. 병약함과 정신병. 나는 그두 가지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뭉크는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리고 당당히 실력으로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표현주의의 거장이 되면서 생전에 많은 부를 쌓았던 화가예요. 그림은 많이 팔았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딱 당당하게 시작할 때의 모습이에요. 자화상이죠. 딱 봐도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키레이너도 볼게요. 키레이너는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안정적이었어요. 아버지가 화학자이자 기술자였어요. 키레이너의 부모님은요, 어릴 때부터 자식의 교육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드레스덴 공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예술한 게 아니에요. 이 화가는 건축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속에 있는 그 예술성은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계속 커져요. 건축을 공부하면서도요, 그림도 같이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화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레이너는요, 화가로 활동하던 초기에 조금 독특한 파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다리파예요. 옛 전통과 새로운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겠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예술을 하겠다 이거예요. 다리파 멤버들은 전통적인 미술을 거부해요.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을 벗어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키레이너는 이미 표현주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색과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요, 어떤 현대 사회의 불안, 고통을 예술로 풀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예술가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요,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림 한점 볼까요? 키레이너가 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린 작품이에요. 일부러 사람, 도시 풍경 다 왜곡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딱 보는 순간 이제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인물화는 더 특이해요. 한번 볼까요? 젊은 소녀의 초상화가 있죠? 원근감도 없어요. 전통과 다르게 그려야 되니까. 평면적이고. 저 눈빛 보세요. 강렬하죠? 그죠? 그리고 인물의 얼굴부터 몸까지 일반적인 초상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전좀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또한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려졌어요. 한마디로 너무 형태가 왜곡되고 색채마저 왜곡되면서 꼭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움이 전달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베를린 거리예요. 키레이너는 1911년에요, 베를린을 이주했어요. 그 시기에 약간 급변하는 도시 생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의 고립, 뭐 부익부 빈익빈,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런 도시의 모습을 담기로 한 거야. 베를린, 당시 독일의 수도이자 어떤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 도시의

모습이 키레이너에게 영향을 준 거야. 인물들도 많고 서로 가까이 있지만 뭐랄까요? 소통하는 느낌은 안 되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느낌? 이게 어떤 현대 도시 생활의 단절감이었죠. 이 두 화가가 그린 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듯 같기도 하고 묘하게 비슷합니다. 또 다른 버전의 베를린 거리야.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쟁 직전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불안한 거. 그렇죠? 홍등가 같은 곳이죠. 뭉크의 거리도 조금 특색이 있어요. 본인만의 색깔이 나왔어요. 거리에 막 여러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무표정하고 눈은 공허하고 그리고 약간 자세히 보시면요. 이미 그 절규의 얼굴이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자, 공통점은 이런 것 같아요. 왜곡시키고 색도 자신이 느끼는 대로 쓰면서 이러던 사람들의 소외감을 그린다는 거. 도시 생활에.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표현하려 했던 그 공포가 현실로 찾아옵니다. 아마 이 강연을 계속 보신 분들이면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많은 걸 바꿔버렸어요. 특히 키레이너.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1914년에요. 독일 육군에 지원했어요.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15년에 신경쇠약으로 군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돼서 이 화가를 두려움에 떨게 해요. 그리고 정신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는 건요. 그 전쟁에 대한 참상을 그리는 거예요. 군인 목욕. 1차 세계대전 중에 본인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군인의 삶, 막 긴장감을 표현한 건데 그 당시에 본인이 바라봤던 군인들의 공포와 슬픈 모습이 섞여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작품은요. 1915년에 제작됐습니다. 딱 군복무 시절 겪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불안함이 느껴지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그래도 국내에서 좀 알려지긴 했어요. 표현주의를 얘기할 때 꼭 나옵니다. 그리고 키레이너의 가장 대표적이에요. 제목이 군복을 입은 자화상이에요. 본인입니다. 본인을 그린 거예요. 전쟁 중에 겪은 경험과 감정을 닫아버린 거예요. 뒤에 서 있는 여성은 일반 여성이 아닙니다. 매춘부예요. 그리고 손이 잘렸죠. 이거 왜 그럴까요? 실제 잘리진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잘린 손은 창작 능력을 상실했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신경쇠약이 심해지면서 창작 활동이 어려워져요. 계속해서 두려움만 그리게 돼요. 그리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선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주 조용한 스위스의 다보스로 이주하게 돼요. 여기서 마음을 치유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하고자 갔던 곳이죠. 도시 생활 벗어나가지고 자연 속에 가까이 살면서 도시와는 좀 고립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기 작품들은요. 뭐랄까 또 회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도시와 전쟁 이런 거 그릴 때와 색채가 조금 달라요. 색채 사용이 밝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약간 무슨 일러스트 같지 않나요? 자연경관을 그리는 거예요. 다보스의 알프스를 풍경으로 주로 그리게 되죠. 자,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내용이 많아져요. 자, 그러면 뭉크는 어땠을까요? 뭉크도 각자의 또 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1889년 11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당시 유학 중이었어요. 거주지를 계속 옮기다 보니까 늦게 들은 거예요. 이 작품은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늦게 전해 듣고 그린 작품이에요.

클로에 밤. 이 작품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뭐랄까요? 그 화가의 우울함, 외로움, 고독. 물론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미움도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불을 켜지 않고 혼자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봐요. 커다란 창을 통해서 달빛이 들어오죠. 쓸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창문이 좀 방 안을 감옥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요, 계속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어요. 이 화가에게도요, 로맨틱한 그림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절규를 얘기했는데, 사실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를 많이 그린 작가예요. 어떠세요? 뭉크와 당시 애인이 커튼 뒤에 숨어서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키스입니다. 근데 불도 안 켰어요. 막 격렬하게 키스하고 있어요. 얼굴이 아주 붙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깥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왜 불도 안 켜고 커튼 뒤에 숨어서 키스하고 있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뭉크는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첫 애인이 유부녀였습니다. 불륜이었던 거. 그리고 사실 뭉크를 진심으로 사랑한 여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뭉크는 진심으로 사랑했대요. 그리고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죽음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좀 잘 만났으면 좋은데 그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뭉크는요, 만남과 사랑에 빠지고 이별하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그려놨어요. 다음 작품은 이별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이별하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마 공감될 겁니다. 방금 이별했어요. 심장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피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굳어요. 올라옵니다. 그죠? 마치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그리고 여성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막 구름처럼 연기처럼 떠나가요. 그 모습마저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사실 뭉크는요, 약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혼자에게 이별을 고했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뭉크는 손에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진 보이시죠? 저런 사진 남아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그 총알이 뭐 몸을 관통하거나 한 게 아니라 손에 맞았대요. 그것도 그림 그리는 손에 맞았답니다. 뭉크는요, 이 사건으로 거의 정신이 막 붕괴돼버려요. 그리고 뭐 대인기피증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죠.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아까 키스랑 비교해보세요. 그 커튼 뒤에 숨어서 입맞춤을 하던 커플은요, 바뀌었어요. 이제 여성이 남성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여성의 머리가 붉은색인데 얼핏 보면요, 막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저 남자 얼굴 보세요. 죽은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좀 보면 볼수록 무섭더라고요. 뭉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는 이거였습니다. 어땠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막 죽이려는 것 같아요. 자꾸 막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터지면서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바로 절규라는 작품이에요. 절규. 뭉크는요, 이 절규를 그리던 날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날의 경험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림 보면서. 나는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다.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멈추어 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검푸른 현만에 마치 화염 같은 핏빛 구름이 걸려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혼자서 불안에 떨며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경험을 그린 게 이거예요. 제가 재밌는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뭉크가 대머리였냐?
근데 지금 머리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뭉크가 타겟이 어떤 전시를 봤는데 그 전시가 미라전이었대요. 거기 전시됐던 미라 중에 한 미라가 저 똑같은 포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최악의 공포를 경험한 거예요. 그날의 자신의 얼굴을 바꾼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절규라고 하고 약간 주인공이 소리 지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뭉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의 비명 소리를 들었답니다. 너무 무서웠대요. 한마디로 저기서 절규는 사실 뭉크의 절규라기보다 자연의 절규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내면 그리고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요동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뭉크의 몸 요동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강으로 이어집니다. 요 소용돌이 치는 게 하늘 보세요. 요동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내면과 자연이죠. 그럼 바닥을 보세요. 인공적인 다리는 안 흔들리잖아요. 똑바로 가요. 왜냐, 아무 상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글에 나왔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걷고 있었다고. 저기 왼쪽에 중앙 보시면은 친구들이 걷고 있어요. 친구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어요. 자, 그런데 뭉크는요, 본인이 깨달아요. 치료가 필요하다. 여기다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한 일화가 있죠. 사실은 치료도 치료인데 뭉크를 변화시켜 준 화가는 사실은 이 화가를 빼놓으면 안 돼요.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뭉크는 이미 반 고흐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화가가 어떤 화가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차근차근 저 화가가 어떤 화가였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화가는 나보다 더 힘들었어. 나도 힘들지만 쟤도 힘들었는데 나는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저 화가는 이상하게 그림에 희망이 보이더랍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이게 아픔이 약간 공통될 수밖에 없는 게 뭉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 어디서 그렸을까요? 정신병원에서 그렸잖아요. 야, 어떻게 저러면서도 그림에 희망을 담았을까? 그러면서 뭉크도 변화해가요. 뭉크가요, 고흐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흐는 그의 짧은 일생 동안 자신의 화염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는 화염과 숯을 그의 붓에 불붙였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랐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고 그보다 좀더 오래 살고 있지만 고흐처럼 생각하고 열망한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불꽃들이 소멸하지 않고 불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길. 얼마나 존경했는지 딱 느껴지죠. 자, 그리고 잘 보시잖아요? 그럼 뒤로 갈수록 뭉크의 붓터치, 색상이요. 약간 고흐 쪽으로 가요. 밝아지고. 느껴지시죠? 뭉크도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어요, 여러분. 몇 점이나 그렸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재밌어요. 뭉크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10대 때 겪을 고통 막다 겪었어. 그런데 변화되는 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은 뭉크의 절규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데, 오슬로 국립대학교에서요, 벽화를 그려줄 화가를 뽑아요. 그리고 변화한 뭉크가 그 벽화를 그려줍니다. 바로 태양이죠. 제가 봤던 그 어떤 태양보다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입니다.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있어요. 북유럽이잖아요. 자연현상이 되게 많아요. 백야현상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는 극야현상도 있어요. 계속 밤이래요. 11월부터 2월 사이에 일어난대요. 겨울에 해가 안 뜬대요. 말이 쉽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날씨 영향 많이 받아요. 비가 3일 내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이 태양은 단순히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0: 학생들 얼마나 감수성 예민해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리고 저 국민화가라는 증거가 이 지폐겠죠. 앞면에 문크 얼굴이 있고요. 뒷면에 뭐가 있어요? 절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노르웨이 가시면 꼭 지폐도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화가 얼굴 들어간 거 많아요. 자, 그리고 문크는요. 말레는 어떻게 하냐면 도시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약간 이 외곽 쪽으로 가서 에켈리의 농장을 구입해서 혼자 살아요. 심지어 그곳에서 거의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을 느낀다는 거는 우리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평생 혼자 그림만 그리며 삽니다. 사회적 관계도 줄여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자연도 사랑해서요. 그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그는 변화했어요. 자연의 절규 들으면서 막 무서워하고 자연이 날 죽이겠다라고 한 화가가 말년에 그린 거 보세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제 본인이 그 공포스러웠던 자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농부는 본인인 거죠, 여러분. 절규를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주의 화가들은 특히나 그 인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인생을 알면 흥미롭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나치의 등장이었어요. 나치의 만행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술을 탄압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꿈이 원래 뭐였죠? 화가였잖아요. 히틀러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봐보세요, 한번. 사실적이죠. 사진처럼 그려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리잖아요? 학교에 떨어져요. 히틀러는 미술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때는요. 이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주의나 나중에 뭐 입체주의, 야수주의 이런 것들이 뜨고 있었던 거예요. 못 그려서 이렇게 안 그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틀러는 미술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미술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퇴폐미술전도 열어요. 나쁜 미술 기준이 뭘까요? 나치가 선정했던 사실주의와 옛날 고전주의, 신화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 다 퇴폐예요. 피카소, 클림트, 에곤 슐레, 마티스, 히레이너, 문크 다 퇴폐였어요. 그리고 뭐하냐면 퇴폐 미술 전시를 열어요.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대충 걸어놓고 나쁜 그림이라고. 끝나면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처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이 두 화가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 퇴폐 미술전의 메인 작가들이었던 거예요. 문크와 키레이너.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좌절했습니다. 자, 키레이너의 말년 자화상을 볼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려진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얼굴에 반이 지워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 좋게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작품이에요. 자, 나치에 의해서 퇴폐 예술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독일의 주요 미술관에서 작품이 제거됐어. 그죠? 작품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떠나 스위스로 망명을 했고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건강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고통도 있었고 나치에 의해서 퇴폐미술가로 규정되면서 작품도 뺏기고 불태워지고 이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1938년 6월 15일 스위스 다보스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키레이너는요, 생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술은 진실된 내면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그리고 이 키레이너가 남겨놓은 작품들은요, 현대미술에 영향을 줬어요. 표현주의들이. 자, 그럼 문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문크도요, 퇴폐미술가로 규정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력도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 작품은요, 정말 말년작으로 알려진 작품이고 뭐 유작처럼도 불리기도 해요. 침대 옆에 푸른색 물감이 잘 보면 마르지 않았어요. 흘러내렸어요. 빨리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도 문크가 설명한 적은 없지만 뒤에 시계를 잘 보면요, 바늘이 없어요. 마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문크는요,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 자식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수많은 작품들을 노르웨이 오슬로시에 기증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보존해달라, 후대에게 전해달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나치에게 작품을 빼앗기는 것도 막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런 문크의 기증 덕분에 현재 노르웨이에 문크 미술관이 생긴 거예요. 오슬로에 위치한. 그리고 키리누와 마찬가지로 문크 또한 후대의 예술에 영향을 주게 되죠. 문크는 말합니다. 나는 예술로 삶과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내 그림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요. 두 예술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작품들을 탄생시켰고, 그죠? 하지만 아픔은 또 시대적 아픔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문크와 키레이너는요, 모두 그들의 예술 속에 담고자 했던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통, 불안, 소외, 이런 감정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요, 사실 현대인들이 직면해 있는 도시 생활, 우울증도 더 많아지고 불안한 사람도 많고, 그죠? 하루하루.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게 이 표현주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독특한 화가 키레이너와 문크 함께 만나봤는데, 그들이 하려 했던 그 표현주의의 예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졌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3: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0: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맡은 정우철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그전에 잘 다루지 않았던 조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조각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까요? 전 왠지 여러분이 두 명을 떠올릴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그리고 로댕이에요. 그런데요, 혹시 로댕과 함께 조각의 양대산맥이었다라고 재평가받는 여성 조각가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오늘 그 조각가도 함께 봐야 됩니다. 바로 까미유 클로델이에요.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 어떤 사이였을까요? 우리 주제가 예술가 대 예술가잖아요. 이 두 조각가는요,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로댕은 조각의 거장으로 남았고요. 까미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까미유 클로델은요, 대단한 재능을 가졌지만 시대와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그 빛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운의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에 대한 평가를 들어볼게요. 현대 조각의 선구자라 불리는 브랑쿠시는요, 로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조각계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로댕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위대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외제인 블루는요, 까미유 클로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까미유 클로델,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로댕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솜씨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위대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조각가였지만 약간 평이 다르죠.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요, 먼저 이 조각을 하나 봐야 돼요. 형태가 좀 보이시나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한번 하나하나 봐볼게요. 나이 든 여인이 한 남자의 어깨를 감싸고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어요. 중년의 남자는요, 체념하듯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따라갑니다. 그녀가 이끄는 대로. 힘이 없어요. 그죠? 근데 뒤에 누가 있어요? 약간 미련 한 자락만 남은 한 여인이요, 손을 뻗어요. 거두지 못해. 너무 미련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젊은 여인이 막 무릎을 꿇은 채 가지 말라고 애원하듯이 막 손을 뻗고 있잖아요. 그죠?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지죠. 애원하고 있어요. 와, 근데 저는 이걸 실제로 봤는데 조각으로 딱 보잖아요. 어찌나 처절한지 막 진짜 막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일까요?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일까요? 맞추셨나요? 까미유 클로델이 만든 중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까미유 클로델이 10년 넘게 자신의 청춘 다 바쳐서 사랑한 로댕. 근데 왜 안 됐을까요? 로댕에게는 이미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을 두고 그 여성으로 여성한테 가버린 모습이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로댕에 대해서. 차마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었지만 작품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요, 로댕은 어땠을까요? 아, 이 작품 보면서 마음을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보기는커녕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거잖아요. 공개되는 게 두려워서요, 작품을 의뢰한 정부에 의뢰를 취소하라고까지 했대요. 사실은 여러분, 조금 걱정인 건 뭐냐면요, 로댕이라는 조각가에게 여러분이 오늘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미 당시에 거장이었던 로댕의 바람대로 그 조각 주문은 취소됐어요. 자, 이들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로댕은 아까 말한 대로 조각의 구원자이자 현대 조각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오기스트 로댕,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또 하나,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과목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대요. 오로지 미술. 미술에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재능을 좀 발견해서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 아세요? 로댕은 17살 때이 프랑스의 명문 학교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하려 했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입학 시험을요,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나름대로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장한테도 이런 사연이 있구나. 시험을 3번이나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입학에 실패한 거는요, 로댕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조각가의 꿈을 키워갔죠. 그리고 여러분, 로댕은요, 사실은 의외로 잘하는 게 없는 애였어요. 어렸을 때. 학교도 낙방했죠? 3번이나. 그리고 살롱전, 전시회 출품하면요, 또 여러 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게 처음에 없었던 거야. 나중에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뭐 새로운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고, 막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나의 두 번째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장도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고, 전시회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 거장이 된 거였죠. 자, 앞에 조각 하나 보이죠?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자신의 그 코 때문에 못나지면서 막 얼굴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로댕이 코가 부러진 남자를 만들었을 거라는 게 가장 정설이에요. 특히 첫 번째 출품작은요, 당시에도요, 흉측한 노인의 두상이라면서 관객들의 어떤 비난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서 이 코가 부러진 남자보다 훨씬 더 큰 논란이 생기는 작품이 있어요. 아마 로댕 하면 이 작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청동시대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제가 로댕 하면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 떠올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실물 크기의 남성의 나체상이에요. 청동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은요, 로댕의 명성을 만들어준 작품이자 또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기도 해요. 존경했거든요. 한번 천천히 볼까요? 작품 속 남성은요,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지고요, 오른손은 아래로 약간 내리고 있어요. 그죠? 포즈가 굉장히 유사하죠. 이 인물, 마치 또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게 왜 논란이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미켈란젤로를 따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동조각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논란을 만들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딱 출품을 했는데 사람들이 앞에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사실적이라서, 저 근육 표현부터 막 너무 사실적이라 얘는 지금 이거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 몸에 대고 직접 뜬 다음에 만들었다. 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무 섬세해서. 그래서요, 이 로댕은 이걸 밝혀야 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다, 직접. 그래서 이 진위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에 가둬놓고 만들게 해라. 그죠? 하지만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게 직접 본인이 다 만들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 논란에 다 대응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로댕의 주장이 인정받습니다. 이 청동시대는 이 순수한 예술 작품으로 재평가가 되죠. 과거의 조각은요, 뭐 신화 속의 여성을 만든다고 할 때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그죠? 이상화시켜서 만들거든요. 근데 로댕은 근육 하나하나까지 다 디테일하게 만든 거예요. 세세하게. 그래서 더 논란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끝난 후 그걸 증명하고 로댕은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1880년 로댕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의뢰를 받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요, 새로운 장식 미술관의 문을 장식할 청동문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나중에 지옥의 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을 선택했어요. 문의 높이 약 6.3m 정도 됩니다. 혹은 4m 정도. 그죠? 이 거대한 청동 구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막 수많은 인물들이 막 뒤엉켜 있어요. 고통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는 생각하는 사람. 딱 중간에 앉아있죠. 상단에. 로댕은요, 이 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개별 조각을 만들었어요. 저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따로 만들어서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사실은 개별 작품이 아니었어요.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작품이었죠. 근데 오히려 그게 독립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딱 보세요. 이 인물, 생각하는 사람,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로댕이었죠. 로댕은요, 이 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작업했어요. 평생의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매달릴 순 없잖아요. 이거 작업하면서 다른 작업도 하고 또 다른 제작도 하고 하면서 점점 이게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로댕은 이 작품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생 미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럼 까미유 클로델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까미의

스쿨들 좀 불운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습니다. 까미유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요, 세상을 떠난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는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바였대요. 딱 딸이 태어났을 때 외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까미유란 이름도 여러분 중성적인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니가 막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까미유도 로댕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손재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찰흙 빚으면서 만드는 걸 좋아했죠. 외로웠고 그런 조각 찰흙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넣어서 만드는 걸 좋아했죠. 그리고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파리에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조각도 한번 볼까요? 알프레드 부세의 흉상이에요. 그녀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조각가가 알프레드 부세. 당시 프랑스에서 꽤나 유명한 조각가였고요. 까미유 꿀로델의 첫 스승이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 재능도 다 알아보고서 그 까미유 꿀로델을 누군가에 소개해줬는데 그 소개받은 사람이 로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까미유 꿀로델도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예술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개를 받아서 로댕의 작업실에서 본격적으로 조각가의 경력을 쌓게 된 거예요. 다른 조각도 볼까요? 여기서도 실력이 보이죠, 여러분. 까미유 꿀로델의 여동생인 루이지 꿀로델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이 까미유 꿀로델은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돈이 없을 때면요, 이 가족들이 모델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조각가일수록 초기에 가족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또한 그 실력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정확히 두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로댕과 까미유 꿀로델. 자, 1883년경에 파리에서 딱 처음 만났어요. 꿀로델의 나이 19살이었어요. 젊은 예술가 지망생이었죠. 조각에 열정이 어마어마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미 로댕은 이때 성공한 조각가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아카데미, 꼴라로시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딱 재능도 주목받으면서 아까 부세의 소개도 받으면서 작업실로 초대된 거예요. 까미유 꿀로델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이 지망생들, 예술가들이 그 작업실로 모이고 있었어요. 로댕의 작업실에. 그 중에서도 까미유 꿀로델의 재능을 높이 산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로댕은요, 이 까미유 꿀로델의 작품 보고서 의외로 영감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예술적 감각에 놀랐답니다. 아마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로댕은 까미유의 재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로댕의 작품 제작에 까미유 꿀로델이 함께 참여하면서 수많은 조각에 자신의 손을 닿게 되죠. 로댕은 이미 까미유 꿀로델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예를 들면요, 뭐 로댕의 작품, 좀 이따 만날 깔레 시민, 이런 대작들에도 까미유 꿀로델의 실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로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예술적 동반자를 넘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나이인데 당시 까미유 꿀로델 19살이었고요. 로댕은 43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까미유기 이랬대요.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을 늙은 로댕한테 찾고 있다. 막 모욕적인 말을 했대요. 그래도 못 들은 척 했어요, 까미유. 왜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가 로댕의 부인이 될 거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24년이라는 나이 차를 뛰어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까미유 꿀로델의 아버지는요, 말렸어요. 로댕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능력을 뺏을 거다. 그래서 딸이 로댕에게 빠지는 거를 미리 막았어요. 경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나요? 원래 이 사랑에 불탈 때 막으면 더 불탑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로댕은 이 까미유 꿀러들의 예술적인 성장을 도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점점 훌륭한 실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면서 로댕도 새로운 영감을 받았죠. 근데 이 둘의 만남은요, 점점 복잡해져요. 왜냐? 로댕은 이미 장기간 동거하던 로즈베레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들 사이에 자식도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계는요, 어쩔 수 없이 고통이 동반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클로드의 조각작품, 손입니다. 의외로 그 예술적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손을 만드는 게 의외로 그렇게 어렵답니다, 여러분. 해부학적 구조가 아주 정밀하게 묘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표현하면, 손가락 표현이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이제 로댕의 조각에서 손을 제작하는 걸 까미유 꿀로데리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루가살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댕은요, 조각 만들 때 까미유 꿀로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맡겼대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로댕의 조각 중에 상당수는 까미유 꿀로데리의 손이 들어갔던 거예요. 실력이,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조각만 봤을 때는 분간이 안될 정도로 뒤섞여 버린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랬죠. 자, 그리고 서로에게 영감이 원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로댕의 작품 하나 볼게요. 키스입니다. 이것 또한 원래는요, 지옥의 문의 일부였어요. 근데 이제 따로 나온 거죠. 자, 단테 신곡에 나오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딱 봐도 모델을 까미유 클로델로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요, 로댕만 그렇게 모델로 한 게 아니라 까미유 클로델도 로댕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죠? 이 조각은요, 그녀의 뛰어난 조각 기술, 그리고 로댕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지는 조각이에요. 로댕의 얼굴을요, 굉장히 세심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딱 봤을 때 뭔가 그 로댕의 성격이 느껴져요. 뭔가 강인하면서도 또 감성적인 면모. 조각은 사실 이렇게 입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그 직접 봤을 때 그게 더큰것 같아요. 사방에서 보면서. 그럼 진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렇게 수업 듣고 여러분, 아마 이 수업만 다 들어도요, 미술에 대한 지식이 확 늘어날 겁니다. 그때 이제 뭐 루브르, 오르쉐 이런 데 가면은 훨씬 더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아, 한마디로 이 작품은요, 단순히 조각을 넘어서서 까미유 꿀로데리 로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반영된 작품인 거죠. 자, 다른 조각 볼까요? 다나이드예요. 로댕이 까미유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델이 되면서 계속해서 작업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까미유 꿀로데리, 언젠가 로댕이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감과 자신이 부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감이 나타났거든요. 그것마저 예술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지친 여성이요, 여러분. 땅에 엎드린 거 보세요. 막 절망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피로, 절망감. 또저 곡선은 또 아름답게 보여요. 물 흐르듯이. 자, 이것 또한 원래 지옥의 문 프로젝트의 일부였지만 독립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조각이 큰 성공을 거둡니다. 자, 그러면 까미유 클로델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거 한번 볼게요. 아름답죠? 왈츠예요. 최고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에 로댕은 아까 얘기했던 사실혼 관계였던 로즈베레에게 가버렸었어요. 그리고 이별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상처였죠. 로댕과 이별하고요, 모든 에너지를 작품에 다 쏟았어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별하게 된 얘기도 자세하게 들려드릴 건데, 제가 이거부터 왜 보여드리냐면, 조금 사연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잠깐 이 음악가 드뷔시를 만났는데, 사실 연인으로 막 깊이 발전하진 않았어요. 까미유 꿀로들이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 까미유 꿀로들은 이 작품을 드뷔시에게 선물로 줬답니다. 그리고 드뷔시는 이걸 평생 간직했다고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로댕과 이별 후에 작품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가득 담아냈거든요.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전람회 같은데 출품도 했는데요. 사실 평론가들은요, 까미유 꿀로들이. 근데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로댕의 아류다. 막 폄하했죠. 그죠? 그러니까 로댕의 명성은 계속 쌓여가고요. 그럴수록 까미유 꿀로들은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까미유 꿀로델도 로댕에게 큰 영향을 줬고요. 같이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로댕은 점점 더 유명해져요. 자신만의 조각을 만들면서 이제 거장이 됩니다. 로댕의 또 다른 대표작이죠. 칼레이 시민들. 1347년, 10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포위된 프랑스의 칼레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칼레가 1년 가까이 포위된 거예요. 굶주림에 막 시민들 지친 거예요. 아, 이제 막 근데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때 에드워드 3세는요, 칼레를 무력으로 함락하기 위해서 항복 조건을 걸었어요. 들어보셨죠? 6명의 시민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칼레의 6명의 시민 대표들이 자원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처형되진 않았지만 그들의 용기, 희생정신, 프랑스 역사에서 영웅적인 이야기로 남게 되죠. 만약 다른 예술가였으면 굉장히 영웅적이고 멋있게 만들었을 텐데, 사실 로댕은 그렇게는 안 만들었어요. 인간에 대한 탐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선 용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어요. 이게 인간이었으니까. 그걸 묶어서 강조했던 거죠. 하지만 이두 사람의 사랑,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 로댕이 까미유 꿀로델과 로즈베레를 만든 조각이에요. 그죠? 두 여성을 다 만들었죠. 로댕은요, 로즈베레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잠깐 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1864년에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동거를 했는데, 로즈베레는요, 로댕의 조각을 계속 지지했어요. 그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그리고 모델도 해줬고요. 동반자로서 너무 긴 세월을 함께 했어요. 법적으로만 결혼하지 않았지만, 거의 50여 년을 이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로댕과 까미유의 조각이에요. 굉장히 흡사하죠. 이 작품들이요, 약간 문제가 됩니다. 뭐랄까요? 나중에 까미유 꿀로델은요, 이별하기 직전까지 결국엔 뭐 동반자, 뮤즈, 처음에는 그랬지만 점점 일꾼 정도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나중에는요, 로댕이 까미유 꿀로들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스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조각들입니다, 여러분. 묘하게 비슷하지 않아요? 까미유 꿀로들의 사쿤탈라와 로댕의 영원의 우상이에요. 자, 까미유 꿀로들은요, 힌두교의 전설에 나오는 인물, 사쿤탈라를 통해서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로댕, 1889년작이에요. 영원한 우상. 로댕께 더 뒤에 나왔습니다. 전체의 구조나 뭔가 포즈? 굉장히 휩싸요. 그리고 약간 동작 속에 느껴진 에너지? 육감적인 모습도 굉장히 휩싸요. 그래서 이때 잠깐 로댕이 까미유 꿀로델 걸 베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스캔들이 난 거죠.
표절 시비가 난 거죠. 그거는 로댕한테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제자였는데. 그래서요, 아, 근데 이 부분 진짜 로댕이 너무 나빴어요. 이 의욕을 산 클로델의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대요. 그러면서 시비를, 표절 시비를 잠재웠습니다. 이후에 이 평론가들은요,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 속에 로댕의 영향이 보인다고 자꾸 평가했어요. 로댕의 그늘에 가려져만 있었어요. 이 극심한 갈등 속에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던 까미유 클로델은 작업실을 뛰쳐나오죠. 그리고 사실 까미유 클로델은 로댕의 아이를 유산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그런 아픔을 겪고서 탄생하게 된 작품이 중년이죠. 처음 봤던. 자,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연 모르고 봤을 때와 약간 느낌이 좀 다른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중년의 남자. 로댕이겠죠. 늙은 여자가 막 끌고 가요. 근데 저 늙은 여자가 워낙에 막 마녀처럼 표현된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까미유 클로델 입장에서는 로즈베리였던 거. 막 무섭게 표현돼 있잖아요. 저 늙은 여인을 보면요, 이빨도 없고 막 눈도 움푹 들어가 새굴처럼 보여요. 근데 그 뒤에 젊은 여성 막 무릎 꿇고 매달리잖아요. 이제 이야기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각에는 까미유 클로델의 어떤 그런 진짜 한이서린 작품인 거예요. 증오와 까미유 클로델의 동생은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누이 까미유가 애원하면서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다. 그 대단하고 오만할 정도로 한없이 자신감이 넘쳤던 그녀가 말이다. 이 당시 그녀에게는 당신도 알 수 있듯이 영혼이 사라져 있었다. 라고요. 자, 그리고 로댕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현재 로댕 조각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게 되는 오노레드 발자크의 조각을 만듭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조각에서 벗어났어요. 처음에는요, 아마 뭔지도 못 알아보실걸요? 그죠?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어요. 거의 추상 조각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오노레 발자크가 내뿜는 내면의 힘, 외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비율도 조금 과장이 되고 몸도 과장이 되고 얼굴만 제대로 보여요. 사색에 잠겨있는 것 같죠. 그래서 비슷해요. 너무 추상적이라 당시에는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로 현대 조각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됐죠. 그리고 로댕 어떻게 돼요? 조각가로서 거장의 반열에 안정적으로 오르고 미술관도 생겼잖아요. 자, 그럼 까미유 클로델 어떻게 됐을까요? 까미유 클로델의 후기작입니다. 근데 진짜 실력 하나는 대단한 조각가예요. 로댕과도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또 이번엔 비평가와도 싸워야 돼요. 그죠? 가끔씩은요, 자연을 거부한 혁명, 여성 천재다 라는 극찬을 한 미술 비평가도 있었지만 정말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은 악평만 쏟아내는 거. 그죠? 그리고 프랑스 미술계에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차 외부 세계와 단절돼요. 점점 혼자만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이상했죠.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작품이 막 도난당하거나 파괴될 거다라는 망상이 시달려요. 그러던 와중에 1913년에 아버지가 딱 세상 떠나고요. 정신이 그냥 무너집니다. 완전히 정신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부터는요, 매일같이 로댕의 집에 가가지고 돌을 던졌대요. 그러면서 이게 다 로댕 때문이라고. 로댕이 내 작품 훔쳐갔다고. 로댕이 막 음식에 독을 넣어서 날 죽이려 한다고. 헛소리까지 했대요. 결국에는 정신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는요, 까미유 클로델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은 다 파괴되었다고 믿을 정도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정신병원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조각 한 점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소녀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

0: 상자가 되고 수용소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성의 천재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어떤 시대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성 작가의 도모피는 성공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민낯이죠. 그 민낯이 까미유 꼴로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운의 천재라고도 합니다. 까미유 동생 폴 꼴로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신의 누이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늘이 그녀에게 준 재능은 모두 그녀의 불행을 위해 쓰여졌다 라고요. 재능이 다 불행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나마 다행히도 현재에 와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2017년에 그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도시에 미술관이 설립됐습니다. 예술가로서 생전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사후 약 70년이 지나서야 로댕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미술관 그리고 조각가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로댕과 까미유 꼴로데리에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술적 열정과 비극이 뒤얽힌 사랑이었다. 그리고 까미유 꼴로데리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이번에 알게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두 명의 조각가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삼복결핵이면 몰랐었는데 너무 놀랐었어.
1: 네, 너무 무서웠어. 삼복결핵일 때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2: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명 중 1명 정도가 이제 결핵균에 감염돼 있는
3: 삼복결핵 감염 상태로
2: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결핵균이 활동하게 돼서 결핵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3: 지하철에 같이 타고 있는데 옆에 환자분이 기침을 하면서 결핵균이 우리 폐까지 깊숙이 도달하게 되면 감염이 된다.
1: 발진이 쫙 일어나고 의식을 잃어서 실신을 한 거죠.
4: 결핵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혈을 다 갈다 먹어버려, 갈다 먹어버려.
5: 근데 절제 수술을 했어가지고.

0: 얘기는 정말 내가 겪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어느 날 자신의 왼쪽 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는 순자님.
0: 제가 어렸을 때 망가진 폐예요. 다 망가진 폐.
1: 엑스레이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왼쪽 폐.
0: 아, 이쪽은 오른쪽이고요. 이쪽은 왼쪽인데 왼쪽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쉽게 말하자면 대리핀이 다 파먹어버린 거죠.
1: 순자님의 왼쪽 폐를 망가뜨린 범인은 바로 혈액균이었습니다.
0: 17살 때 공장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결핵 걸린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 넷째서 잠을 자는데 기침을 엄청 하더라고, 기침을. 그래서 우리가
2: 괜찮아?
3: 어, 괜찮아, 괜찮아.
2: 제발 병원에 좀 가봐. 어? 어, 병원이야, 그냥 감기야.
0: 제발 언니 병원에 좀 가봐. 그랬더니 아유, 감기야, 감기야,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감기가 1년 내내 기침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침을 하고 막 자는데 막 침이 튈 정도로 막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나 자다가도 막

0: 아이 더러워 막 이러면서 잤거든요. 근데 그 사람 1년 있다가 혈액으로 피투하고 죽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내가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오한이 오면서 열이 펄펄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쥐어다 먹고 이틀을 막 엄청 앓았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가 한 3분의 1 정도 없어졌더라고요. 그 결핵이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1: 결핵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주 오래된 병입니다. 이제 결핵은 예전에 미라, 이집트 미라에서도 이제 결핵성 병변이 발견됐듯이 인류의 역사와 이제 함께 시작한 병인데 여전히 많습니다. 감염성 질환으로는 제일 그 사망을 많이 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몸에 이제 결핵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감염병 질환이기도 하고
2: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환자분이 기침을 하면서 결핵균이 공기 중에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흡입해서 우리 폐까지 깊숙이 도달하게 되면 감염이 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기침, 객담이고요. 좀 더 심해지면 폐가 손상이 많이 돼서 열도 날 수 있고요. 체중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호흡곤란, 흉통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폐가 많이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3: 결핵균은 지방 성분이 많은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막대기 모양으로 다른 균에 비해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증상 역시 서서히 나타납니다. 일단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하면 면역세포와 결핵균의 염증 반응에 의해 점차 고름이 생기게 됩니다. 폐의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과 가래 등이 피와 함께 섞여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객혈입니다.
0: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약을 열심히 마신 6개월 먹으라 그랬거든요. 가갖고 이제 약을 타다 먹는데 정말 약이 너무너무 독해요. 아유, 사지가 막 다 아프고 막 먹으면 토하고 막 너무너무 심했어요. 먹다 안 먹다고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은 먹었다 그러고 벽에 속에 숨겨놓고 이불 속에 숨겨놓고 그래서 엄마 없으면 싹 모아갖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1: 결핵은 균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치료가 길어요. 치료가 그래서 1차 결핵 치료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하는 게 되는데 사실 뭐 일반 폐렴 치료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장기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3: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환자가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전염성은 거의 사라지고요. 6개월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결핵을 90%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약 복용은 병을 키우게 됩니다.
0: 그래 약을 안 먹을 때 어느 날 너무 심해져갖고 쓰러져서 가봤더니 폐가 다 망가진 거예요. 결핵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폐를 다 갉아먹어버려.
3: 방심하고 중도의 약을 끊자 다시 살아난 결핵균. 결핵균은 순자님의 폐를 아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0: 딱 사진을 보더니 왜 이제 왔냐, 너무 늦었다. 앞으로 많이 살아봐도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손을 잡고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했어요.
3: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때
4: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저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진단받는 분들은 대부분은 모든 약제를 잘 먹기만 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약을 먹다가 또 뭐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불규칙적으로 복용을 하면은 결핵균은 돌연변이를 만들거든요. 내성이라고 해서 그 약을 더 이상 써도 그 결핵균이 죽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야 이제 저하고 이제 그때는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님도 이것이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참으

0: 먹으면서 치료를 했는데 거의 울면서 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힘든 투병 과정을 거쳤습니다.
1: 1차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는 2차 약을 사용하는데요. 더 길고 힘든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2: 내성이 있으면 그 약으로는 그 균을 죽일 수가 없어서 결핵균이 계속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3: 6개월 치료로 안 되는 겁니다. 5가지 이상의 약으로 바꿔야 되고요. 치료를 18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됩니다.
1: 무려 2년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46살에 완치 판정을 받은 순자님. 하지만 이미 망가진 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서 집안 청소조차 힘들고 망가진 폐 때문에 염증을 달고 삽니다.
0: 결핵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폐가 한쪽 폐의 기능이 전혀 살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완치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미 사라진 폐는 더 이상 돌아오지는 않는 상황으로 치료가 마무리된.
3: 그런 이제 흉터 같이 그런 그 흉터 덩어리만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몸 안에 시한폭탄 같고 폐라는 기능을 못하는 그런 망가진 폐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4: 진짜 약 열심히들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결핵을 이거 약안 먹잖아요. 죽어요, 죽어.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1: 지난 10월 귀하신 몸에 SOS를 신청한 인수님. 인수님은 결핵에 걸린 자신의 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 말하자면은 이렇게 까매야 되는데 하얗게 이렇게 많은 것이 많이 망가졌던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숨이 차고 그랬었죠. 숨이 찼었죠. 숨이
1: 이상하게 감기에 걸린 것처럼 밤새 식은땀이 나는가 하면 심한 기침과 가래가 오랫동안 멎지를 않았는데요.
5: 그냥 기침하고 나면은 토하고 막 어지럽고.
1: 병원에 갔다가 뜻밖의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5: 뜬금없이 내가 이제 결핵을 할때 처음에 충격이었었죠. 나도 들은 얘기, 옛날 사람들 그 병은 부작병인데 잘 먹어야 되고, 폐결핵하면은 벌써 난 죽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나도 했으니까.
1: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해 후진국 병이라 불리던 결핵.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적인 결핵 퇴치 사업으로 결핵 환자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요즘도 결핵에 걸리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 여전히 결핵이 주변에 늘 있습니다. 네. 결핵이라는 질병은 특히나 또 전염성 질환이다 보니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실제 전염력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고 사실 그래도 주변에 결핵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1: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병이 됐지만 2022년 한해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2만 383명. 놀랍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26년간 결핵 발생률 1위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선진국이 됐지만 6.25 전쟁 이후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당시 결핵균에 감염된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결핵 고위험군입니다.
3: 65세 이상에서의 결핵 발생률은 이제 50%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자가 되면 다양한 그 기저질환들이 동반이 되고요. 노화라는 그런 자체가 이제 면역 기전을 좀 저하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고령자에서 발병률이 높고요. 그 비율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인수님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6: 할머니, 여기 아까 오시면서 오늘 찍으신 엑스레이거든요? 여기 까만 게 폐예요. 폐. 우리 숨 쉬는 폐고, 이쪽이 왼쪽 폐인데, 여기는 하얗죠? 여기가 결핵 때문에 폐염증이

0: 생겨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 여기 이제 까만 건 구멍이 나가지고 염증이 심하면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9월 달에 찍으신 것보다는 염증이 좀 줄어들었어요. 조금 증세도 나아지시고.
1: 네. 뭐, 겁이 나죠. 겁나죠. 아무래도 노곤하고 밤낮도 없고 초다 더웠다 초다 더웠다 하고.
0: 결핵이 조금 좀 세게 오긴 했어요. 보니까. 네. 그래도 꾸준하게 약을 드시면 잘 나을 수 있고요. 네. 지금 잘 또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셨으니까. 네. 꾸준히 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1: 네, 감사합니다.
0: 결핵은 약을 잘 드시고 밥을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2: 결핵은 완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 과거에 1950년대 전만 해도 결핵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결핵은 진짜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핵약이 개발돼서 사실 대부분의 결핵 환자는 약을 잘 복용하시고 그러면서 충분한 영양 상태 건강을 유지하시면 완치 가능한 질환이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이제 우리나라 결핵 환자의 한 50%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세요. 그래서 결핵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1년에 1회 무료 검진을 하고 있으세요. 결핵 검진을.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어르신들은 다 무료로 결핵 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신 몸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린 또 한 사람. 결핵은 어르신들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연재님은 최근 원인 모를 증상들을 겪었다고 했는데요.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세불명의 폐결핵 판정을 받고 이제 치료 중인 32살 장연재라고 합니다. 겨울쯤부터 급격하게 체중이 한 달에 7kg, 8kg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너무 당황했었고, 잘 때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많이 났었고, 약간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좀 계속 생겼었고, 깊은 속에서 가래 끓듯이 가래할 때마다 이제 기침이 좀 나오고,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이제 숨차는 증상이 생기고, 차 타고 바로 이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정말 많이 찍은 증거.
3: 결핵을 의심하며 여러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했지만 이상하게 폐 어디에서도 결핵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 결핵균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원인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3: 자신의 병명을 찾기 위해 연재님이 또 한 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시 또 결핵균 검사를 했지만 여전히 결핵균 음성. 균이 없다니 전혀 우려가 없어 안심이지만 원인 모를 증상들이 두렵습니다. 연재님의 진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던 교수님.
2: 그러면은 올해 아마 기록에는 9월 19일부터 결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약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4: 네.
3: 일단 상세불명의 결핵으로 추정돼 9월부터 약을 먹고 있다는 연재님.
2: 올해 봄에 좀 증상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지난 5월에 찍은 CT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우리가 공동이라고 그러는 그런 병변. 그래서 이런 공동성 병변이 폐 위쪽에 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결핵을 제일 먼저 의심을 하고요. 결핵 치료를 9월 달에 했는데 이 공동 병변이 9월 달에는 있었는데 9월 달에 이때는 공동이 이미 벌써 막혀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핵 치료로 인해서 저게 막히거나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이 결핵 약 치료한 거랑은 사실은 무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3: 폐에 생겼던 공동은 결핵약을 먹기 전에 이미 막혔다는 것. 그리고 또
2: 아까 보였던 공동성 병변이 결핵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는 없다. 체중 감소나 이렇게 뭐 피곤함 이런 것들이 결핵의 증상이고, 그런 게 좀 결핵과 잘 합당할 수는 있는데 호흡곤란이라든지 주저앉고 이런 거는 조병변으로 봐서는 결핵병변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결핵균이 결국 배양까지 우리가 두 달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도 결핵균은 안 나왔잖아요.
3: 결핵이 아닌 것 같다니 한편 반갑고 한편 암담합니다.
4: 선생님 만날 때마다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떤 질환인가요?
2: 정밀한 검사들을 해도 결핵균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결핵이 그 시점에서는 확진이 안 되는데 나중에 결국 병변이 조금씩 진행이 돼서 후에 결핵으로 확인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앞으로 연재님은 반드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2: 다시 상의해서 치료를 지속할 건지 아니면 좀 끊고 경과를 볼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3: 다행히 현재는 심각한 증상이 없다고 해 조금 안심인데요.
4: 결핵이다 뭐 아니다 아니면 그 외 것이다라고 뭔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질환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되게 어려운 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 결핵이 이제 오래된 질환이고 국민들도 아는 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주 아주 드물게는 그분들이 결핵이 아니라 결핵균과 비슷한 그런 엑스레이 소견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3: 부산에 사는 경조님. 아침 7시 학교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1: 무리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5: 내가 사건은.
3: 경조님은 올해 8월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5: 결핵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물이 많이 차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 70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경조님도 정확한 병명을 몰라 5개월 동안 가슴을 졸였다는데요.
1: 심무이라고 돼.
6: 원인 불명 심내막염이 3월에 처음에 진단받았던 거고 다음에 이제 8월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입원하실 때는 심장막
1: 흉막 결핵이라고 이래 나오더라고요.
3: 진단명은 흉막과 심막에 생긴 폐외결핵.
0: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폐결핵이 한 70%, 폐외결핵이 한 30%, 20, 30%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온몸에 다 생길 수는 있고요.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게 이제 임파선 결핵이세요. 물이 찼다. 그래서 이제 늑막염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결핵성 늑막염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장,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막에 결핵이 생겼다. 아니면 척추 결핵이 생겼다. 그래서 폐외 결핵은 어디에 결핵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매우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약이 늦었어요.
3: 아침에 먹는 결핵약인데요. 무엇보다 괴로운 건 약물 부작용입니다.
5: 안 쳐요. 이 먹고 나면 막 속도 쓰리고 속이 미생미생하고 하여튼 비약한 사람 먹기 진짜 힘들 거예요.
3: 그런데 요즘은 속 울렁증보다 가려움증이 더 힘들다는데요.
5: 다 가려운데 봐. 배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머리 밑에도 그렇고 힘들죠.
0: 결핵균을 죽이는 약인데 여러 가지 약으로 인한 부작용,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들이 많이 생겨요.
3: 결핵약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은 간 기능 장애입니다. 복통, 식욕 부진은 물론 심한 경우 황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소화불량, 구토 등 위장 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약제를 추가해 조절합니다.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도 생기는데 약을 중단하면 사라집니다. 또 혈중의 요산 농도가 높아져 팔다리의 통증과 관절통을 유발합니다.
2: 네, 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진료하면서 만 명 이상의 환자분을 진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그분들에서 그러면 부작용 때문에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료를 못하고 중단했던 환자는 뭐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대부분은 있습니다.
0: 잘 버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기초 체력이에요. 체중이 너무 낮은 분들은 사실은 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작용도 잘 이길 수 있고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길 수 있고 이제 내가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도 부작용을 이길 수 있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3: 그런데 이 집에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딸 상미님인데요.
7: 몸 간지러운데는.
3: 아버지는 폐외 결핵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는데 어디선가 감염이 된 겁니다.
6: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은 혹시나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권유를 해서 엄마를 포함해서 이제 언니들 다 검사를 했는데 저만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잠복결핵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 들어봤다는 상미님.
0: 잠복결핵은 균이 내 몸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잠복결핵 감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균자, 결핵균 보균자 상태고요.
3: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 약 3분의 1이 잠복결핵 감염자, 즉 결핵균 보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복결핵 감염자가 모두 결핵이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0: 되게 특이한 게 이 결핵은 내 몸에 들어오면 바로 병이 되지는 않아요.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균자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감염 상태가 있다가 그 일부 중에 이제 활동성 결핵이라는 이 병이 생기게 되는데
2: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인 그런 자료에 의하면 한 10% 정도만 활동성 결핵으로 발생을 하고요. 한 90%는 발생하지 않고 평생 수명을 건강하게 그냥 재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증상이 발생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이라고 진단을 되는 겁니다.
3: 경전인과 딸 상미님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8: 이경조님이시죠?
5: 예.
3: 먼저 경조님의 약 부작용 문제.
8: 그래서 일단은 약을 좀 단기간 끊고요.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 여기서 약을 한 가지씩 다시 먹어보면서 어떤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맞는 약을 찾아내는 거지. 이거랑
3: 여러 부작용을 조절해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의사가 도와줍니다.
8: 얘랑 요 체크해드린 거 요거 빼고는 다 드시면 됩니다. 네.
3: 다만 부작용 조절로 약이 약해지면 치료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길어질 수 있는데요.
5: 근데 요 지금 약을 일주일 동안 끊으면 예. 아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8: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마라톤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요게 이렇게 차 있으면 끝까지 완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약으로 오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선택하는 게 처음에 가장 중요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3: 이번엔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딸 상미님.
7: 폐외결핵은 전염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디서 그러면 감염이 된 걸까요?
8: 이상미님 같이 지금 이제 막 40을 바라보는 나이는 한 10대, 20대 그때는 우리나라 아직 결핵이 되게 많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던 시기죠. 그래서 40대, 50대 이 정도 되면 보통 검사해 보면 20에서 한 30% 정도가 잠복결핵 감염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아버님한테 옮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살다가 언젠가는 옮았을 거다.
3: 그러나 상민님은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결핵 예방법인데요. 잠복결핵 감염도 결핵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0: 잠복결핵 감염 치료도 이제 결국은 내 몸에 들어온 결핵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결핵균을 죽이는 약을 쓰게 되고요.
2: 우리가 이소니아지드, 그리고 리판핀이라는 두 가지 약제인데요. 3개월간 매일 치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잠복 결핵 감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0: 활동성 결핵 치료약보다는 훨씬 기간도 짧고 약제도 적어서 결핵 치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8: 나이가 들고 면역이 떨어지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결핵으로 이렇게 발병을 할 수가 있거든요.
7: 아무래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네. 치료를 해서

0: 결핵 환자가 있어서 내가 검사해 봤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는 결핵으로 발병할 결핵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1: 그외 잠복결핵 감염자 중 고위험군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결핵 발생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지나친 저체중, 항암치료, 류마티스 질환으로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만성 심부전으로 인한 투석 등이 해당되고요. 당뇨 또한 결핵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입니다. 콜록콜록. 잠복결핵 감염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귀하신 몸에 연락해온 미라님.
2: 기침 엄청해요. 그래서 문 다 열고 저 뭐지? 공기청정 이렇게 틀고 해도 기침해요.
1: 최근 기침이 심해지자 혹시 이게 결핵이 아닐까 떨고 있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잠복결핵 진단받은 81년생 유미란이라고 합니다. 원래 기침을 조금씩 했었는데 최근 두 달 전에 감기 걸렸던 이유로 기침이 계속 안 먹고 나오더라고요. 일단 잠복결핵이 있는지라 너무 걱정이 되어서.
1: 몸속의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쓰는데요. 과거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2: 일단 뭐 증상도 안 나타나고 하니까 그게 위험한 게 아닌갑다 생각이 들어서 굳이 치료를 생각하지 않았었고 지금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이제 치료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침이 나오니까 이제 위험하게 아이고 위험한가 보다 이래서 당장 해야겠다 이제.
1: 인터뷰가 힘들 만큼 심한 기침을 하는 미란님.
2: 너무 걱정해요. 근데 나 때문에 또 누가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누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3: 감염자가 전 환자가 될 수 있다.
2: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게
1: 다음날 용기를 내 병원을 찾은 미라님. 가슴 엑스레이와 CT를 찍어 폐 상태를 보고 가래 검사를 해서 결핵균이 나오는지 확인하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4: 지금도 기침 계속 하시네요. 기침을 보통 한 2주, 3주 이상 하면 보통 그 결핵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유미란님 같은 경우는 잠복결핵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고 그 검사 결과를 저희가 봤고요.
1: 긴장되는 순간.
4: 일반적으로 하는 뭐 도말 검사라든지 뭐 유전자를 보는 뭐 PCR 검사라고 하는 거기서는 결핵균이 다행히 검출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CT도 제가 봤는데 현재로서는 결핵 소견은 없습니다. 네네, 결핵 소견은 없고요. 네네.
1: 정말 다행입니다.
4: 결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거는 같아요.
2: 감사합니다.
4: 네네.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2: 오늘도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걱정이 네네. 돼서.
4: 네네.
1: 이제 남은 것은 잠복 결핵.
4: 그러면 일단 요 큰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그러면 이 다음 고민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잠복결핵 네, 검사하셨다고 네, 했죠. 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잠복결핵 감염 어떻게 치료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2: 네, 지금은 잠복결핵이 활동성이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제가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래서 애기들 때문에라도 지금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1: 미라님이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3: 너무 걱정하셨잖아요.
2: 네,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3: 좀 이제 마음이 놓이세요? 어떠세요?
2: 너무 놓여요. 부작용이야. 일단 이겨내야죠. 네, 이겨내야죠.
4: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는 그 위에 활동성 결핵 환자만 열심히 치료를 하는 거고 결국 그 기저에 있는 잠복결핵 감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치료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결핵을 양산하게 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의 치료의 중요성은 뭐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1: 올해 6월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시작했다는 37살 윤선님. 윤선님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인데요. 병동 환자 중에 이제 양성으로, 결핵 양성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담당 간호사들을 추적 관리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3개월 약으로 시작하겠다 해서 이제 치료했었고.
1: 그런데 약을 먹은 후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해 의식을 잃고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1: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혹시라도 결핵에 걸렸을 때.
2: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면 정말 결핵이 걸렸을 때의 치료는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또 가족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한 거죠.
3: 안녕하세요.
1: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잘 계셨어요?
4: 네네.
3: 너무 걱정했어요, 실은.
2: 저도 너무 걱정하면서 먹었어요.
4: 하나도 괜찮아요? 그럴 전혀 없어요?
2: 지금 피부 부작용은 하나도 없어서 지낼만 하고,
4: 네.
2: 그냥 뭐, 약 먹고 나서 한 3, 4시간 정도 그냥 눈에 띄게 권태로움?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견딜 수 있어요. 다른 거다 견딜 수 있습니다.
4: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길긴 하지만,
2: 네.
4: 구별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네,
2: 알겠습니다.
4: 그렇게 해요. 다행이에요. 될것 같아요. 예, 이제.
1: 아, 다행입니다.
5: 치료를 하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권하고 싶지 않으세요?
2: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뭐 앞으로 뭐 대사성 질환도 많아지고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런 질병을 얻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될 테고 그랬을 때 나에게 있던 잠복결핵이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으리 없으리라는 법을 알수 없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이제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결핵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고위험군에서는 결핵 생기고 나면 더 힘들거든요. 치료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적극적으로 권하죠.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6: 전 치료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결핵 환자를 오랫동안 보니까 당연히 그 의료진은 결핵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건강하지만 당연히 감염이 됐고 또 감염에 대한 조치로서 잠복결핵 감염 예방 치료는 당연히 받았습니다. 저는 뭐 아무 부작용 없이 잘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잠복결핵 감염을 충분하게 예방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결핵을 줄이고 또 우리 결핵을 줄여야지만 결국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안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료진에 뭐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잘 숙지하시고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1: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시작한 부산의 상민님도 다행히 부작용 없이 잘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곳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결핵 전문 병원입니다. 전염성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입원 명령 대상 환자들이 많은데요. 올해 나이 31살. 현호님도 벌써 1년째 병원 생활 중입니다.
7: 네.
8: 잘하셨어요?
7: 네, 맞습니다.
8: 성함 한번 확인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 네, 황현호요.
8: 네, 약 드실게요. 손 보여주세요.
1: 아침약 먹을 시간. 병원에서는 현호님이 결핵약을 꼭 먹도록 일일이 확인하는데요.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중증 결핵을 앓는 환자이기 때문이죠.
8: 약다 드셨어요?
7: 네.
8: 네, 확인했습니다.
7: 네.
8: 네.
5: 항상 이렇게 간호사님이 먹은 거를 다 확인을 하세요?
7: 네. 제가 잘안 먹어, 안 먹다가 들어온 거여가지고, 혹시나 그냥 까서 주고 가면 또안 먹을까 봐. 네.
9: 이제 가장 최근에 찍었던 우리 CT 결과를 보면, 이전에 이 녹아있던 폐를 걷어내서, 요 부위가 이제 폐 병변을 걷어내서,

0: 걷어냈던, 결핵 병변을 걷어냈던 부위입니다.
1: 현호님의 경우 결핵으로 망가진 폐가 제거 가능한 병변으로 평가돼 폐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0: 지금 현재 수술 부위는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이번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이번에는 다 나서야 돼요. 가장
1: 그죠? 그럼요. 꼭 나아야죠.
2: 이쪽 옆구리 부분 쪽이라서 이렇게.
3: 지금 여기 부분 네. 여기 절제를 한 거예요?
2: 네.
1: 건강검진에서 결핵으로 진단받기 전 아무런 증상도 없었다는 현호님.
2: 회사 처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엑스레이 상에 뭔가 보인다 이상한 게 아마 있다 해가지고 그때 결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한 600명 정도 되는 환자 결핵 환자들을 쭉 증상 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30%밖에는 없었어요. 나머지 70%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이 우연히 결핵이 발견돼서
2: 처음에는 이제 약을 주셔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회사가 그때 많이 바쁘고 힘들 때여가지고 회사 사정상 병원으로 가서 이제 약을 처방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균도 안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해서 먹어야 되나 그때 4개월 정도 먹었을 때 끊기지만 않았어도
1: 정말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치료는 1년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5: 좀 아쉬운 면들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불편하다고 또는 치료가 잘 됐다고 안 옵니다, 병원에. 그러다가 이제 수년이 지나서 한참 더 악화가 돼서 옵니다. 나중에는 치료하고 싶은 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신약이 나와서 이제 신약으로 다행히 치료할 약이 있어서 치료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폐가 많이 망가져서 결핵은 치료가 됐는데 손상된 폐 때문에 남은 인생을 계속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가끔 보게 돼서 많이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1: 이곳은 충남 서산. 만숙님은 누군가로부터 다제내성 결핵에 처음부터 감염됐습니다.
6: 오늘도 여전히 밥이 맛있나?
7: 응?
6: 오늘도 밥이 여전히 맛있어?
7: 맛있지.
1: 한때 약물 부작용으로 식사를 못해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지만 힘든 시간을 버티는 지금 밥맛이 꿀맛입니다.
6: 오늘도 딱 한 걸 딱 밥이었네.
7: 더 먹고 싶어.
6: 그만 먹어.
7: 잘 먹었습니다.
1: 답이 오셨네요.
7: 네, 이게 저녁약인데요.
1: 결핵 치료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
7: 우리 약 먹는 데는 누구한테 안 빠지고 잘 먹으니까 괜찮아. 어느 날 거야, 나는.
6: 이거 내성 결핵은 2년을 잡으시더라고. 약 먹는 거. 약을 2년을 먹어야 되는데.
7: 아, 약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먹는 거야, 이제.
1: 씩씩하시네요.
6: 약에 부작용해서 피부가 까매져요. 피부가 탄 거 같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 친구들을 저게
7: 여름을 잘 보냈냐고 그래 나.
6: 썬텐했다고.
7: 나는 2년이야, 2년. 2년을 견디면은 좋아지겠다. 그랬으니까 그래 2년만 계기자. 밥만 잘 먹고 약만 잘 먹으면 돼요.
8: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있나요?
4: 없습니다. 네, 뭐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가 팔겠습니다. 아니 팔지 않고 네,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5: 환자분들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면역 그 보강제들을 복용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결핵 방어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골고루 다 잘 영양분을 섭취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매일 하죠. 하지만 모든 운동이 적절한 신체 활동이 또 결핵을 예방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7: 힘들어도
6: 열심히 운동해.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
7: 겁나게 좋아졌지.
6: 겁나게 좋아졌지. 그렇게 숨이 차?
1: 면역력을 높이려면 힘들어도 운동은 필수죠.
6: 힘들어? 이거 지금 왜 모아?
7: 어따 봐, 만들어줄게.
4: 아니, 나 이런 꽃다발 싫어. 진짜 꽃다발이 좋지.
1: 또 꿀 떨어지나요?
4: 응, 고마워. 응, 고마워.
9: 자,
4: 피자. 응, 피자로, 피자로.
1: 아유, 감동하셨으면서 괜히 그러신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질환 결핵.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병. 결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 결핵은 불사조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없애지 못했고요. 조금 등한시하면 다시 또 확 살아나서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게 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4: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결핵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20, 30년 안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는 이제 찍지 않아도 될 만큼 결핵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0: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That's a beautiful shot.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누군가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그 손편지를 받아본 기억 다들 있으시죠? 요즘은 뭐 거의 손편지를 보내거나 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든지 자기 고민이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얼굴도 모르는 분한테서 이 손으로 꼭꼭 눌러 쓴 이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온기 우편함인데요. 만들어진 지 지금 7년 넘었는데 벌써 2만 5천 통이 넘는 답장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온기 우편함을 만드신 조현식 대표 오늘 함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금 요 스튜디오 여기 있는 게 온기 우편함, 이거는 이제 모형이죠?
1: 네, 모형입니다.
0: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1: 네, 맞습니다.
0: 원래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1: 실제는 이 책상만큼의 높이 정도로.
0: 이 테이블 정도?
1: 네네.
0: 이 길 바닥에 이게 놓여져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이 우편함에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엽서처럼 생겼는데.
1: 네네.
0: 여기 답장 받으실 주소라고 인쇄가 되어 있어요.
1: 네, 교수님.
0: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내 고민을 써서 내 우리 집 주소, 내가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써가지고 이 우편함에 넣는다 이거죠?
1: 네, 맞습니다.
0: 누구든지?
1: 네, 누구든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이런 종이에 누군가가 답장을 써서 이 봉투에 넣어서 답장 받으실 주소로 보내준다?
1: 네.
0: 이런 거로군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전국에 이런 온기 우편함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1: 지금 6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0: 주로 어디 어떤 곳들에 있어요?
1: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뭐 삼청동 돌담길이라든지 덕수궁 돌담길, 해와 마로니에 공원,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공항철도,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0: 네, 네.
1: 또 최근에는 저희가

0: 불편함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외로울 수 있고 가장 혼자일 것 같은 공간에 우편함을 좀 설치하자 생각을 해서 대학병원에 있는 암센터라든지
1: 아프신 분들
0: 네, 어린이 병동이라든지 아니면 추모공원에 우편함을 확장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 옆에 이제 뭔가 안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내 문구가?
0: 네, 그 우편함 옆에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요.
1: 예.
0: 그 안내판에는 소중한 고민을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손편지로 답장해 전해드립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그길 가다가 그냥 그런 걸 보고 이거 신기하네.
0: 네.
1: 아, 그럼 내가 여기다 한번 보내볼까? 그러면 이제 답장이 온다 이거죠?
0: 맞습니다.
1: 어떤 분들이 여기에 우편함에 자기 고민 편지를 보냅니까?
0: 사실 너무 다양한 분들이 많이
1: 그렇겠죠.
0: 보내시는데,
1: 예.
0: 5살 어린 아이부터 70대 시니어분들까지 편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5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키가 크고 싶다든지 아니면 수학을 못해서 고민이라든지 좀 수학을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소망 관련된 편지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10대 이제 온기 저희 10대 고민을 적어주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우관계 문제를 많이 보내주시고, 사실 가장 많이 편지를 보내주시는 연령은 20, 30대
1: 20, 30대요.
0: 청년들이 가장 편지를 많이 보냅니다.
1: 청년들이 제일 어렵죠.
0: 네, 청년들이 이제 진로, 취업 관련 고민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1: 예.
0: 그 높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또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만든 지 7년 넘었는데 2만 5천 통의 답장이 전달됐다고 하는 얘기는 2만 5천 통의 고민 편지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동안에.
0: 네네.
1: 그럼 이제 전국에 63곳이나 되는 우편함의 고민 편지들이 모이면
0: 네.
1: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0: 아,
1: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0: 우편함의 고민 편지가 모이면 저희 우편함을 담당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전국에 계십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고민 편지 찾아서 저희 온기 사무실로 다 일일이 보내주시고,
1: 매일매일 아니면
0: 일주일에 한 번씩
1: 일주일에 한
0: 보내줍니다.
1: 번.
0: 네, 그러면 저희가 그 편지를 다 모아서 온기 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온기 공간에 모여서 손편지로 다 일일이 답장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답장을 이제 우체국에 가서 붙이는 것까지의 과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답장을 써주는 분들이 온기 우체부예요?
0: 네.
1: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답장 쓰는 분들이?
0: 아, 온기 우체부는 현재 600명 활동하고 계시고,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분들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1: 그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와서 이제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주고 계시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 네. 그럼 요즘은 한 일주일에 모이면은 고민 편지가 몇 통쯤 모입니까?
0: 요즘은 거의 300통가량, 네, 매주
1: 일주일에
0: 편지를
1: 300통.
0: 쓰고 있습니다.
1: 그러면 60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한번 이제 자원봉사하러 온기 공간에 모인다 이거 아닙니까?
0: 네네.
1: 거기서 이제 편지를 읽으면서 이거는 누가 쓰는 게 답장 쓰는 게 좋겠어요? 서로 나눠 맞겠군요.
0: 네, 그 직접 고민 편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는 편지를 쓸때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편지를 쓰는 게 원칙 중에 하나인데,
1: 그렇겠죠?
0: 네, 그 공감을 한다는 건이 고민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지 또 공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고민 편지를 다 읽어보시고 그중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편지를 직접 선택해서 답장을 하십니다.
1: 그럼 한번 오시면은 몇통 답장을 쓰시겠네요?
0: 아직 딱한통 거의
1: 아,
0: 저희가 두
1: 그래요?
0: 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데 한통딱 쓰십니다.
1: 딱한통 쓰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0: 네네.
1: 이왕 오신 길에 뭐한 네다섯 통씩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저희가 또 이제 답장을 할때 고민을 보내주시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1: 아,
0: 있거든요. 네,
1: 물론이죠.
0: 또 정성도 많이 담아주시고 해서 그 답장 하나를 통편지로 답장을 하는데 보통 두 시간 정도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1: 그렇게 쉽게 써야지는 게 아니군요.
0: 네,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초안도 작성할 때도 있고 또 거의 평균 3장에서 6장까지 답장을 하다 보니까
1: 아, 그렇게 분량이 많아요?
0: 네네. 최대한 많은 정성과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답장을 쓰는 무슨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0: 네, 저희가 규칙을 갖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규칙을
1: 예.
0: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0: 네. 아무래도 세상에 정답이란 게 있을 순 없고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답장을 쓸 때 예를 들면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와 같은 말줄 최대한 지양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초창기 때 활동을 했을 때 무기력하다,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고민이 왔는데 그 고민에 답장을 했을 때 저희 응교체분 중에 한 분이 일기를 쓰세요, 운동을 해보세요라든지 뭔가 하세요라는 그런 명령처럼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 편지를 쓰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써주신 고민 사연자님이 답장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았다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세상에 정답이 있지 않은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뭔가 하라고 자꾸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또 그게 상처였다.
1: 그럴 수 있죠.
0: 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1: 예.
0: 원칙이 됐고요.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정답보다는 이제 공감을 전해드리는 편지다라는 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말을 가장 상세하고 또 자세하게 적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편지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자원봉사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한테 우선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되겠네요.
0: 네, 교육을 다 받으십니다.
1: 네. 우리 대표님도 직접 답장을 쓰시죠?
0: 네, 매주 쓰고 있습니다.
1: 그 주로 어떤 편지를 고르세요, 그러면?
0: 아, 저는 진로 관련된 고민을 많이 고르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선택한 이 온기라는 길도 수많은 진로라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고 또 사실 이 진로를 선택하면서 정말 많이 망설였고 정말 많이 그만하고 싶었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1: 본인의 경험이
0: 네, 네.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편지에 가장 마음이 많이 가고 또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렇게 이 고민 편지 보내면 답장을 받았어요.
0: 네.
1: 답장 받은 분이 또 편지 보내는 적도 있나요?
0: 네, 있으십니다.
1: 오.
0: 예, 보통 답장을 받으시면 이제 답장을 받고 어땠다 하는 후기를 SNS에 남겨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와서 남겨주신다든지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물로 편지를 받고 나서 어땠다, 눈물이 많이 났다든지 세상에 누군가 날 응원해주고 있구나 라는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또 보내주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번 고민을 보내서 답장을 받아보니 계속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보내시는 분도 계신데
1: 네.
0: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민을 보내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3년 동안 답장을 주고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보냈던 고민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대학에 갈지도 모르겠고 학과도 모르겠고 이제 진로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1: 중학교 2학년이?
0: 네네. 친구들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인 그런 뒤처지는 것 같다.
1: 예.
0: 고민을 보냈을 때 제가 답장에 같이 어느 대학 뭘 좋아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갈지에 대한 답장을 쓰고 그 이후에 이제 교우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족관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학업에 관련된 얘기들 계속 3년 동안 편지로 답장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 네네. 나중에는 고민이 다 해결됐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0: 해결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네. 예, 예. 그래도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제가 가장 이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힘들 때마다 이 편지 꺼내본다고 했을 때 왜 저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아마 이 편지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1: 예,
0: 그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이제 힘들 때마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 정말 활동을 하기 잘했구나 편지 쓰기 잘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고민 편지가 아니라 장난으로 이렇게 뭐 써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어떤 장난들을 칩니까?
0: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낙서를 이렇게 편지지에 낙서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랬을 때도 저희는 이제 100% 답장을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그 그림에 또 다른 그림으로 답장을 저희 이렇게 직접 예. 그려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네, 그런 장난식으로도 많이 편지가 옵니다.
1: 장난 편지를 받으면 답장을 장난스럽게 보낸다.
0: 네, 장난스럽지만 같은 형식으로 저희
1: 정중하게,
0: 네, 정중하게 네,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그런 장난 편지는 그렇게 드물긴 하겠네요. 그렇죠?
0: 네,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네. 정말 막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막 이런 고민, 아주 심각한 고민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0: 네, 그런 실제로도 이제

0: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극단적인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1: 예.
0: 편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1: 예.
0: 있는데 이 편지는 그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이 쓰시기엔 조금 무게감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신 저희 자원봉사자분이 답장을 하시고 또그 답장을 한 다음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전문적인
1: 네.
0: 그런 어떤 연결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와도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런 경우는 전체 오는 편지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0: 한1% 정도 됩니다.
1: 1%. 그래서 실제로 정신건강센터랑 연계해서 치료받고 좋아지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겠어요?
0: 네,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제일 중요한 게이 자원봉사자들이군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어떤 분들이에요? 아까 뭐 20대부터 70대까지라고
0: 네.
1: 했는데.
0: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은 직업도 참 다양하시고 연령도 다양하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분들도 활동하시고 직업적으로도 학생뿐만 아니라 소방관, 간호사, 교사, 심리상담사, 뭐 주부분들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세요.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아파 본 적이 있고 그 아픔을 겪고 나서 그 아픔을 극복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고민을 써주시는 고민 사연자분께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겪으셨더라도 정말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저도 겪었기 때문에, 저희도
1: 공감할 수
0: 겪었기 때문에,
1: 있는
0: 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덜 아플 수 있을까? 조금은, 왜, 뭔가 아픈 상황이 됐을 때 가장 힘든 건 혼자 있는 것 같다. 라는 감정이라고, 네,
1: 외로움이죠. 그렇죠.
0: 외로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누군가는 같이 응원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함께 이걸 헤쳐나가 보자라는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옹기유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 고민 편지를 써서 답장을 받았던 분들 중에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0: 네네, 계십니다. 실제로 수능 전날에 고민을 쓴 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답장을 받았는데, 이제 이 답장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재수를 하게 되는데, 이 답장 덕분에 재수 잘 끝내고, 힘들 때마다 편지도 보고 끝내고, 이제 옹기유책으로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셔갖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 저희가 봤을 때한 2%에서 5% 정도는 답장을 받으시고, 다시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사실 추구하는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인데, 위로를 받은, 옹기를 받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옹기를 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가 되는 하나의 선순환의 구조도 만들고 싶어서 그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자,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게 벌써 7년 넘었다면은 2017년
1: 네,
0: 시작이?
1: 맞습니다. 네, 교수님.
0: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시게 됐어요?
1: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이게 직업으로 될 수 있을까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왜 시작을 했을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냥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 정말 막연하게.

0: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저도 누군가의 따뜻함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왔고, 또 계속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살고 싶지 않았을까?
1: 예.
0: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대학생이 됐을 때,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다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과 후 돌봄 활동을 가본다든지,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을 오랜 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저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어떤 그 공간에 갔을 때,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웃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저의 이 마음이 그때 이제 조금 더 와닿았다고, 마음에 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현실로 닿았고.
1: 누군가를 돕는 활동을 할때 내가 웃고 있다.
0: 네네.
1: 내가 스스로 행복해하고 있다.
0: 네네. 그래서, 아,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미아자파점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1: 유명한 책이죠.
0: 네네. 그 책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 그 책의 내용이 이제 과거에 온 고민에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도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때 그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무작정 목공소에 가갖고 우편함을 하나 만들게 된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삼각형 지붕에 이런 모양의 이제 우편함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손으로 그려서 가서 이제 목공소에서 만들어서 이제 우편함을 다 만든 거를 이제 지하철에 싣고 삼청동 돌담길에다가 처음 우편함 설치.
1: 삼청동 돌담길이 1호예요?
0: 네네네, 맞습니다.
1: 왜 하필 거기였습니까?
0: 처음에 우편함을 설치하, 어디다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편안하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공간이 삼청동 돌담길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공간, 그래서 처음 설치를 했었습니다.
1: 이름은 온기우편함이라고 직접 만든 거예요?
0: 네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1: 어떻게 온기란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0: 아, 그것도 이제 제가 따뜻함을 전하는 우편함. 그래서 처음에는 따뜻한 우편함? 이렇게 지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긴 거죠.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유희열을 검색하다 보니까, 온기라는 단어를 우연히 찾게 돼서, 이제 온기 우편함이라고 지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요즘은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걸더 해야 돼. 이런 걸 채워야 돼라는 평가와 차가운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온기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아닐까. 또, 한번더 용기를 내고, 한번더 힘을 내고, 한번더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건 사실은 평가나 차가운 말보다는
1: 온기다.
0: 온기다라고 생각을 또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온기표현함을 보고, 고민을 적고 답장을 받으시는 그 일련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 동화 같은 이 일들이 현실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1: 그렇게 이 거리에 이런 걸 세우려면 지자체 행정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0: 맞습니다. 그렇죠.
1: 그죠?
0: 네네.
1: 그
0: 서울시.
1: 삼청동 주민센터에 갔어요? 어디에
0: 아,
1: 갔어요?
0: 서울시에
1: 서울시에.
0: 내에서 이제 이거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서울시
0: 아,
1: 공무원이?
0: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게 뭐 기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걸 하려고
1: 그러니까.
0: 하는지 계속 물어보셔서 시민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의 열정 이런 패기로 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알겠다.
1: 한번 해봐라.
0: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기업 기관 이제 분들이 그 자신의 이제 오프라인 공간 안에 설치도 할수 있게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1: 아까
0: 많이
1: 무슨 뭐 대학병원, 암센터 이런 데는
0: 네네 그래서
1: 그런 곳에서 다 우리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0: 네
1: 된,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아무튼 네, 2017년 첫 번째 삼청동에 우편함을 세우고
0: 네
1: 일주일 후에 갔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몇 통이 있던가요?
0: 그때 50에서 60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1: 우와,
0: 첫 주에 네
1: 꽤 많이 왔네요.
0: 네네 그래서 그때 네좀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거 그때 처음
1: 느꼈고.
0: 네.
1: 그래서 처음 이제 설치해서 일주일 후에 5, 60통이 왔어요.
0: 네네.
1: 그때는 답장 혼자 썼어요? 어떻게 했어요?
0: 아, 그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기 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분들 10명이
1: 10명?
0: 제가 그러니까 모집을 했었습니다.
1: 어떻게 모았어요, 그분들은?
0: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옹규표남이라는 활동을 할 건데 혹시 손편지로 답장을 하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그때 모집을 했고 사실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고 저희가 단체도 아닌 상태여서 그 카페에 다 같이 가갖고
1: 모여가지고
0: 네, 음료 한 잔 시켜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쓰는 그렇게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1: 네. 1호가 삼청동, 2호가 어디였어요 혹시?
0: 2호가 덕수궁 돌담길.
1: 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차차 늘어나서 지금 60세 곳이 된 거로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10명이 600명이 된 거고.
0: 네, 네.
1: 그래서 누적 답장 쓴 걸 보니까
0: 네.
1: 2만 5천 통이 되더라.
0: 네.
1: 대학생으로 이거 시작했잖아요.
0: 네.
1: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이 일만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누가 돈을 줍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요.
0: 네. 사실 처음에 한 시작하고 나서 한 4년 동안은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저도 2년 정도 이제 했을 때 그때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 이게 과연 제가 진로, 그러니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경제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또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 각자 자신만의 커리어를 자꾸 가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저는 마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제 의미 없는 일을 한다. 누군가는 무모한 일을 한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1: 아니, 게다가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0: 네네.
1: 맞습니다. 우편함 만드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0: 네.
1: 어쨌든 이 답장 써서 보내려면 또 우표값도 들어갈 것이고
0: 네네.
1: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죠?
0: 네. 그래서 그때 또 이거를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서 다른 직업을 하나 IT 기획자로 이제 일을 하면서
1: 아 취직을 했어요?
0: 네네. 취직을 해서 이제 주중에 일을 하러 가고 밤에는 이제 편지 쓰러 가고 주말에 또 편지 쓰러 가고 이렇게 버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그러다가요?
0: 그러다가 그렇게 한 2년 정도 버티다가 이제는 옹기라는 일을 정말 본격적으로 더 해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법인도 내고 이게 직업으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 전할 수 있게 해야겠다
1: 예.
0: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직업으로 도전을 더 많이 시작하면서 뭐 후원도 그때 처음 받기 시작하고
1: 4년 동안은 후원도 안 받았어요?
0: 조금씩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후원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뭐 공익법인도 신청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드릴 수 있게 되고
1: 예,
0: 하면서 이제
1: 예.
0: 기부금도 받고 또
1: 예.
0: 법인 후원금도 받고 하면서
1: 예.
0: 조금씩 단체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러면 지금은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이나 이 기업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까?
0: 네네, 지금은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1: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어요?
0: 네네, 그랬습니다. 네.
1: 참 답장 쓰기 어려운 그런 편지도 많죠?
0: 네.
1: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답장 쓰기가 어렵습니까?
0: 모든 저희 자원봉사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한 편지 답장하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특히 추모공원에서 오는 편지 중에서는
1: 추모공원?
0: 네, 가장 힘든 편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러 간 곳이 사실 추모공원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그때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에 대한 마음을 적어주시는 편지라든지.
1: 근데 우리 대표님은 아직 부모님 다 생존해 계시니까
0: 네네.
1: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0: 네.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을 제가 감히 답장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저는 차마 하지 못하는 답장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사실 편지 답장을 하긴 좀 어렵지만 기억에 남는 편지들은 사실 좀 많이 또 있습니다.
1: 어떤 것들?
0: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편지는 30대 여성분이셨는데
1: 예.
0: 생일날에 혼자 밖에 나와서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우편함을 발견을 하시고 그 우편함에 이제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좀 적어주신 적.
1: 생일날인데 나 혼자다?
0: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실 그 편지에도 사람만의 고유의 필체가 있다 보니까
1: 예.
0: 그 필체에서도 외로움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 답장을 꼭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답장을 했는데 때 어떻게 하면 과연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0: 이제 후기 제답장을 주셨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그때는 외롭고 쓸쓸했는데 답장을 받고 나서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편지 또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1: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까?
0: 그 후에는 보내질 않으셨는데.
1: 네. 이 저기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답장 받으실 주소라고 인쇄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 네.
1: 이게 있어야 이제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0: 네.
1: 답장 받을 주소를 안 적고 그냥 고민만 보내는 편지들도 있죠?
0: 네. 특히 이렇게 답장 받을 주소를 안 적으신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 추모 동산이라고 해서,
1: 어린이 추모 동산.
0: 네. 그 저희 파주에 있는 추모 동산에 또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먼저
1: 보낸
0: 떠나보낸
1: 거죠. 그렇죠.
0: 부모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추모동산에 가서 편지를 쓰세요. 그 편지가 이제 그 아이에게 쓰는 편지를 쓰시는 거죠.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지금은 몇 살이 됐겠구나.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들, 뭐 그런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으시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은 제일 답장에 이제 못하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답장을 많이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또 답장을 받고자 하셔서 주소를 적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자녀가 돼서 편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하늘에서. 매년 오는 것도 알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예, 바라는 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대표님이 참 정이 많고 인물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게
0: 네, 아유.
1: 지금 이제 질문에 답변하시고 어린이 추모 동산 얘기하시면서 눈에 그냥 충혈되고
0: 아, 아이, 네.
1: 눈물이 촉촉히 맺히시네요.
0: 아이, 저도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네, 생각이 많이 또 나왔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기의 고민을 담은 편지라기보다는 먼저 떠나보낸 자기 어린 이 자식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근데 나한테 답장 좀 해줘봐요 라고 하면 그 먼저 간 자녀의 입장이 돼서 답장을 써드린다.
0: 네네.
1: 제일 어려운 일이겠네, 그게 또.
0: 네, 제일 어렵고, 답장을 쓸때 거의 일주일 쓸 만큼, 표현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1: 그죠?
0: 답장을 합니다.
1: 뭐, 이렇게 반드시 손글씨로 써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는.
0: 네, 맞습니다.
1: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0: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사람 냄새,
1: 사람 냄새.
0: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매개를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났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편지라는 어떤 소통 수단을 생각을 했고, 또그 안에 사람 냄새가 어떻게 보면 필체가 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 누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가장 절대적인, 어쩌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편지가 될수 있고 위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늘 손글씨로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는 홈페이지도 있고
0: 네.
1: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손편지, 고민 편지를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 쓰고 이게 기본 방식이지만
0: 네네.
1: 온라인상으로도 뭐가 가능하다면서요?
0: 네네. 온라인으로도 고민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 타이핑을 하시는 건 아니고
1: 그럼요.
0: 집에서 이제 종이에다 쓰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리실 수 있게만
1: 아,
0: 네, 해놨습니다.
1: 손편지로 고민을 써서 사진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리면
0: 네.
1: 답장은 어떻게 해요?
0: 답장도 다 손글씨로 다시 드립니다.
1: 그래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보내요? 아니면 사진으로 보내요? 아니면은 직접 저 편지로 보냅니까?
0: 실제 편지로 네,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그 온기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방식과
0: 네.
1: 온라인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는 방식은 다 가능한데
0: 네네.
1: 답장 받는 건 똑같군요.
0: 맞습니다. 네.
1: 그렇게 온라인으로 오는 건 얼마나 됩니까?

0: 입니까? 일주일에?
1: 한 10통 정도씩은 오고 있습니다.
0: 아, 여전히 압도적으로 이
1: 네네.
0: 온기 우편함이 많군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보통 익명으로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 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뭔가 좀 달라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1: 아,
0: 달라집니까?
1: 네, 이제 이 편지를 쓰실 때 공개 동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 온기 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로 편지를 각색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 밤 9시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실제 온기 우편함에 왔던 고민과 답장 중에서 공개 동의된 편지만 엮어서 뉴스레터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온기 우편함에 사실 고민을 보내지 않으셔도 일상에서 비슷한 고민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때그 고민을 보고 답장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0: 공개 동의가 된 뉴스레터는 한꺼번에 여러 편지를 다볼수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그죠?
1: 네네.
0: 그러면 이제 나 다른 사람의 고민도 읽어보고 그 고민에 대한 그 공감과 격려의 답장도 읽어보고
1: 네.
0: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자기 고민이 해결되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되겠군요.
1: 네네.
0: 우리 대표님이 본인의 고민을 담은 편지를 만약 보낸다면 지금 뭐라고 써서 보낼 것 같아요?
1: 만약에 지금 제 온기 우편함에 고민을 쓴다면, 제가 온기의 대표로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기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과연 저는 온기라고 하는 이렇게 참 따뜻한 일을 할 만큼,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 과정에 있을까? 좀 부족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을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쓰지 않을까? 네.
0: 그러면 어떤 답장을 받고 싶으세요?
1: 역시 답장은 잘하고
0: 잘하고
1: 있다. 네.
0: 있다.
1: 받고 싶지만, 가장 받고, 그 내용은, 그 과정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했고 어쩌면 처음 시작했을 때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걸 생각하고 매일 앞으로 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답장을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0: 이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도 이런 남을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편지를 쓰다 보면 자기도 편해질 것 같아요.
1: 오, 네.
0: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그분들은 자기 활동 그 소감으로.
1: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이 답장을 쓰면서 저도 위로를
0: 그러니까.
1: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이유가 이제 답장을 쓰다 보면 사실 모르는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지만 내가 받고 싶은 편지 답장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민을 했다면 나는 이러이런 내용과 이런 위로가 담긴 얼마나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응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고 싶은지를 실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편지는 누군가한테 보내는 거지만 사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로를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0: 자원봉사자들끼리 서로서로 참고도 하죠?
1: 오, 네네. 편지 답장 다 쓰시고 나서 이제 어떤 고민에 어떤 답장을 썼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도
0: 그죠?
1: 가지시고요. 그래서 아, 이런 고민에 이렇게 답장을 쓸수 있구나라는 것도 서로 공유하십니다.
0: 그렇죠.
1: 네네.
0: 그리고 처음에 고민 편지는 굉장히 여러 통을 읽겠어요, 서로가.
1: 네네,
0: 그러면서
1: 맞아요.
0: 하나씩 골라야 되니까.
1: 네네.
0: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서로 이건 나 못해, 이런 경우도 생기나요? 어떤 해?
1: 네네, 있으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제 시니어 분이 보내주신 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20, 30대의 자원봉사분들이 쓰기 어려우시다
0: 그렇죠.
1: 보니까 시니어 분들이 쓰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런 편지를 시니어 분들이 보통 선택해서 쓰시고
0: 그렇죠.
1: 네, 이렇게 하십니다.
0: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고민 편지 보내고 보통 한 일주일 있으면 답장을 받아야 되는데 좀더 걸리겠군요.
1: 네. 보통 이제 한 4주 안에는 꼭 받으시는데 조금 더 걸리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0: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이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것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 모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1: 사실 저희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실 답장을 쓰

0: 하는 활동이
1: 그게
0: 메인.
1: 핵심이고.
0: 네네. 그 안에서 뭐 다른 뭔가를 하진 않고 그냥 서로의 이제 일주일 안부를 서로 묻고 또 답장도 쓰고 답장 쓴 내용도 서로 이제 어떻게 썼는지 공유하고 그런 활동이 사실 답니다. 그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모임 자체가 일주일에 유일한 그 따뜻한 위로다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1: 자기 일상에서도
0: 네네네. 그 되게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누군가에게 온게 전화기 온 사람들 같이 모여갖고 예, 답장도 쓰고 또그 어떻게 보면 자기 돌아보는 시간처럼 쓰시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 시간을 꼭 가지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을 해주세요.
1: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참여하시지만
0: 네.
1: 사무실은 뭐 계속 돌아갈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보통 몇명 정도씩 모이는 거예요? 한 번.
0: 보통 한번 모이실 때 10분에서 15분 정도씩 모이세요.
1: 10명에서 15명이
0: 네.
1: 뭐 오전에도 모이고, 뭐
0: 맞습니다.
1: 오후 2시에 또 2시 타임
0: 네네네.
1: 있고, 4시 타임 있고, 막
0: 네.
1: 이렇게 되겠군요.
0: 네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사무실은 계속 풀 가동되는 거고,
0: 네네.
1: 그러니까 그 모든 고민에 대한 답장을 다할수 있는 거고,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앞으로 계획,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0: 우편함을 확장하거나 더 많은 편지를 보내겠다 이런 목표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변함없이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옹기편함이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도 한 분이 고민을 보내시더라도 진심으로 답장을 전해서 그 편지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마음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편함이 더 많이 많아지고 더 많은 분들이 답장을 받게 되더라도 그 답장 하나하나에 처음에 옹기편함 시작했던 그 편지처럼 진심이 담겨 있는 거 그걸 변함없이 잃지 않고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걸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제 답장 보내고 한 것들을 이렇게 책자로도
0: 네.
1: 온기 모음집이라고 하는 책자로도 펴내셨는데,
0: 네네.
1: 이 책은 지금 몇 번째 나온 책입니까?
0: 세 번째 나온 책입니다. 네.
1: 이 책은 비명품이죠?
0: 네네.
1: 어떤 분들한테 이건 보내드립니까?
0: 이거는 이제 저희 단체 후원을 해주시면, 그, 지금까지 왔던 고민과 답장 중에서 이제 공개 동의된 편지 엮어서 이제 위로가 되실 수 있게 후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1: 제가 미리 이 책을 좀 펼쳐서 답장 편지들을 좀몇편 읽어봤는데,
0: 네.
1: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의례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나요.
0: 네.
1: 전혀 안 나고, 그냥 그 답장 쓰시는 분의 그분의 그날 하루도 정성 들여 다 소개도 하고,
0: 네, 맞습니다.
1: 이러면서 아주 정말 몇 장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답장 하나하나가 다.
0: 네네.
1: 이분들도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렸겠어요. 어떻습니까?
0: 사실 실력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마음을 담으시면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쓰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안부를 참 많이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게 그 이유가 이 편지가 어쩌면 살면서 받게 되는 유일한 안부일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또 요즘엔 혼자 살게 되는 경우도 참 많고 따뜻한 안부, 따뜻한 연락 한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1: 그렇죠.
0: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쓰는 편지는 뭐 고민에 대한 답장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오는 따뜻한 안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안부도 막한 장씩 쓰고 이러거든요.
1: 그렇죠.
0: 안부도 한 장씩 쓰고 그리고 답장 고민에 대한 답장 내용도 쓰고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런 얘기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다 보면 이렇게
1: 길어지고.
0: 네 길어지고 길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참,
0: 네.
1: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참 좋은 역할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 아주 마음 따뜻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 63곳이 있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온기우편함 혹시 없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선 제가 우주 그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집집마다 있던 블록 장난감 기억하시죠? 작은 조각들을 계속 끼워 맞춰서 멋진 로봇도 만들고 뭐 성도 만들고 뭐 심지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 다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성인들 가운데서도 이 블록 조립을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이 블록 장난감 하면 기억나는 세계적인 기업, 뭐 엘사 그럼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이 엘사가 공인하는 작가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딱 23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엘사의 공인 작가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브릭 아티스트라고 부른다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적인 브릭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해요. 김성환 브릭 아티스트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앞에 블록이라는 용어도 쓰고 브릭 아티스트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1: 네네.
0: 블록과 브릭이 뭐가 달라요?
1: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엘사 부품을 블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는 브릭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0: 그래서
1: 협소적인 의미로는 이 엘사 부품의 높이 9.6cm 부품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들은 부품을 통칭해서 브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블록이 아니라?
1: 네, 브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분들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작품 활동을 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1: 저처럼 브릭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을 브릭 아티스트, 창작가? 더 줄여서는 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0: 보면요. 네네네. 공인장학과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23명밖에 없습니까?
1: 창작 능력이 우수하고 기업과의 콜라보 협업 경험이 많아서 작가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인정되었을 때 인증하는 그런 자격입니다.
0: 우리 어렸을 때 뭐 저도 제 아들 여러 거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럼 이제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서 왜 이렇게 큰 박스에 들은 거 제품을 사다가 네.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일일이 조립해서 완성시켜 놓고 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다시 분해했다가 또 조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러면 우리 그 작가님 같으신 경우는 그렇게 완성된 제품을 사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런 이 브릿들, 조각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1: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제품을 그대로 조립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원하는 어떤 형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그 형상을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창작 노하우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블록을 활용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큰 기업이나 이런 데랑 콜라보를 통해서 또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네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의 목록이나 뭐 이 저 화면이나 뭐 이런 영상들을 그 회사가 딱 다 검토해서 네. 이쯤 되면 아 우리가 인정하는 작가야 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게 23명밖에 없어요.
1: 예, 네, 그게 23명밖에 안 되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왜 네. 그래요?
1: 그게 그 나라의 그 시장 규모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 팬들이 두터워서 이제 시장이 큰 경우에는 지사들이 아무래도 제품 판매의 특징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열게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그 행사에 그 작품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근데 본사에서 이런 전 세계의 작품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각 그 국가의 공인작가를 통해서 예. 작품을 이렇게 수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국가가 다 그렇게 시장에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아니죠.
1: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무공인작가의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아직 23명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0: 몇 개 나라나 됩니까? 공인작가가 있는 나라.
1: 지금 알기로는 현재 기준으로 19개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19개 나라에 23명. 23명.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최초.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명 더 있나요?
1: 네, 한 명 더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0: 그분은 몇 년도에 되신 거예요?
1: 그분은 작년에 되셨습니다.
0: 근데 이거 신청해서 바로 돼요? 아니면은 뭐 심사를 하는데 오래 걸려요?
1: 보통은 그 지원을 하게 되면요. 그 해에 말에 결정이 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4년이 좀 걸렸습니다.
0: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1: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운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지원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본사 담당자가 좀 변경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부분만 또 변경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 당시 또 프로그램까지도, 내용까지도 좀 이렇게 개편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0: 심사 자체가 네, 못했군요.
1: 네, 좀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0: 알겠습니다.
1: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했던 게, 좀 4년이나 걸렸던 것 같습니다.
0: 전 세계를 주름잡은 그 회사에 딱 23명 뿐인 공인작가가 되면, 네. 뭐가 달라집니까? 월급 줍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1: 몇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0: 어떤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오래 활동했던 팬이었거든요. 그리고 팬으로서, 그리고 창작을 하는 창작인으로서,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런 자격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0: 우선 명예로운 일이고.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커지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자사의 그 명칭이나 그 로고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업체들이 그런 걸 사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공인작가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로고가 적혀 있는 그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로고가 있습니다.
0: 예, 예.
1: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걸 사용함으로써 이제 작가로서의 그 인지도와 활동을 알리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0: 작품 뭐든지 하나라도 만들면 네. 만든 사람은 누군데 네. 이 사람은
1: 외국인 작가다.
0: 작가다라고 네. 딱 쓸 수 있다는
1: 네,
0: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이지.
0: 예.
1: 부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잘 판매를 하진 않아요.
0: 그 브릭 조각들을?
1: 네, 브릭 조각들을 적극적으로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0: 또 일반적으로 나 브릭 조각 좀 몇 개 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1: 근데 이제

0: 의사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창작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몇개 이제 지원하는 뭐, 그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대량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류만큼 이렇게 공급은 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인 작가는 현재 이제 생산 중인 블럭에 한해서는 제가 원하는 수량대로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 아주 싼 값에?
0: 뭐 아주 싼, 최근에 또 올라가가지고요. 예전만큼 뭐 저렴한 건 아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따로 구매하는 금액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서, 작품 만들 때 부품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일이 좀 많이 작습니다.
1: 커뮤니티 활동도 오래 하셨다고
0: 네,
1: 그랬는데,
0: 맞습니다.
1: 그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0: 사실 제가 공인 작가 활동을 하기 전부터 원래 하던 게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었거든요. 제가 카이스트라는 대학원에 있으면서 브리긴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2000년에 개설을 해서
1: 2000년에
0: 네, 2000년에 개설했습니다. 그때 인터넷 붐이 막 일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전산학과 이제 컴퓨터공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전공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브리긴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 일종의 동호회 모임인
0: 네,
1: 거죠?
0: 그렇습니다.
1: 거기서는 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집니까? 동호회 모임에서?
0: 초창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제품 구하는 게 먼저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뭐 싸게 어느 정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든지 제품 샀을 때 제품이 이런 구성이다 또 이렇게 조립이 된다 이런 거를 정보를 주로 교환하는 게 사이트였고요.
1: 각종 제품에 관한 정보 교환.
0: 네, 정보 교환했는데 이제 최근부터는 이제 창작으로 좀 많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활동하시는 창작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창작가분들이 이제 본인이 만든 창작품을 올리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자기만의 작품을 창작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몇만 명 정도 됩니까?
0: 아, 사실 몇만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약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최근 몇년 동안 이게 창작 활동을 하시는 그런 창작가분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 뭐 창작 퀄리티도 지금 전 세계 수준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1: 오늘 이제 몇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코앞에 있는 게 뭡니까? 뭘 만든 겁니까?
0: 아, 이건 이게 조각 케이크입니다. 네.
1: 아, 케이크 조각.
0: 네네. 좀 기본 블럭들을 활용해서 만든 이게,
1: 가장 기본적이네요.
0: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블럭들을 활용해서 만든 게 케이크이고요. 네. 5월 달에 있었던 행사에 상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1: 그리고 요거는 그 기존 딱 봐서 블록이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눈에 안
0: 네,
1: 띄는데
0: 좀안 뛰죠.
1: 자세히 보니까
0: 네.
1: 그거보다 훨씬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0: 네,
1: 있네요.
0: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1: 이게 무슨 빵 굽는 토스트기 아닌가요?
0: 네, 그, 빵 굽는 그 토스터기를 그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토스터기는 아니고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명암을 꽂아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명암꽂이입니다.
1: 명암꽂이를.
0: 그 엘사 부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블럭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블럭들도 있지만 저렇게 디테일한 부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품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굉장히 이렇게 정교한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뭐 이렇게 가져오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정상 다 조그만 걸
0: 네,
1: 가져오셨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각종 기업이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만드신 작품은 굉장히 크기가 크다고요.
0: 매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그만 작품을 주게 주로 의뢰를 했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더 기존보다 좀 이렇게 좀 크게 그걸 선호하시는 그런 이제 기업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좀 대형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대형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0: 그 너비로서는 이제 너비 5m에 깊이 3m짜리의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요.
1: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0: 경기장을 너비 5m, 깊이 3m짜리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1: 5m, 4m. 감이
0: 네네.
1: 오네요.
0: 네. 그리고
1: 그걸 전부 그 브릭을 조립해서?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이야, 월드컵 경기장 모양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제작할 때그 실제 도면을 저희가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실제 각 부분들을 비율을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SNS에 그 작품을 올렸을 때 이게 작품이 크다 보니까 이게 사진 찍어도 굉장히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만 보고 실제 경기장을 보는 것 같았다.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그거는 브릭이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0: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피겸만 해도 뭐만개 이상이 들어갔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만 개 부품이 활용된 작품입니다.
1: 20만 개.
0: 네, 뭐
1: 이야.
0: 20만 개 하면 이제 그 일반 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블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보다 더 많은 작품을 또 만들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20만 개 진짜 엄청난 블럭의

0: 그런 거는 그 월드컵 경기장 측에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겠네요.
1: 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의뢰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 초창기부터 이렇게 가수 무대 쇼케이스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0: 가수들의 무대.
1: 예, 왜냐면 그거 가수 팬분들이 그 가수 팬이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를 좀 알아가지고, 네, 그
0: 예.
1: 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기왕이면은 이게 가수 무대 그가 모습이 담긴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저희한테 그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작품을 좀 납품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서울에 브릭 아트 뮤지엄이 좀 새로 생긴 오픈 예정이었는데 그 뮤지엄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업 경장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의뢰가 왔었습니다.
0: 야, 그 20만 개짜리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혼자 하신다면.
1: 아유. 혼자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네 명의 이제 팀원들이 같이 만들어서 6개월이 걸린 작품이거든요.
0: 네 명이
1: 네,
0: 6개월.
1: 그래서 혼자 만든다면은 아마 1년 동안 못 만들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국내 대기업들하고도 협업하고 세계 명품 브랜드하고도 협업하고 그랬는데 그 대기업하고 협업해서 뭘 만드셨어요?
1: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평택 그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0: 공장 모양도 그대로.
1: 네, 공장 모형 그대로 만든 게 있었고, 그 세계적인 기업, 그 루이비통에서 이제 각 국가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0: 있죠,
1: 있더라고요. 네,
0: 있죠.
1: 그래서 그 스토어에 이제 전시를 할 작품을 좀 의뢰를 해가지고요.
0: 예.
1: 6.5m의 에펠탑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0: 가수들하고 무대 이거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1: 네.
0: 세계적인 우리 BTS하고도 뭘 하셨다고요?
1: 네, 그 BTS 다이너마이트 그 디오라마를 작년에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0: 디오라마가 뭐죠?
1: 아, 디오라마란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순간의 장면을 그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디오라마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0: 어떤 한 장면
1: 네,
0: 사진처럼?
1: 뭐 사진처럼 그런 멈춰져 있는 그런 순간 장면을 이렇게 재내 놓은 작품을 디오라마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BTS 다이너마이트 디오라마를 만들었었는데요.
0: 공연 장면 한 장면을.
1: 네, 한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걸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을 소재로 하는 제품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0: 네.
1: 근데 작년에 그때까지 출시한 제품 중에 통틀어서 두 번째 한국 소재의 제품인 BTS 다이너마이트 제품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0: 아, 그게 아예 공식
1: 아예 공식 제품으로
0: 제품으로
1: 나왔습니다. 그래서
0: 나왔어요?
1: 한국 팬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벤트에 전시할 목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0: 사실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동안 만드신 작품들 사진을 여러 개 봤거든요.
1: 아, 네, 보셨습니까?
0: 그중에는 1월 오봉도 한국화를 소재로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1: 아, 제가 예전부터 사실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소재의 작품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뢰 작품에 이제 좀 한정돼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한국 소재 작품을 만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잘 조율이 돼가지고 제가 만든 작품 중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소재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좀 초대형 작품이다라고 할 만한 작품을 지금까지 총 몇 개나 만드셨다고 기억하세요?
1: 수백 개 작품.
0: 수백 개.
1: 네, 될 것 같습니다.
0: 그 하나하나가 다 뭐 어디랑 협업하는 것들이겠네요, 대부분.
1: 초창기에는 이제 매장에 들어가는 작품 용도로 만든 것들이 디오라마 작품의 대부분이었고요.
0: 그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에게 매장에 왔는데 그냥 제품이 뭐인지만 보고 그냥 가면은 너무 이제 머물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볼거리를 좀 제공해보자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디오라마 이렇게 창작 작품을 좀 넣고자 해서 거기에 이제 작품을 넣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만든 것들을 수십 개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튼 대형으로 분류될 만한 것도 수백 개 작품이 된다.
1: 그보다 더 많은 대형은 그렇겠죠. 뭐 몇백 개는 아니고요. 그것도 최근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0: 왜냐면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사실 잘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대형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좀 들어선 일입니다.
1: 아무튼 그동안 이제 만드신 작품들 중에 내가 지금 베스트 3다라고 할 만한 거는 뭐뭐를 꼽으실 수 있겠어요?
0: 뭐 굉장히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 좀 꼽기가 힘들긴 한데요. 그리고 뭐 대형 작품도 워낙 많아서 뭐 기억에 남는 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를 좀 꼽는다면은 제가 2019년에 만들었던 그 트렌치 런이라는 스타워즈 작품이 있어요.
1: 스타워즈 작품?
0: 네네.
1: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표현해놓은 겁니까?
0: 네,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데스스타를 그 침공하기 위한 그 작전이 있거든요. 그걸 트렌치 런이라 부르는데 협곡에서 이제 추격신을 그 디오라마로 만든 작품입니다.
1: 네네.
0: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납품하면 저에게 작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타파해 보자, 우리 소유의 좀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한 첫 번째 그 작품이기 때문에
1: 남한테 의뢰받지 않고
0: 네, 저희가 좋아서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고요.
2: 네, 아까 이쪽에 LED 두 개를 아까 심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비교를 한번 배치해 보고 밝기가 충분한지 지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뚜껑 닫고요. 네,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아주 밝네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빛이 좀 이렇게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 위쪽, 이렇게 양쪽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이 가운데 투명한 부품이 좀 더 빛이 나게 이렇게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0: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좀 만든 작품이 있는데 인간과 고양이라는 고양이 시리즈 작품이 있어요.
1: 고양이를 소재로?
0: 네, 고양이를 해서 뭐 1.5m 정도의 크기로 만든 작품이 시리즈가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외국 공인 작가가 되고 나서 어떤 회사 차원이 아닌 이제 작가로서의 저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좀 저한테 좀 의미가 좀 남다른 작품이고요.
1: 조금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었어요?
0: 1.5m.
1: 진짜 고양이보다 훨씬 큰
0: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 거의 사람만한 거.
0: 맞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실제 고양이 사이즈로 좀 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는데, 고양이의 형상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1: 작으면 안 되죠.
0: 왜냐면 부리게 하는 그 최소 수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사이즈의 그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게, 고양이 표정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 점점 커졌군요.
0: 네, 어쩔 수 없이 한번 두 배로 좀 키워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0: 두 번째가 고양이 작품.
1: 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디오라마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거대 괴수의 습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뭐 고질라 비슷한 괴물이 괴수가 등장해서 이제 도심을 파괴하는 그런 신이 있거든요. 이 작품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제가 디오라마 작품을 만든 걸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추구하는 디오라마란 이런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아주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 디오라마 작품을 많이 만들면서 저희가 만드는 그 디오라마 작품의 수준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올렸을 때 과연 좋은 반응이 있을까? 되게 좀 의심도 들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작품 사진을 올렸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되게 자신감이 붙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0: 네. 만드는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다. 뭐 이런 의뢰가 들어왔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1: 상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작하기 편한데요. 그런지 않고 이제 제가 어디 없는 거를 만든다거나 이런.
0: 그럼 아까 그 스타워즈 제품 그런 거 한다.
1: 스타워즈 제품도 사실 좀 그나마
0: 영화 장면이 있죠.
1: 네, 장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사실 솔직히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티 듀오라마를 만든다 이럴 때는 그 듀오라마 안에 어떤 주제를 심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외계인 침공이라든지 어떤 큰 주제를 좀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은 그 작품 내에 어떤 구성물들이 들어갈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물을 근거로 해서 구도는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할지 직선으로 할지 이런 구도를 같은 거를 미리 이제 다 구상을 하고요.
0: 일종의 디자인이네요, 디자인. 네.
1: 디자인 좀 약간의 좀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0: 디자인의 전 단계.
1: 네, 구상 단계. 네. 그래서 그런 구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구성물을 만들기로 했으면은 그 구성물을 이제 실제 사진 자료. 하여튼 왜냐면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이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참고 사진들을 이제 모아서. 네,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스튜디오라는 CAD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등록된 부품들을 활용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창작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에 경험을 좀 살려서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부품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조합을 해가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0: 예.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의 요소를 어떤 식으로 이 브릭들을 조립할 것인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도움을 받는 것 뿐이고요. 이제 거기에 창작을 어떤 부분을 활용할지는 순전히 작가의 역량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0: 역량과 경험을 통해서.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그냥 조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접착까지 합니까?
1: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품을 다 만들면은 그 작품에 사용된 부품 종류라든지 개수가 다 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0: 그래서
1: 그 출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품을 이제 작업자들이 찾아가지고 조립 순서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립 순서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0: 그분들은 이제 단순 수작업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냥 이렇게 딱 끼우기만 해요. 접착까지 시키면.
1: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그 작품을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전시를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접착을 안 하고 이렇게 공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서지는 경우가
0: 떨어지죠.
1: 네, 이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블럭의 결합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는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하나씩 다 접착을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더 걸리겠네요, 시간.
1: 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접착하다 이제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접착제가 흘러나온 걸 모르고 이렇게 만졌다가 이렇게 단대에 묻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막 굳어 있는데도 억지로 떼가지고 새로운 브릭으로 교체하고 그런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것보다는 접착 작업이 좀 힘이 많이 듭니다.
0: 예. 그리고 그 각종 제품들에도 보면 그냥 조립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립한 후에는 뭐가 움직이기도 하고 차가 달리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빛도 번쩍번쩍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세요?
1: 그 초반에 그 브릭 아티스트들은 그런 그 레고 블럭 외에 그런 소재들을 활용하는 걸 조금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가수 무대 쇼케이스 같은 거를 만들면서 이제 LED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0: LED가 거의 들어가요?
1: 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명이 반짝반짝이면은 이제 작품을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LED 부품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반응도 좋으시고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 LED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그 좀 작품에 보면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조명을 아무리 쏴도 그림자가 져가지고
0: 안 보이죠.
1: 네,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제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LED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터도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모터.
1: 네. 그 외부에도 이제 모터 부품이 있긴 하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장난감용으로 나오는 모터다 보니까. 쉽게 고장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용 모터를 좀 활용해가지고, 산업용 모터를 그 내부에 이렇게 심어서 그 힘을 빌어서 이제 어떤 뭐 자동차가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동도 지금 최근에는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단순한 이 브릭 블록 조립 제품이 아니라, 불도 번쩍번쩍거리고, 여러 가지 움직임도 막 다 표현되고.
1: 네, 좀 역동적인 그런 작품으로 변신이 되는 거죠.
0: 네. 자, 이제 인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삶을 사시게 됐는지. 아까 본인이 직접 표현하길, 카이스트에서 뭐 컴퓨터공학 이런 거 전공해서 박사과정까지 하셨다. 그렇죠?
1: 박사 학위는 못 받았고요.
0: 어쨌든. 네.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소개할 때 국내 최대

0: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1: 또 어려웠어요.
0: 예,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브룬인사이드를 이제 뭐 그게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장난감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장난감 리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좀 기업에게 거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미쳐가 좀 이르러 가지고요.
1: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고 이제 레고 모형 제작은 이제 부업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 국내 장난감 붐이 일기
1: 아,
0: 시작했어요.
1: 그때 마침.
0: 네, 그때 그 토이 라는 그 외국 브랜드가 국내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매장이 생겼는데 그걸 덩달아 이제 장난감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장이 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는 작품이 이제 필요로 했던 거죠.
1: 그러니까 수요가
0: 네, 수요가
1: 늘어났군.
0: 이제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부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만 이렇게 잠시 그 시간 내서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해야 되는 작품은 제가 주업으로서 진짜 거기 매달리지 않으면은
1: 하루 종일 매달려도 몇 달씩 걸리는.
0: 그런 이제 그런 걸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던
1: 그렇죠,
0: 거죠.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걸 주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또 워낙 블럭 장난감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분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또 일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좀 뭐,
1: 해보자.
0: 네, 좀 이렇게 시도해본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좀그 당시로는 좀 쉽게 이런 결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아무튼 바로 그 시점에 수요가 많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건 전업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나름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주변의 가족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0: 아, 솔직히 뭐 지금이라도 반대를 뭐 이런 쪽에 하시겠다면 아마 취미를 업으로 하겠다면 어떤 부모님이도 지금도 아마 반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특히 부모님은 제가 뭐 삼성전자 들어갔을 때막 주변 분들한테 막
1: 자랑하죠.
0: 자랑까지 막 하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아들이 갑자기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무슨 모형을 만든다는데 뭐잘 알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게뭐 돈벌이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근데 학교를 나올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어렵게 제가 결정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학교만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쭉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서 거기서 학위를 마치지도 못하고 내려온다는 게 나온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약간의 뭐 주관적인 자립심 같은 게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생겨나서 이제 이런 결정 기로에 있을 때 이건 내가 해보자라고 이제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결정하고 부모님을 좀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업적으로
0: 네.
1: 이 브릭 아티스트, 브릭 조합만 가지고 이 생계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0: 사실 브릭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그럴 것 같아서요.
0: 맞습니다. 아 제가 너무 저기 재미있었던 사실이 제가 외국 공인 작가가 되고 나서 그전에 이제 외국 공인 작가가 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해 그 서밋이 있더라고요.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1: 정상회담 같은
0: 네,
1: 거네요.
0: 뭐 서밋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체적으로 전시 사업을 이렇게 펼친데 좀 성공한 분 외에는 그렇게 생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보고는 아 이게 브릭 아티스트 전업이라는 이런
1: 어려운
0: 분야가
1: 일이구나.
0: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좀 그때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먹고 살 정도까지는 몰라도 큰 돈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0: 네, 그렇습니다.
1: 아까 그뭐 표현하실 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런 걸 많이 의뢰하고 이러지는 않지는 않다 그런 거 보면
0: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0: 의뢰를 주시더라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공공기 작가가 되고 나서는 예전보다는 좀 약간 비싼 금액을 이렇게 그 요청드릴 때도 예. 좀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공인 작가 되기 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1: 그랬겠죠.
0: 왜냐면 이렇게 장난감으로 보는 시선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만드는데 뭐 이게 몇백이나 해? 뭐 이런 마인드가 계셨던 거죠.
1: 네.
0: 그래도
1: 네.
0: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브릭 아티스트 분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조금 좋아진.

0: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나저나 언제 처음 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입니까?
0: 예, 네, 초등학교 때인데요. 어.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성인들마저 구하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라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시기예요.
1: 아, 그랬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친척분들이 그 해외를 갔다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사갖고 오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집에 친구가 예.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 네. 이제 생활을 하다가 잘 사는 친구 집에 이렇게 무식고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졸업식 프라모델 장난감을 주로 만든 상황이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건 한번 만들면 끝이에요.
1: 예.
0: 그건 뭐 분해서 다시 만든다고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걸 갖고 노는 정도였었는데 이 부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꼽는 것도 되게 되게 재밌는 일인데 그걸 다 완성했어도 그걸 다시 다 분해를 해서
1: 또 변형시킬 수 있고
0: 자기가 딱 원하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굉장히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예, 예.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1: 그래서요?
0: 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뭐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1: 국내 또 아직 출시도 되기 전에
0: 그 뒤로 이제
1: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0: 85년에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장난감 가게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제품들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런 제품마저도 그 당시 5,000원 이상 하던 저는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장난감을 사던 사람이 5,000원짜리 장난감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1: 예.
0: 구입할 수가 없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1: 예. 그러다가 언제 또 다시 친해지게 된 거예요?
0: 아 그게 이제 제가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닐 때였는데요.
1: 대학원 시절에 다시 눈에 띈 거예요?
0: 네, 그게 뭐 제가 그걸 원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본 건 아니었고 뭐 근처에 백화점이 큰 게 이제 생겼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놀러 가보자 해가지고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 1층에 마침 그 매장을 좀 크게 이렇게 오픈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봤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제품들이 좀 아닌 거예요.
1: 너무, 차원이 달라졌겠죠.
0: 네, 차원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1: 그럼요.
0: 그래서 특히나 그 관심 있게 봤던 게 테크닉이라는 슈퍼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학도다 보니까 뭐 기어도 들어있고 뭐 휠도 들어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저한테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릴 때 못 가져본 거 그 또 그런 좀 함이 좀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1: 네.
0: 그래서 지금 용돈 좀 조금 있겠다 해서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 갖고 이제 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그거 이렇게 조립해서 뭔가를 만들 때의 어떤 가장 쾌감이랄까? 그건 뭐고 제일 어려운 건 또 뭡니까?
0: 만들 때의 쾌감이라면은 사실 부품으로 이런 형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잖아요.
1: 그 처음에 조각조각 나온 거.
0: 근데 그게 모아져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형상의 어떤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사태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품을 활용해서 언제라도 다른, 만약에 자기가 원한다면은 다른 모습으로 또 뭐.
1: 바꿀 수 있고.
0: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이렇게 매력으로 이렇게 다가왔고요.
1: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0: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창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최근에 이제 든 좀 어려운 점인데 지금은 거의 매해 새로운 부품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품 출시된 것 때문에
1: 그걸 또 어떻게 써먹을지.
0: 네, 그럼 새로운 조합법이 또 생겨나거든요.
1: 예.
0: 그럼 그거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옛날 스타일의 그렇죠. 그런 작품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품이 나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또 창작을 해야 될 때 이 부품 그런 부품이 있었는지도 막 검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찾았을 때 이거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좀 디자인하기가 예전보다 좀 많이 어려워진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신 부품 때문에 골치 아픈 거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작가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새로운 색상도 부품도 많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제대로 어렸던 색상도 막 구현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다 맞추다 보면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1: 또 원래 전공이 컴퓨터 공학 그쪽이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그렇게 공학을 공부한 게 이런 그 세밀한 조립 이런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0: 솔직히 제가 이제 IT 업종에 있다가 불이익 무용 제작업으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 이제 쌓았던 이제 전공 지식이 이제 뭐 쓸모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사실 이제

0: 오랫동안 이제 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부품의 종류가 이제 계속 늘게 되면서 이제 부품을 이제 검색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할 때 어떤 색상에 어떤 부품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걸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일일이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시중에 뭐 그렇게 아수맞춤인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기도 했고 하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제가 직접 그런 부품 검색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1: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제작을 하신 거군요.
0: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1: 예.
0: 처음에는 이제 부품 검색 시스템만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부품을 보관하는 이제 박스나 보관함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부품이 어디 있는지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아,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부랴부랴 이제 부품을 수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재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1: 그것도 만드시고.
0: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시중에 이제 자재 관리 프로그램은 아니 있는데 이제 저와 좀 특화된 또 제, 사이트, 제가 이 부품 검색 시스템을 제가 소위한 브리긴 사이드에 거기에 통합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구현하는 게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1: 네.
0: 그런 것까지, 그런 프로그램까지 직접 개발해서 이렇게 제 시스템에 통합을 해두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요즘 이 블록 조립, 브릭 조립 이런 걸 취미로 즐기는 성인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는데 실제 그런 성인분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를 계속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각종 스트레스들을 이 꼼꼼히 뭘 조립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아,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성인 팬들에게 맞는 좀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1: 어린아이들은 못 만드는
0: 예, 너무 부품이 세밀하고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만들 수준은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장식하기도 좀 좋고 이게 좀 전시하기 되게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런 매력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1: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0: 제가 이제 사실 코로나 전에 이제 내공이 작가가 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의뢰 작품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제 우리만의 작품을 우리 그러니까 소유의 작품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스 스타일과 트렌치런도 만들고 인간과 고양이 시리즈도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걸 이제 작품이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좀 이제 끝났고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좀 상황이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작품을 좀 이어서 계속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의뢰받지 않은
0: 네, 저만의
1: 본인만의
0: 작품.
1: 창작품.
0: 네, 그렇습니다.
1: 나중에 그걸 다 모아서 전시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작품 수가 너무 적어서 이제 개인 단독전을 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저만의 이제 개인 전시, 단독전시회를 좀열 계획이 있습니다.
1: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주 재미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아,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앞에 브릭 아티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또 우리가 맛보게 됐네요. 여러분도 그냥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 사서 다시 한번 조립해 보시는 즐거움을 맛보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0: 것이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T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솜털 같은 새하얀 구름이 식탁으로 내려왔습니다. 몽글몽글 피어난 뽀얀 순두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옛 손맛에 사람들의 발길이 오랜 세월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뜨거운 불 앞을 묵묵히 지켜온 세월.
1: 엄청스럽게 한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저도 음식을 하지만 대단하신
2: 손도 많이 뜨셨어요.
3: 응, 그럼 이게 꼭 손이 다 틀어지고 뭐 이제는 손이 이제는 막 아파가지고.
0: 굳은 살박인 엄마의 굽은 손을 따라 딸도 엄마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강원도 태백. 해발 800m 고원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에 간판 하나 없어도 오직 손맛으로 이름난 집이 있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주인공은 콩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제 불려둔 콩을 씻는 일로 산골의 부엌이 분주하게 깨어납니다.
1: 불릴 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름하고 또 겨울하고 틀려요.
4: 사장님이 알아내신 거예요?
1: 저보다는 이제 우리 김 여사님께서.
0: 자칭 타칭 콩 선생으로 불리는 옹낙 여사. 콩과 동고동락한 지도 언 34년.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물의 양에 따라 돌직해지거나 또 묽어지기 일수라는데요. 34년 손끝에 밴 감각만큼 정확한 저울도 없겠죠.
2: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1: 콩 가는 것도 엄마 마음에 별로 안 들어왔어요. 저도 나름 이제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게 무시를 당하죠. 제가 여기서 김 여사님 요 공간에서는 제가 무시를 당합니다. 주혼자식처럼.
2: 어머니 왜 따님을 툭툭 쳐내세요?
3: 하는 게 저 하니까는 내가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아니 딴 데 가면 선생님 잘해.
2: 아 여기서만 못하시는 거예요?
3: 여 내 인데만 그러는 거예요.
0: 한식, 양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에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는 프로 요리사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견습생 신세랍니다.
2: 부부 만드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나는 뭐 오래됐지. 뭐 좀만 할 때부터 엄마 두고 하면 옛날에는 온 식구가 손에 일어나면 맷돌 갈아야 되잖아. 이 배운 게 이게 가지니까 그래서 두고 하는 걸로 했지.
1: 지금부터 이제 다 수작업이에요. 기계로 짜면 더 콩물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했더니 콩물에 본연에 있는 그 물을 한 두세 번만 딱 짜면 되는데 너무 압착시키면 그 모은 맛을 밍밍한 맛으로 먹는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랑 맨날 이제 여기서 싸우는
3: 건데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넣으면 뭐 나중에 기계를 하든지 뭐 어디든지 그거는 뭐 내가 하는 동안에는
1: 아니 그냥 엄마 편하라고
3: 그냥 뭐 내가 편하면 그거 뭐 당상히 해 먹을 거야.
1: 편하게 하자는 거지.
0: 이 고된 일을 딸에게 맡길 법도 한데 여전히 손을 놓지 않는 이유. 늘 변함없는 맛을 내고 싶은 마음 하나겠죠.

0: 이제 짜서 하면은 매일 힘이 더 들어. 쌀쌀이 안 빠지잖아, 물이. 저게 이 콩물이. 이렇게 끓이면은 잘 빠지지.
1: 얘가 화상 폭발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이제 콩이 익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두부할 때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가장 높으냐. 궁뎅이가 무거운 지키고 서 있어야 되니까.
2: 끓어오를 때마다 찬물을 부어 다독여야 하느니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국물 하나 남지 않고 넘쳐 흘러버린답니다.
1: 보셨죠? 지키고 뜨거운데 서 있으라 그래놓고 이제 끓어오르면 돼, 비켜놓잖아.
2: 불 앞을 견디는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손맛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3: 잘 익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어떤?
0: 이제 이게 하카 떨어가잖아요. 다 익었으니까. 아까는 막
1: 처음에 아까 저희가 팍팍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콩 가는데
0: 이제는 이런 거
1: 유처럼.
2: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지켜온 뜨거운 엄마의 손맛. 34년을 이어오는 부엌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그중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는 이것.
3: 이건 뭐예요?
1: 죽대라고, 요게 보시면 다리 모양이잖아요. 요렇게 받칠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게 낡았죠. 이게 30년 된 거. 친정아빠가 살아계실 때 두부 장사 하실 때 두 분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빠의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걸 못 버리시고 그냥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 이제 다 갈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2: 닳고 낡아갈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지겠죠.
0: 이게 받침 돗다리가 오래돼서 다 떨어졌어. 사가서 떨어져 버려가고. 이게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3: 꼽는 거는 흔들리지 말라고 꼽는 거예요?
1: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2: 결혼하고 도시로 떠났던 딸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삼남매를 키워낸 엄마의 세월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게 됐답니다. 엄마와 함께한 지 20여 년. 뜨거운 두부를 직접 짜며 견뎌온 엄마의 손을 이제는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1: 억척스럽게 한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저도 음식을 하지만 대단하신 것
3: 손도 많이 트셨어요.
0: 응, 그럼 이게 곧 손이 다 틀어지고 뭐 이제는 손이 이제는 막 아파간다.
1: 엄마 손을 보면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엄마 손을 저도 이제 똑같이 닮아간다는 게 둘이 같이 보면 엄마 손 대봐봐. 닮았지 엄마 손이.
3: 그러네, 손이 닮았네.
1: 그래서 이 손을 둘이 닮은 손으로 제가 해서 두부가 맛있답니다.
2: 고들법도 하건만 옥랑여사에게는 삶을 지탱하게 해준 두부만큼 고마운 게 또 없답니다.
1: 아기 다듬듯이 천천히.
2: 꼬박 3시간 불 앞을 지킨 끝에 꽃송이처럼 몽근 순두부가 피어납니다.
1: 어떠셔?
0: 잘했네요.
1: 몽글몽글?
3: 어머니는 어쩌다가 두부를 판매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리 하다 보니 다 망했습니다. 뭐 할 게 있어야지. 내가 아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고기 이렇게 짜놓고 감에 속 끌고 불 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리 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간 거예요.
2: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집. 남편이 직접 지은 이 집에서

0: 직접살림을 시작하고 삼남매가 태어나고 자라났답니다. 한 가족의 세월을 품은 집, 식당이 아닌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마냥 정답습니다. 순두부를 한 솥 끓여놓고선 어디론가 향하는 모녀.
1: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엄마 식재료 창고. 저희의 식재료 창고죠, 신선아.
0: 산골 식당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이 텃밭. 있는 땅을 놀릴 수 없다며 농사까지 짓고 있답니다.
2: 자, 엄마. 한쪽에 노란 거 한쪽에는 빨간 걸로 갑시다. 보자. 이쁘네. 신성 그 자체는 완전히. 우리 농사 우리 너무 잘해줬다.
0: 싱싱한 텃밭 식재료들은 그날그날 따서 곧장 손님상에 올린답니다. 은둔 고수의 손맛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는 정성에서 나오나 봅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판 하나 없는 산골 식당으로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른 시간부터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하루 딱 한 솥, 적으면 여든 그릇, 많으면 백 그릇 남짓. 아침에 끓인 순두부가 다 떨어지면 그날 장사도 끝. 그러니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30여 년 한결같이 지켜온 손맛. 콩 본연의 담백한 맛에 매료돼 한번 찾은 이들은 단골이 된답니다. 추억 속 따스한 한 끼는 허기만 채워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함께했던 사람과 그 시절의 기억까지 불러와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니까요.
3: 우리 때 먹던 그 맛,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집에서는 그거를 해줘요.
4: 고향의 맛 같은 거 있죠. 이 된장 먹으면 정말 시골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된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5: 그리고 이것도 맛있지. 완전 이거. 완전 이렇게 싹싹 비웠어요. 네. 싹 비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엄마의 손맛. 정말 맛있어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맛은 없어요. 이렇게 전 들어서 사장님 몰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6: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5: 집에 가서 남은 것처럼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0: 엄마 손맛 보겠다고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손님들로 한 솥 끓인 순두부가 금세 동이 나고 맙니다.
2: 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순두부 다 떨어졌어요.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마지막. 죄송합니다. 네.
7: 집 왔어야겠네.
8: 아니, 12시 15분에 한참 좀 충실하는데.
7: 우리 집 6시 한 걸로.
8: 어서 왔어. 안돼.
2: 어떡해,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아침에 한 것만 해서 판매를 하니까 점심시간 되면 그냥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조금 시간대 조금만 늦어도 손님들한테 많이 죄송하죠. 엄마 그러시죠. 내가 빌딩 질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냐고 하는데 빌딩은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맛있게 찾아주시니까 그게 빌딩보다 더 높은 거 아닐까.
0: 한바탕 정신없이 손님을 치르고 맞이한 둘만의 시간. 마땅히 먹을 것이 없던 산골에서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을 추억해봅니다.
2: 해바라기가 또 한창이라서 해바라기 넣고 해바라기 보리빵을 만들려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감독님.

0: 어? 막걸리니?
1: 그렇죠. 오늘 반죽은 제가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할 거예요. 옛날 이제 먹거리가 없고 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또 이거 쪄놓고 밭에 나가시면 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2: 자식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음식.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었죠. 엄마의 손맛을 쏙 빼닮은 딸이 오늘은 엄마만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1: 먹어볼까? 들어서 꼬치랑.
2: 맛보다 먼저 전해지는 딸의 마음. 엄마도 진심을 전합니다.
3: 맛있네요.
1: 맛있어?
3: 응. 잘하셨어. 잘했어.
1: 아유, 엄마한테 칭찬 들은 거 좋네. 응? 아침부터 맨날 혼났다가.
2: 응? 엄마와 딸의 시간이 몽글몽글 익어갑니다.
3: 뭐 장사집이라고 뭐 장사한다고 딸로 하고 우리 먹는다고 딸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맨 같은 해가지고 우리도 먹고 손님도 대접하고 또 한 개 또 남으면 뭐 또 서로 또 논아 먹을 수도 있고 주고 이게 제 적이야. 그러니까는 손님들도 좋다 그러지.
1: 엄마가 지켜왔던 거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지키신 거를 저도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2: 한 솥의 순두부처럼 엄마의 시간이 딸에게 뭉근히 스며듭니다.
4: 옛날에는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가르쳤다. 수업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5: 많이 가져요.
4: 감사합니다. 네.

0: 알펜가도의 하이라이트죠. 휴센에 왔습니다.
1: 알프스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2: 오버암모가우, 그야말로 벽화의 마을입니다.
1: 알펜가도를 따라 만나는 독일의 바이에른 알프스. 한여름의 바이에른 알프스는 펼쳐져 있는 거대한 그림책입니다.
0: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1: 동화 같은 그 길로 초대합니다. 좋은 여행의 첫 조건은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독일에는 특정한 테마로 명소들을 연결한 길, 여행 가도가 아주 많은데요. 그 많은 멋진 여행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길은 독일 알프스를 따라 떠나는 알펜가도. 알펜가도의 풍경들을 만나러 갑니다. 유럽 중부, 8개 국가에 걸쳐있는 알프스 산맥. 이 중 독일 알프스를 여행하는 가장 멋진 방법은 바이에른주 남부에 흐르는 여행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0: 이야, 알펜가도라고 해요. 알펜슈트라세. 저 동쪽 끝에는 베르이테스 가든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한 480km를 이어서 서쪽 끝에는 린다우까지 이어진 이 아름다운 길. 알프스를 옆에 끼고 엄청난 경치를 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스위스의 알프스가 뭔가 신비로운 느낌의 알프스라면 이 알펜가도에서 느끼는 독일의 알프스는 뭔가 여유 있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바이에른 알프스의 구불구불한 산길이 눈부신 곳들로 이끕니다. 현재 알펜가도의 경로가 완성된 건 1930년대 일인데요. 알프스 산맥 골짜기 골짜기 크게 15곳 정도의 도시와 마을들을 경유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시에 왔습니다.
0: 알펜가도의 하이라이트죠. 휴센에 왔습니다. 휴센이라는 마을 바로 옆에 호헨슈방가우라는 마을에는 새롭게 지은 돌로 만든 백조의 성이 있는데요. 슬로스 노이슈반슈타인이죠. 바로 저 앞에 지금 보이고 있네요.
1: 저 언덕 위에 하얀 성은 언제 봐도 그림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본 만화나 동화 속의 성들이 딱 이런 모습 아니었나요?

0: 자동차는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의 근처까지만 갈 수 있고요. 성의 입구까지는 셔틀버스나 마차를 타야 하는데요. 동화 속의 성으로 가는 길이니 마차가 제격이겠죠.
1: 제가 탈 마차가 이제 들어오면 이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수한 말똥 냄새와 함께 출발합니다.
0: 마치 고성 파티에 초대받은 귀족처럼 마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동차로 쌩하니 지나갔다면 이런 낭만도 몰랐겠죠.
1: 1년 365일 여기 사람이 많아요. 여름에는 확실히 더 많고, 그리고 국적 안 가리고 독일에 오면 여기는 꼭들 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로맨틱해 보이기도 하고 동화적이기도 하고. 아유, 편하게 왔네요.
0: 20분 정도 마차를 타고 내리면 다시 10분 정도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성에 닿는 길이 꽤 멀어요.
1: 이야, 성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이쪽에서 보는 것도 근사합니다. 이야, 멋있다.
0: 19세기 후반 건설된 노이슈바인슈타인 성. 석회암으로 축조된 순백의 성은 그 이름처럼 고고히 앉아있는 백조의 자태를 닮았습니다. 깊은 산 절벽 위에 백조의 성을 쌓은이는 왕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았던 바이에른 왕국의 군주였습니다. 아름다운 성과 젊은 왕의 이야기는 이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2: 이
1: 멋진 성을 만든 건 바이에른의 왕이었던 루드비히 2세입니다. 어려서부터 오페라를 좋아했고 예술적인 감성이 아주 뛰어났던, 하지만 정치엔 관심이 없었던. 이 성을 지을 때도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오페라 작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든지 특히 백조를 타고 나타난 기사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로엔그린의 영감을 받아서 내부와 외부를 치장했습니다.
0: 루드비히 2세는 정사는 뒤로 하고 자신이 은둔할 호화로운 성 짓기에 심취했습니다. 사치에 국고를 탕진한 왕은 곧 신망을 잃어버렸죠. 결국 루드비히 2세는 폐위당했고 이 성의 완공도 보지 못한 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극적인 스토리가 더해질 때 그 풍경은 전설이 됩니다. 알펜가도에서 가장 유명한 퓨센을 지나 오버암머 가우로 갑니다. 오버암머 가우가 있는 이 지역을 암머 가우 알프스라고 하는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지대에 자리한 알프스 산맥의 일부를 말합니다. 암머 가우 알프스는 독일 남부의 여러 마을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아서 다양한 야외 활동으로 알프스를 즐기기에 적격이죠.
1: 야, 여기 스키장도 있고요. 완전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레저 스포츠의 중심지가 여기인 것 같네요.
0: 이런 곳이라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밀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는 못하는 일이라 도와줄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1: 하이파이브. 네,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한 해발고도 1600

0: 오버하머가오가 있습니다. 거의 뭐 옆동네네요, 옆동네.
1: 이날 아침 일기예보에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늘이 참 맑다고. 산에 가기 좋은 날이라고요. 산행뿐 아니라 비행하기에도 딱 좋은 날입니다.
0: 이거 무거워 보여가지고 한 80kg는 될 것 같았는데 물어보니까 18kg랍니다. 제가 이렇게 들면 들려요. 이렇게.
1: 15분 만에 정상 바로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이 북은 알프스 봉우리 중에서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딩 포인트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넓고 평평한 고원이 있기 때문이죠.
0: 이샤베 카이네야 파붕. Kennst du? Erstmal hier.
2: Ich auch. Ich habe YouTube Video geschaut.
0: Ach so.
1: 넉살도 좋은 마티아스 씨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산 알프스 사나이입니다. 첫 비행부터 최고의 기장님을 만났네요.
0: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거 여기 와서 하네 제가.
2: And go. See me back. Go, go, go, go, go. Go, go, go, go. And run, run, run, run. And stop. Good. Das Üben war schon mal sehr gut.
3: 바람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푸른 들판을 지치고 날아오릅니다. 알프스의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이 바람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0: 6 Stunden, 8 Stunden. Dann versuchst du aber auch von hier wegzufliegen über alle Berge.
1: Ja.
0: Nach Österreich und die Schweiz kommst du hier, ja. An ganz guten Tagen kommst du sogar über die Alpen nach Italien.
2: 바람을 타고 알프스를 넘다니 상상만 해도 멋진 얘기죠. 하지만 제겐 30분의 이 비행도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창궁에서 먼저 만난 마을 오버암모 가오에 찾아왔습니다. 알프스의 한적한 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소소하게 인기 있는 곳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한적한 알프스 산골 마을이 10년에 한 번 4, 5개월씩이나 시끌벅적할 때가 있습니다.
1: 오버암모 가우,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7세기 초에 여기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어요. 30년 전쟁과 함께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 인구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곳 주민들이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이 전염병을 없애주신다면 저희가 힘을 모아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연극을 만들어서 10년에 한 번씩 신께 올리겠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예수 순환극을 공연하는 도시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2: 오버암모 가오의 예수 순환극은 성서 속

0: 꼭 예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을 그립니다. 10년에 한 번 공연이 있는 해에는 마을 주민 5천여 명 중에서 무려 절반이 배우와 스태프 등으로 참여하는데요. 이곳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집집마다 그려진 종교적인 벽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목가적인 건물들의 파스텔 톤으로 그려진 벽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오버암머가오. 이러한 서정적인 풍경 덕에 알프스의 아름다운 벽화 마을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알프스 자락에 나들이 다녀오기도 좋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게으름을 부려도 좋은 마을이죠.
1: 오버암머가오는 골목이 예뻐서 이 벽화 보면서 슬슬 산책 다니기 참 좋은 곳이고요. 제가 시킨 건 빨간 망토입니다. 독일어로 로트캡션. 프로세코에다가 지금 딸기를 잔뜩 넣어놨는데요.
0: 동화 같은 동네라 그런지 모든 게 아기자기합니다.
1: 빨간 망토를 포함해서 독일 동화들이 유명한데, 이 골목에 있는 벽화들이요, 종교적인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 동화를 또 주제로 한 것들이 있네요.
0: 다양한 주제로 그려지는 이 마을의 벽화들은 그냥 페인팅이 아니라 프레스코화입니다. 벽에 회반죽을 바르고 채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화는 회반죽과 알료가 함께 굳으면서 단단히 밀착하기 때문에 마른 벽에 그린 그림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로 종교 건축물의 벽화나 천장물에 많이 사용하는 회화 양식이죠. 작고 평범한 산골 마을이 이렇게 짙은 종교색을 띠는 건 바이에른 남부 지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이에른 남부 알프스 지방은 독일 안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전통을 지켜온 땅입니다. 12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바이에른을 통치한 카톨릭 왕가의 영향이 컸는데요.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바이에른의 여러 도시에는 아름다운 교회와 수도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세기 바이에른 공국의 루드비히 4세에 의해 설립된 에탈 수도원도 그중 한 곳입니다.
1: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종교적인 색채가 독일 전반적으로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이곳 바이에른주에 오면 아무래도 카톨릭의 전통과 종교적인 색채가 훨씬 더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알프스 산골에 그 옛날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생활이 그대로 남아있는 멋진 수도원이 있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여기는 에탈 수도원입니다.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군요.
0: 알프스의 품 깊은 곳에 터를 잡은 에탈 수도원은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마치 중세시대 궁전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1: 그리스 것 같다. Ich bin Oskar Kim.
2: Florian Bauer.
0: 에탈 수도원은 예배 시간 같은 특정 시간만 피하면 언제나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수세기의 손때가 묻은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와, 바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천장화가 압권인데요. 마치 하늘이 열려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 루드비히 4세가 이곳에 교회를 지을 때 장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말이 세 번이나 무릎을 꿇으면서 이 장소라는 걸 신의 계시를 알려줬대요. 그 모습을 저 벽화 밑에 조그맣게 남겨놨는데 작은 그림인데도 여기서 그냥 선명하게 다 보이는데요.
0: 루드비히 4세가 에탈스톤을 짓기 시작한 건 14세기 초였습니다. 로마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받고 독일로 돌아오는 길에 조각상을 넣어둘 적절한 장소를 찾았는데요. 바로 이곳을 지날 때 그의 말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그 후로 에탈스도어는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받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며 가톨릭 신자들의 중요한 성지순례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딕 양식으로 건설이 시작됐지만 18세기 큰 화재를 겪은 이후 지금의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됐다고 합니다.
1: 매년 여기 이곳에만 찾아오는 외부 여행자들의 수가 7만에서 10만 명이 될 정도로 이 조그마한 산골에 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여기가 해발 900m 가까운 산골짝이라니 놀랍기만 합니다.
3: Yes, there is a lot of beauty in the middle of the mountain, so we love this.
4: Moi, je trouve ça super spectaculaire. C'est hyper décoré. On n'a pas l'habitude que ce soit autant aussi décoré en France. Donc, impressionnant.
0: 에탈스도원의 예배당은 개방돼 있지만 안쪽의 제단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아주 귀중한 수도원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700년 역사의 에탈스도원 성물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1: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녁이면 여기에서 수도승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이고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탈 마돈나가 저기 있어요.
0: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루드비히 4세는 계시를 받은 자리에 이 수도원을 짓고 성모 마리아상을 놓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삶의 크고 작은 소망을 마음에 담고 온 이들이 여전히 에탈의 마돈나를 찾아와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1: 예배를 앞두거나 일을 앞둔 수도승들의 작업 공간이거든요. 전혀 짐작이 안 돼 어떤 모습일지.
0: 예배당과는 또 다른 우아함이 느껴지는 공간. 벽과 천장의 유려한 곡선미를 살리는 건 바로크 건축 양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수도원 깊숙한 곳까지도 바로크의 호화로운 손길이 닿아 있네요.
1: 이곳 에탈 수도원은 지금 현재 20명이 넘는 수도승들이 직접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5번씩 예배를 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수도원이라는 게 저 역시나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고 또 감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0: 에탈 수도원의 정식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훈련과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훈련에는 종교적인 교육뿐 아니라 일종의 직업 교육도 들어가 있는데요.
5: Muss laut der Regel des heiligen Benedikt von Nursia, der das Kloster den Benediktinerorden gegründet hat, alles was man benötigt, muss im Kloster Grund oder im Kloster selbst hergestellt werden. Genau deswegen gibt es eben die Brauerei. Deswegen gibt es aber auch eine Destillerie, wo wir Liköre herstellen. Wir haben Souvenirläden, wo wir unsere Sachen verkaufen. Wir haben ein Hotel, wir haben ein Restaurant, Landwirtschaft, Forstwirtschaft, eine Wäscherei und so weiter und so fort.
0: 기도하고 일하라. 성 베네딕토회의 이념이죠. 수도사들은 한 가지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에탈 수도원은 1609년부터 맥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생산하는 전통 맥주. 맛있다는 소문이 알프스를 넘어 전 유럽에 퍼진 지 오래입니다.

0: 진짜 순수하다, 순수해. 깨끗해. 이 독일 맥주에 이 깨끗함이라는 게 뭔가를 첨가해서 다른 특이한 향을 내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의 맛, 원래 이런 맛.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맥주 순수령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 보리, 그리고 홉이라고 하는 식물, 마지막으로 효모, 이 네 가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넣지 않습니다. 순수한 재료만 썼으니까 맛 자체가 목넘김도 편하고 그리고 맛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바이에른의 맥주죠.
1: 중세 수도사들은 맥주를 맛있는 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순절 금식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수도사들에게 맥주는 유일하게 허락되는 에너지 드링크였죠. 또 맥주를 팔아 버는 돈은 수도원을 유지하고 자선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맥주 양조부터 판매까지 이들에겐 모두 종교 생활의 일부입니다.
0: 수도원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수도원 양조장에서 직영하는 식당이에요.
1: 에탈 수도원에서 양조한 맥주와 함께 바이에른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0: 바이스버스트는 하얀 소세지란 뜻이에요. 색이 하얘서. 독일에는 어떤 소세지보다도 가장 부드럽고 짜지 않아서 유통기한 자체가 짧습니다.
1: 보통 아침 일찍 만들어서 점심까지만 판매할 정도로 신선도가 중요한 소시지입니다. 껍질은 그냥 먹어도 상관없지만 벗겨내줘야 연하면서 탱글탱글한 속살을 온전히 즐길 수 있죠. 바이에른식 머스타드, 달콤한 겨자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풍미가 더해집니다.
0: 아, 진짜 부드럽다. 이건 동네 애들이 소풍 가서 하는 방법인데 끝을 살짝 벗긴 다음에 빨아먹는 겁니다. 입에서 녹아요, 녹아.
1: 700년 된 수도원에서 즐기는 맥주와 소시지. 알펜가도 여행에서 꼭 느껴봐야 할 바이에른의 맛이죠. 이제 저는 알펜가도의 중심에 자리한 가르미슈 파르텐키르셴으로 갑니다. 바이에른 알프스에서도 유명한 산악도시로 인근의 독일 최고봉 추크슈피츠를 비롯해 여러 고봉들이 있어서 더욱 드라마틱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0: 고속길이 참 예쁘네요. 가미시 파텐키르셴에서 산골짜기로 들어오면 알프스에 약 700m나 되는 거대한 협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은 파트나크라고 하는 협곡이고요. 여기 물이 거기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물 색깔 보니까 이게 아주 그 태고에 석회암이 녹아서 흘러내리네요.
1: 푸른 숲에 가려져 있는 저곳에 파트나크 협곡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접근조차 어려운 험지였지만 지금은 바이에른 알프스의 명소로 꼽힙니다.
0: 아이브제가 여기 있고 마을이 여기 가미슈와 파텐키르셰가 있고 우리가 여기 골짜기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걸어 여기까지 올라왔고 파트나크람 여기 있습니다. 파트나크 협곡. 지도상으로 얼마나 깊은 골짜기일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가서 봐야죠.
1: 독일에서 12년간 살았던 저도 이번에 처음 왔을 만큼 우리에겐 생소한 곳인데요. 독일 사람들에겐 아주 인기 있는 여행지랍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해 방문객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름철엔 저녁 8시까지 14,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면 협곡에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겨울 시즌인 11월에서 12월은 협곡 전체가 폐쇄된다고 합니다.

0: 여기부터 본격적인 협곡이 시작되나 봅니다. 이거 보셨어요?
1: 우와, 이거구나.

갑자기 달라진 풍경과 공기, 여기가 바로 파트나크 협곡입니다. 거친 절벽의 발치에 한 사람 정도 다닐 만한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협곡의 깊은 곳으로 짧은 웜을 떠납니다. 길이 700m, 깊이 80m의 파트나크 협곡. 아주 큰 규모가 아님에도 그 압도적인 풍경은 경탄을 자아냅니다.

0: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와. 여기 지층이 다 보여요. 비가 와서 더 물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 알프스 산맥의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은 파트나크 강에 이르러 세찬 급류가 되고 이 계곡을 쉼없이 흐릅니다. 강물은 그저 제 길을 갈 뿐인데 아득한 시간의 힘이 합세해 이 깊은 협곡을 깎아냈습니다. 독일 속담 중엔 이런 게 있어요. Städter Tropfen, Hult den Stein.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이죠. 저는 지금 그 말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무슨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악마들이 발톱으로 다 긁어놓은 것 같고, 이거는 비현실적이어서, 이야. 다른 세상

0: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술이에요, 예술. 자연이 비추는 예술.
1: 언젠가 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협곡과 주변 계곡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자는 의견을 냈던 건데요. 시민들의 강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다행이죠. 하마터면 이 비경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2: 아, 살았다. 이제 좀 따뜻하네. 와, 독일에 있는 모든 지형 지리 조건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냥 한 30분 만에 인생의 짜릿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기 오십시오. 끝내줍니다. 와, 훈풍이 불어요, 훈풍이.
3: How was it?
4: Wonderful. It was beautiful.
5: The pictures online didn't really do it justice. So
4: even more beautiful in person.
5: Yeah.
6: It was really beautiful. It was really loud too. You could hear the water flowing. It was really beautiful though. Really really nice.
1: 아름다운 파트나크 협곡이 있는 가르미시 파르텐키르헨. 이곳이 이렇게 긴 지명을 갖게 된 데는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지역에 두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요. 나치 정부에서 1936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통합해버렸습니다. 독일 알프스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몸집을 키운 거죠.

0: 까미시란 마을이랑 파텐키리시란 마을이 원래는 다른 마을이었어요.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 마을 두 마을의 화합과 또 나름의 재미있는 경쟁을 또 부추기듯 민속 축제를 열고 있는데 오늘 그 축제 현장으로 갈 겁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구름이 심상치 않지만 가봐야죠.
1: 바이에른 알프스의 비 소식이 잦은 7월에서 8월 사이 이 마을에서는 여름 축제가 열리는데요. 저도 기대했던 축제라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0: 어때요? 오늘 축제 복장입니다. 이거 제가 십몇 년 전에 바이에른에서 샀던 옷인데 이거 언제 쓸까 하고 한국에 갖다 놨던 건데 이걸 갖고 와서 드디어 한 10년 만에 입습니다.
1: 축제 즐길 준비 확실하게 했습니다.
0: 가미시 파텐키리시의 여름 축제는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오늘 프로그램은 잠시 후부터 시작될 행진으로 시작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이 복장을 입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어린아이 다 함께 이 길을 지나서 맥주 축제하는 그 텐트까지 이동하게 될 거예요.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 여기 가르미쉬에서 일주일, 이어서 파르텐키르셴에서 일주일. 연달아 열리는 축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여름 이벤트입니다. 아니, 근데 분위기가 어째 썰렁하네요. 아무래도 저를 따라오던 저 먹구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전통 의상 차려입은 주민들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신나게 북을 치면서 마을을 돌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0: 슐리고, 그리스고, 기프트카인 마시, 샤데, 베겐데스, 레겐. 이제 에어바트 라이사이트예요. 행진은 없어졌고요. 대신 바로 축제의 한복판인 비어마시는 텐트로 이동한답니다. 그리로 가야겠습니다. 아쉽네요. 비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행진이 바로 시작되기 5분 전에 비가 와서 번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다들 아쉬움을 남기고 지금 맥주 텐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바이에른 알프스는 독일에서도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이렇게 축제일에 비가 퍼붓는 것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어쩐지 다들 자연스럽게 여기로 모이더라고요. 여긴 어디?
0: 맥주 텐트인데요. 그야말로 뮌헨 맥주 축제의 축소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뮌헨 축제는 좀더 국제적이고 이건 그냥 정말 지역 사람들의 축제, 더욱더 토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으니까 더센 느낌?
1: 누구나 옷장 한편에 전통 의상 한 벌쯤은 챙겨두고 사는 마을. 그 옷을 꺼내 입고 한 자리에 모이는 가르미시 축제는 벌써 70년이 넘었답니다. 바이에른의 전통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일주일이 풍성하게 채워지죠.
0: 진짜 게르만적이지 않습니까? 칼딱 꽂아서. 이 슈바인 학생은 지금이야 어떤 독일 가도 다 먹을 수 있지만 원래는 이 바이에른 음식이 바이에른 음식. 이런 데 와서 산치해서 맥주 하나씩 먹는 그야말로 뮌헨 사람들, 바이에른 사람들의 음식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인기가 나요. 맛있어요.
1: 축제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에른 음식과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를 즐길 수 있어요.
0: 와, 소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1: 괜히 원조 하는 게 아니죠. 슈바인 학생은 역시 바이에른에 와서 먹어줘야 합니다.
0: 진짜 맛있습니다. 학생은 이런 거 아시죠, 원래. 와, 흑맥주 소스가 기가 막혀요. 원래는 비 안 왔으면 밖에서 해야 될 그 행진을 연주와 함께 지금 여기서 할 것 같습니다.
1: 절도 있는 북소리에 맞

0: 맞춰 축제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시작됩니다. 바이에른 알프스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생명의 절정기인 여름에 열리는 이 축제는 수확의 기쁨과 자연의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춥고 긴 산골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바이에른 알프스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처음엔 지붕도 없는 곳에서 소소하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연륜만큼 의상도 범상치 않은데요. 근데 사랑만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1: 250 euro. Wenn du komplett sein willst, musst du das Ding anziehen.
0: Yeah. 이야,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도 달라지잖아요. 이 마을을 비롯해 바이에른 사람들은 축제와 같은 마을의 중요한 날이면 전통 의상을 꼭 챙겨 입는 편입니다. 이런 옷차림은 단순히 복식을 갖추는 의미를 넘어 그들만의 정체성과 오랜 전통을 표현하죠. 그렇게 바이에른 알프스의 사람들은 계절처럼 찾아오는 축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독일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또 여전히 새로웠습니다. 이 멋진 알프스의 밤 분위기 속에서 저의 이번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2: 데이트 보셨죠?

0: 그 혼을 울리지?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1: 와우! Oh my goodness!
2: That's a big one!

과일 맛이 나요.

안녕하세요. 동원 갤러리 대표이사 김동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불멸의 예술가,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 5만원권 지폐 속 인물 다 아시죠? 현모양처의 전형 신사임당입니다. 그런데 이 5만원권 안에는 신사임당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얼굴 옆에 그려진 이 그림 보이시나요? 신사임당이 직접 그린 포도 그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화가 신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묵포도도는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확인된 귀한 작품입니다. 포도 그림은 사임당의 특기 중 하나였습니다. 포도 세 송이가 화폭을 뚫고 나온 듯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그린 것 같죠? 포도 줄기와 잎사귀는 윤곽선 없이 먹으로 농담만 조절해서 생동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죠. 포도 그림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사임당의 잔칫날에 온 어느 부인이 치마에 음식 국물을 엎었습니다. 사임당은 치마에 얼룩이 보이지 않게 얼른 포도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훗날 그 치마는 아주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사임당의 포도 그림이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는 사실은 구전뿐 아니라 여러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기록했죠. 어머니가 포도를 그렸는데 세상에 신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그림을 모사한 병풍이나 족자가 세상에 많이 전해지고 있다 라고요. 조선 후기 문장가 조기명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인의 그림이 빼어난 예술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니 또한 기이한 일이다. 신사임당의 또 다른 특기는 식물과 곤충을 그리는 초충도였습니다. 신사임당이 풀벌레 그림을 그려 말리려고 마당에 내놓았더니 닭이 와서 쪼았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 그림들입니다. 초충도는 신사임당의 실력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숙종도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보고 감명을 받아 병풍으로 만들라고 지시할 정도였다는데요. 8폭 병풍엔 뭐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병풍엔 수박과 들지를 그렸습니다. 먹의 농담만으로 표현한 수박이 먹음직스럽습니다. 가지와 방앗개비는 중앙에 두 개의 가지를 그리고 그 옆엔 두 마리의 나비와 작은 벌도 그려 넣었습니다. 가지 옆에는 땅딸기도 자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미 두 마리가 땅딸기를 향해 열심히 기어가고 있네요. 초충도에 나오는 풀과 벌레는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가 많은 수박과 오이는 다산을 기원합니다. 아래서 애벌레가 되어 성충의 과정을 거치는 나비는 새롭게 거듭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요. 맨드라미는 관직과 출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임당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경서를 읽고 마음껏 그림을 그리며 자랐습니다. 글짓기와 붓글씨는 물론 자수와 바느질도 잘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빼어난 건 그림 솜씨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갈고 닦은 재능을 결혼이라는 이유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죠. 조선왕조가 시작된 지 100년 정도 지난 무렵입니다. 16세기는 조선 전기로 여전히 고려의 풍습이 남아 있었고 남성과 여성도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면 흔히 남존여비 사상을 떠올리지만 조선에서 남녀가 불평등해진 것은 17세기 중엽부터기 때문에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상속권과 재산권이 있었고 혼인을 하더라도 다른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균등 상속을 했습니다. 신사임당이 조선시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재능을 닦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시대 분위기와도 연관 있지 않을까요? 신사임당을 오늘날의 슈퍼맘에 비유하는 것도 과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예술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자녀 교육까지 게을리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국화도입니다. 국화 한 줄기가 솟아오른 단순한 구도이면서도 만발한 국화 향기가 진하게 전해들 듯 여운이 남습니다. 그 옆엔 은은한 달빛 아래 자태를 뽐내고 있는 매화도입니다. 굵은 가지와 잔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깔끔한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누구의 그림일까요? 첫째 딸 매창과 넷째 아들 이우의 작품입니다. 둘은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꼭 빼닮았습니다. 사남삼녀를 낳아 키운 신사임당의 교육 철학은 각자의 성향에 맞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3살에 진사초시를 합격하고 장원급제를 9번이나 한 율곡도 훌륭하게 키워냈지만 모든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각자 어떤 재능이 있는지 관찰을 한 후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죠. 율곡은 사임당을 희생적인 어머니보다는 교훈을 주는 스승으로 삼고 평생의 멘토로 따랐습니다. 신사임당 자신의 예술 경지도 갈수록 높아집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밝게 빛나는 보름달 아래 넓고 고요한 강이 보입니다. 매화꽃이 활짝 핀 꽃을 등지고 배 한 척이 유유히 물길을 가릅니다. 달은 산봉우리에 걸려 있고 붉은 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풍경 같죠? 신사임당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산수화, 이곡 산수병입니다. 아, 제가 추정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신사임당의 그림엔 낙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엔 아무래도 여성이 드러내놓고 그림을 그리는 걸 달갑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많은 작품들은 신사임당 전칭작, 즉 전하여 칭한다고 표기합니다. 신사임당은 중국 시인들의 시를 읽고 그 내용을 떠올리며 그림 그리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곡 산수병에는 당나라 시인 맹호연과 이백의 시를 얹었습니다.

사임당은 뛰어난 산수화가였습니다. 중세 서양에서 정물화나 초상화보다는 종교화를 위대하게 생각했듯이 동양에서는 자연의 기운을 담아내는 산수화를 높이 쳐주었는데요. 사임당도 썩 잘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문신 소세양은 사임당의 이국 산수병에 취해 이런 감상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숲에는 아지랑이 자욱이 끼었는데 돛대는 구름밖에 벨락말락하는구나. 해질녘에 도인 한 사람 나무다리 지나가고 막 속에선 늙은 중이 한가로이 바둑두네. 꽃다운 그 마음은 심과 함께 열렸나니 묘한 생각 맑은 자취 따라잡기 어려워라. 그렇다면 이렇게 당대에도 호평일색이었던 화가신 씨는 어쩌다가 현모양처라는 프레임에 갇힌 걸까요? 먼저 조선 후기 주작의 대가였던 송시열이 남긴 감상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연히 자연을 이루어 사람의 힘을 빌려서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물며 오행의 정수를 얻고 천지의 기운을 모아 참 조화를 이루면은 어떠하겠는가. 과연 그 율곡 선생을 낳으심이 당연하다. 보통 감상평이라고 하면 그림 자체에 대한 기분이나 소회를 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시열은 실컷 그림 솜씨를 칭송하다가 난데없이 아들 이야기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름난 학자의 감상평치곤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임당이 살았던 16세기는 여러 가지 사화가 일어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외척 세력에 힘을 쓰던 때입니다. 노론과 소론,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는 당파 정치는 사임당 사후 17세기까지 이어졌는데요.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혼란을 잠재우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선대의 율곡 이의를 소환합니다. 성리학의 완성자였던 율곡의 업적을

강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사임당의 그림까지 도구 삼아 율곡처럼 훌륭한 인물을 낳은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런 율곡을 따르는 학파 전체를 추켜세운 겁니다.

보수적인 유교 시대에 신사임당은 뛰어난 예술가라기보다 위대한 성리학자, 율곡의 어머니로 부각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만든 프레임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만의 예술혼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사임당을 현모양처뿐만이 아닌 화가 신씨로 기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0: 소백산자락 청아한 땅에서 옛사람의 재열을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영주에 가면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며 어깨를 다독이는데요.
1: 안녕하세요.
2: 한 송이 떨어진 꽃이 낙화진다고 서로 말아.
1: 야, 좋네, 아직. 먹어봐.
3: 사과 어떤 게 최고 맛있을까?
0: 지금 영주는 사과꽃 피는 계절. 소량기 마을에도

0: 모시고 있습니다. 윗대 어르신들부터 시작해 지금 계속 한 4, 5대째 이렇게 계속 이 상태에서 흘러내려고 있거든요.
1: 여기 보면 이제 한도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 여기 와서 불공을 들이면 뭐 아들을 낳아준다더라. 이런 전설도 지금 내려오면서 종종 이제 펜션 오는 손님들도 가끔가다 여기서 불공을 들이는 분도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은 항상 여기가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2: 얼마나 된 거죠?
3: 마을에서 귀중히 여기는 소나무입니다.
0: 2005년도에 영주시 이제 보호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 그럼 이 마을의 보물이겠네요.
0: 이 마을이 보물이죠. 옛날 이제 어르신들 살아 계실 때부터 그 소나무를 이제 수호신처럼 이렇게 여기 왔고 또 소나무를 믿고 또 마을의 저를 안녕을 위해서도 또 지혜도 많이 지내셨고 소나무 보면 항상 든든하죠. 마음의 위로를 많이 삼을 때도 많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끊어안고 자기의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종종 계십니다.
3: 그래서 마을 이름도 소량기 마을입니다.
0: 우리 마을 안녕을 위해서 소원을 좀 많이 좀 이제 들어주십시오. 우리 말에는 지금 이 소나무 말고도 지정 보호소를 하나 더 이제 적을 해놨는 게 있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을 영주시장님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꼭이 느티나무를 보호소로 지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한다면
3: 나무가 우람한 것이 그 옛날의 전설도 차곡차곡 쌓였겠네요.
0: 이게 지금 한 6m 정도 될 거예요.
3: 비바람도 느티나무 덕분에 든든했답니다. 늠름한 자태가 이곳을 찾는 이에게도 넉넉한 쉼터가 되었겠죠. 길 따라 집 하나씩, 나머지는 온통 산과 다락밭입니다. 산을 일궈서 살아낼 궁리를 하고 일을 할 때는 서로의 손을 보태며 살아왔죠. 오늘도 여럿이 품앗이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형님.
5: 안녕하세요.
4: 지금 굉장히 바쁘시네요.
5: 네, 지금 적가철이 돼서 꽃을 따고 있어요.
4: 왜 이리 예쁜 꽃을 다 따고 계시는 거예요?
5: 두고 보면 엄청 좋죠. 우리도 사가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꽃이 다섯 송이가 피면은 그냥 두면은 사과가 그대로 그냥 꽃사과처럼 초롱초롱 달리잖아요. 하나의 상품도 안 되고.
3: 꽃송이가 많으면 영양분을 나눠 갖느라 사과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게다가 가지마다 촘촘하니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픈 심정이죠.
5: 마을에 온지 얼마나 됐어?
6: 벌써 7년이나 됐네.
5: 그렇게나?
6: 언니는?
5: 난 올해 보자. 야, 숫자도 못 세겠다.
6: 진짜다.
5: 16년째 들어간다.
6: 16년. 우와, 우리 두 배다.
5: 16년 중에서 내가 8년을 이장을 했다.
6: 우와.
3: 너나 없이 남의 밭에 매달립니다.
5: 뭐, 이제 뭐좀 연령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또 뭐, 친척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제 이런 분들 댁에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마을은 그렇게 살아요.
3: 덕분에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많죠.
6: 여기 옆에 오연이라는 동네가 남편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거기에 시 아주버님 농사 짓고 계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영주 살고 계시고, 공기도 좋고요, 인심도 좋고요, 물도 좋고요. 그리고, 전 이장님 너무 좋아요.
7: 저, 목마른데, 저, 참돌 잡았어요, 참돌. 목마른데.
8: 맥주 가져왔어?
9: 왔어요.
7: 맥주는 좀 이따 와서 먹어야지. 지금 먹은 술차 꼭 가보고.
9: 사다리 떨어져.
6: 감사합니다.
7: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다리에서. 자, 드세요.
8: 고맙습니다.
7: 자,
8: 고맙습니다.
7: 하나씩.
10: 시원하네.
7: 전해지, 그거.
8: 이거 먹고 일두 회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안 하는데.
7: 그렇지도 않아.
8: 진짜로?
7: 아유.

0: 나도 봐야 할지.
1: 두 배, 두 배로 해주세요.
0: 아, 두 배라면 사갖고 다
2: 아, 천수를 하면 돼. 우리 신랑 저 배포. 배포.
1: 애인, 애인. 애인.
3: 귀농한 지 16년 됐는데.
2: 친구의 친구.
3: 올 때부터 이 사람이 연고도 없이 여기 왔는데. 아. 내가 그래도, 저, 벗이 대해준다고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집에. 하루도 안 오면 삐졌다 그래. 처음에 와가지고 외로움을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붙잡았다니까.
2: 귀농, 귀촌내로 왔더니, 아이, 난 이런 일을 안 해봤는데 이런 일이 참 힘들더라고. 농사 짓는데. 걔 도움을 많이 받아요. 친구들 갖고 못해.
4: 그래도 사과 덕분에 귀농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마음 넉넉한 이웃들 덕분이죠.
5: 한복 좀 뽑아보게.
2: 예.
3: 좋은 거 해, 좋은 거.
2: 한 송이 떨어진 꽃이 낙하진다고 서로 말아.
5: 벌써
2: 떨어진 꽃을 낙화진다고 서로 말아. 낙화진다고 서로 말아.
5: 됐어.
2: 또 하는데.
4: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6: 아우, 잠깐 쉬었다 가자.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우, 이제 여기 이제 앉는 식탁을 좀 꺼내놔야 되겠다.
7: 그래, 그래 이제.
6: 이제는.
7: 식탁이 필요하다.
6: 이제 또 여름이 됐으니 또 이제 앉아서 그래,
7: 밖에서 만나야지.
6: 작년에 사과 좋았어? 남았어, 올해?
7: 아니야. 거의 다 내고. 이제 조금 남았어.
8: 조금 사과 들으셨어요, 아직도?
6: 아직도 있어, 그러면?
7: 남겨놨죠.
6: 하나씩 드릴게요. 두 개만 돼.
4: 지난 가을의 결실이 몇 상자 남았습니다. 이것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내 식구 챙기느라 아껴두었던 것이죠.
6: 야 좋네 아직. 이번에 이제 요거
7: 사과 다 아직 덜 냈구나.
6: 하나씩.
8: 아직도 있네.
6: 야 좋다. 때깔 좋다.
7: 맛있게 보인다.
2: 맛있게 생겼지.
7: 먹어보자.
8: 잘 됐네.
2: 그쵸. 아유, 워낙에 또 이제 또 우리가 햇빛이 좋잖아. 먹어봐. 소리가 아삭하고 난다.
7: 이거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16불이 쓰면 될 것 같은데.
6: 오.
7: 아 진짜.
6: 잘하네.
7: 아니 진짜 그래.
6: 한번 접어봐. 측정을 해보세요.
4: 인심 좋은 농부 덕에 이야 제작진이 호강을 하네요. 아우 맛있겠다.
6: 어때요?
9: 진짜 맛있어. 이게
6: 맛있다.
9: 작년에 수확한 거라고 하셨는데도 엄청 달고
6: 사과 맛있네.
9: 아삭아삭하고. 저희 할머니가 사과를 좋아하시죠. 제 사과를 자주 먹거든요.
6: 아침에 선을 했다가 낮에는 아주 뜨겁거든요. 온도 차이가 되다 보니까 아마 사과가 단단하고 그리고 또 일조량도 풍부하고. 우리 마을 사과가 저 바다사과라고 하지 언니.
7: 그럼 바다. 여기보다 우리 비탈이 졌으니까.
6: 우리는 비탈이 저고 비탈이 지고 해발이 벌써 있고 한데 저 아랫부분 있죠 평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마을 사과가 맛있다고 해요.
2: 어때요 형님?
8: 맛있네.
2: 형님 내 사과보다도?
8: 아유 그렇게 더 맛있지.
2: 아 맞아.
4: 여럿이 모이면 옛 이야기도 주렁주렁 열립니다. 무엇이든 나누는 재미가 쏠쏠한 마을이죠.
10: 옛날에 저 두 집이 딱 농사 과수를 시작해가지고 그래부터 한
7: 그게 몇 년도 정도?
8: 아니
10: 우리 한
8: 시집 오는데 내가 시집을 왔는데
7: 예
8: 그때 수진이네 가수 있었어.
10: 한 집
7: 75년도에 어우 일찍에
8: 사과가 다녔었어.
7: 그래요?
10: 75년도에 아마 그 전에 한번 가서
8: 다녔었어. 예. 그
10: 그때 한번 나무가
8: 꽤 컸어. 꽃감 이제 살만 나요. 앞으로 내가 100년을 살게.
5: 100살의 기본이야.
4: 10수년 전만 해도 오지였던 마을입니다. 당시에 수돗물은 엄두도 못 냈고 문명과 떨어져 나 홀로 늙어가는 마을이었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세월만 빠르기가 쏜살 같죠.
11: 여기 굉장히 깊은 산골인데요.
12: 이야.
11: 여기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12: 17에 와서 이제 아마 77이니까요. 그리고 저 우때 어른들이요. 다랬던 물치고 피란 꽂으라고 했는데 여기만 동네가 됐어요. 우때 어른들이 우리 한 몇백 년 살아요. 대대로.
4: 그래도 나물 한 가지는 여문 땅이라 비빌 언덕이 되더랍니다. 꼬부랑길. 가파른 동네라도 가을이 넉넉하니 살아갈 만했죠.
12: 아이고, 올 줄은 뭐 질도 없고 뭐. 질이 뭐래요. 가파랑길도 잠타면 밤에 타고 오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9: 왜요?
12: 질이 뭐 질도 아니라 여러 허튼 질이야. 그런데 찾아왔는데 뭐 이 아래 동네에서 산골에도 와 살아볼 재미가 있대요. 이제는 뭐 다 살았지만 도시보다 이 낫다니까 공기 좋지. 뭐 요새는 사과해가지고 기른 것도 없고 괜찮아요.
4: 게다가 사과가 효자라 어르신에게는 요즘이 호시절이라네요. 옛날 옛적 고생담이야 소설로 따지면 여러 권이지만 시절이 그러했으니 이제와 누구를 탓할까요?
12: 옛날에는요, 시집하면 그 집에서 죽어야 되지 못 나가. 오세 세월에는 뭐 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 옛날에 옛날 법이 그렇게 엄하잖아. 이제 뭐 본 고향인데 뭐 여가. 내가 여가 삼아 17에 와서 87을 살았으니까네. 여가 본 고향이지 뭐. 이제 나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죽어야 돼.
4: 살아내고 보니 더없이 좋은 날도 오더랍니다. 알곡이 통통하게 여물 때에는 내가 조물주인 양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죠. 가장 고마운 것이 자연의 덕을 보고 사는 일이랍니다. 뒤 곁에 표고버섯도 자식들처럼 든든하죠. 이제는 그것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 호강이랍니다.
12: 먹고 오래 살았고 세월이 얼마나 좋으겠죠. 내가 세월이 하도 좋아 옛날에 하도 고생을 해 한 200년 살고 싶다.

0: 좋네. 좋다, 좋다.
1: 세월이 호락호락 다정할 때도 있네요. 오지라도 이제는 살만해진 마을입니다.
0: 비가 오니까 오늘은 밖에 할 일도 없고 나물 좀 다듬어야지.
1: 살구꽃 피고 단풍물 들고 요즘에는 거저 얻는 재미도 쏠쏠하죠.
0: 이게 뭐 능계수마라 그러죠? 샜어요. 그래도 또 이제 묵나물로 이게 맛있다고 하니 이걸 좀 이제 다듬어서 이제 묵나물 좀 만들려고요. 아유, 속골 베듯이 그냥 다 잘라봤네. 일할 때는 이 앞치마를 딱 걸치면 아주 아주 편리해요. 뭐 연장도 앞에 넣고 뭐 다니다가 나물도 하나 뜯으면은 또 나물도 하나 넣고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여가지고 아주 좋아요. 놔두고.
1: 홍여 씨는 귀농 십수년 만에 나물 박사가 됐습니다. 마을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로 겁도 없이 길을 나선 것인데 돌아보니 그것도 즐거운 추억이라네요.
0: 우리 이제 전에는 애도 다 크고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했어요. 서울서 여행을 이제 뭐 주말이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여행을 하다 보니 뭐 여기를 오게 됐어요. 아, 마을이 참 이쁘더라고요. 마을이 너무 이뻐요. 자그마한 게

0: 이말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또 우리 집 아저씨도 또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살자 처음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물도 진짜 식수도 없었어요. 물을 저기 마을에서 조금 이렇게 끌어와요. 호수 연결해갖고 끌어오다 보면 겨울에는 얼잖아요. 또 빨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빨래를 며칠을 보따리에 싸요.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올라가요. 싸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막 빨아가지고 또 오고. 상훈 아빠, 아우 나도 허리 아프다. 이거 좀 도와줘.
1: 또 뭐야
0: 오늘은 저
1: 이게?
0: 아무리 비가 와도 좀 밖에 아저씨들 부른다고 나가지 말고.
1: 비가 뭐 도와야 되는데 이거 갖고 와도 땅도 안 말랐네.
2: 남편 광수 씨는 마을에 절친이 많습니다. 옥녀 씨는 그 점이 불만이죠.
0: 참.
1: 이거
0: 그
1: 아이고 이거 많이 적어대 이거 이런 거못 먹을 수
0: 이파리만 따지면 어떻게?
1: 이거라고
0: 꼭지만 따. 내가 이런 거 이거는 내가 사훈 오빠 가르쳐줘서 내가 잘 이제는 해. 나보다도 더 잘하면서도 안 하고.
3: 많이 하죠.
1: 아 내가 저 숨어서 전에 나물 뜯으러도 다녀보고 어머니 따라서 약초 나무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0: 자연 속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어우, 어느결에 벌써 꽃이 폈다. 그럼 사과 벌써 이만해지죠. 이 자연을 보면은 내가 아우 나이 먹으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나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요.
1: 이게 방통나무는 이거 요렇게
2: 욕심은 덜어내고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너나 없이 사는 모양새가 비슷하니 남의 것 탐할 일도 없습니다. 꽃 중의 꽃은 사람 꽃이라 마을을 찾는 이들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나왔네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그립기만 한 마을에 참 반가운 손님들이겠죠?
4: 꽃을 열어 달아놓으면은 사과가 자라가지고 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따줘야 되거든. 요렇게 한개 놓고, 하나 놓고.
5: 꽃만 떼요?
4: 아니, 통째로 다 따주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한개 달아놓고, 여기다. 하나.
5: 한개
4: 응. 하나만 남겨놓고 따고. 여기 한개 남았지? 여기 이제 가을 되면 엄청 굵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맛있는 사과. 따? 하나만 놔놓고.
2: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꽃이 사과가 된다고 하니 꽃을 떨궈야 열매가 열리는 이치를 언젠가는 알 때가 오겠죠.
4: 됐어. 요 한 개 나눠야지 나중에 가을에 먹지. 요거는 따면 안 되는 거야. 뭔말 알았지? 응. 가을에 이제 커져라 그래. 알았지? 응.
2: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먼 훗날에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4: 사과 어떤 게 최고 맛있을까?
5: 잘 익은 거
4: 맛있겠지? 사과 많이 먹어. 맛있어. 아삭아삭하게 맛있지? 맛있어?
5: 먹고 싶어.
4: 새콤달콤.
2: 영주는 전국 제1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국내 사과 생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맛과 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죠.
0: 너 봐.
2: 그러고 보니 아이들이 호강을 하는 셈이네요. 동남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영주 사과를 사과파이로도 맛봅니다. 무엇보다 사과가 열리는 과정을 알게 된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공부가 됐겠죠.
6: 아이들은 사실은 그 사과가 주변에 이렇게 열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사과 꽃다귀 체험도 하고

0: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1: 적화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2: 아이, 난 이 두부 판 물 나오는 게 신기해. 1회는 몇 대 해도 한다거든.
1: 큰일 치렀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라도 마련해야겠죠. 영주에서 유명하다는 부석태로 두부밥상을 준비합니다.
3: 아유, 기분도 좋아. 아유, 기분도 좋아.
2: 좋으나 좋아.
3: 기분이 좋아요.
2: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내 그릇 넘고 왔다.
1: 옛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원래 두부는 명절 음식으로 요긴하다 했죠.
3: 콩은 전부 영주에서 재배되는 부석태입니다.
4: 꼭 부석태로 이렇게 두부를 만드시는 뭐 이유가 있나요?
3: 부석태로 하면은 더 고소하고 더 맛있거든요. 초내는 다 해 먹어요, 그렇게. 초내는
2: 명절 되면은 이렇게 가지고 식구들 오면 모여 먹고 이래요.
1: 두부가 어느새 제 모습을 갖춰갑니다.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죠.
2: 아유, 잘 됐다.
3: 잘 됐네.
2: 희한하다. 네. 계란 흰자 같다.
3: 몽글몽글몽글 해지냐.
1: 오늘도 마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여럿이 모이니 그것만으로도 행복이요 웃음 또한 절로 납니다.
3: 맛있게 드세요.
5: 잘 먹으셨어요.
3: 아, 제가 마을 분들을 위해서 신경정서 만들었는데 다 맛있나요?
6: 예, 맛있어요.
3: 맛있어요.
7: 아, 맛있네요. 지금 뭐 농사철이라 다들 무지하게 바쁩니다. 바쁜데도 올 한해도 상하농사 잘 되기 위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 아, 우리 풍년 될 것 같아.
9: 대박 날 것 같죠?
8: 대박 날 것 같죠?
9: 네. 어,
8: 벌도 어제 막 날랐는데.
9: 그렇지. 벌이 날라.
8: 벌이 날랐어요.
1: 솔향기 마을에 사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온 고마운 사람꽃입니다.

0: 사람마다 오고 싶은 곳이 이곳이에요.
1: 물건이라도 하나씩 더 이렇게 집어주고 재래시장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2: 학생들 아지트예요, 여기가.
3: 음식은 사람의 추억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4: 그때 엄마의 손맛을 잊지 못해서 각종 여러 가지 부각을 만들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닐까

0: 도도야 미안해.
1: 괜찮아.
0: 뭘 만들고 있었어?
1: 멋진 다리. 아! 이걸로 만들게.

여기

멋진 다리 만들기.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당신의 락토피타임은?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들은 손바닥을 쭉!
1: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

0: 신기하다.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뒤로 늘려주세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다시 한 번.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는데. 하. 자, 마지막으로 깍지 끼고 목을 지그시 눌러줘 볼까요?

0: 이제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1: 우와, 고양이다.
2: 어? 펭귄이네?
1: 목이 긴 파도다. 사뿐사뿐 고양이.
2: 뒤뚱뒤뚱 펭귄.
0: 파조는 성큼성큼. 동물 친구들처럼 걸어볼 사람. 하!
1: 저요! 저요!
2: 저요! 저요!
0: 좋아요! 모두 오세요!
3: 와!
0: 우와! 내리 왔네! 승범이도 왔어! 어, 전일이도 왔다!
2: 댕구댕구! 댕구도 왔어요!
1: 우와! 좋아하셨대요!
0: 아, 좋았어! 그럼 시작해 볼까!
1: 네!
0: 예스!
2: 저기 봐! 저기 고양이다!
0: 오, 고양이는 어떻게 걷지?
1: 가볍고 우아하게 살금살금 걷죠. 기지개도 쭉.
0: 냐우 냐우 냐우. 고양이처럼 걸어봅시다. 살금 살금 살금 살금 고양이 세수다옹.

0: 뭐 아니지. 냐옹 냐옹
1: 냐옹. 그게 아니지. 냐옹 냐옹 냐옹.
2: 우와.
3: 다음은 펭귄이 갑니다.
1: 뒤뚱뒤뚱.
0: 와, 뭐야 뭐야. 탱구만큼 귀엽네.
3: 우리도 한번 해봐요.
1: 뒤뚱뒤뚱 뒤뚱. 펭귄처럼 뒤뚱뒤뚱 뒤뚱.
4: 뒤뚱 뒤뚱 뒤뚱 뒤뚱 뒤뚱 뒤뚱
5: 뒤뚱 뒤뚱 뒤뚱 뒤뚱 뒤뚱 뒤뚱.
3: 홀짝 센 펭귄은 신나게 춤추는 펭귄. 헛헛헛헛 하 하.

0: 띠뚱띠뚱띠뚱. 어? 댕고 펭귄은 화장실이 급해요. 띠뚱띠뚱띠뚱. 어? 띠뚱띠뚱. 띠뚱띠뚱. 어?
1: 목이 킥 타주다.
2: 두리번, 두리번. 눈을 깜빡이며 앞으로, 앞으로.
0: 오, 더 빠르게 날개를 벌리고 깡충, 깡충.
2: 폴짝쌤 타자부터 걸어갑니다. 날개를 촥! 성큼, 성큼, 성큼, 성큼, 성큼, 성큼!
1: 긴 다리로 앞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3: 날개를 바닥바닥, 바닥바닥.
0: 사자다!
2: 자, 그럼 이번엔 모두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4: 걸어보자.
2: 모두 폴짝 준비.

0: 오늘도 우리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예! 제거!
3: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순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최강 홍서.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해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산,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레미,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건 나무로 만든 다리야.
1: 나무로 만든 다리는 나무 다리.
0: 우와! 나무 다리가 길다. 다리를 건너가자.
1: 조심해서 다리를 건너자.
0: 응. 우와, 재밌겠다.
2: 나도.
0: 재밌지, 재밌지.
2: 오, 재밌다.
0: 오.
1: 나무다리 재밌다. 또 건너가자.
0: 그래. 이번엔 어떻게 건널까?
3: 바꿔라 한글.
1: 다리가 없어졌네.
0: 나무다리가 그냥 나무로 바뀌었어.
1: 우리는 나무다리에서 더 놀고 싶은데.
0: 다리를 찾아야 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후민정은 안녕?
1: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나무다리가 나무로 바뀌었어.
0: 다리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다리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아.
1: 조심해, 거인이야.
2: 어? 거인의 머리 위에 한글 다리가 있어. 어떻게 가져오지?
3: 내가 가져올게. 자, 차. 그대로 있어줘.
2: 천지?
4: 한글 다리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한글을 가져갈 수 없어. 거인이 널 방해할 테니. 헛! 잡다!
2: 이 용사가 위험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잡다히 맞서는 낱말은 뭐지? 노타! 친구들, 고마워.
3: 자, 차! 나와라!
4: 아니, 나의 잡다 공격을 노타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이 용사,
1: 괜찮아?
2: 응, 한글 다리는 무사해?
1: 다가 파괴되었어.
2: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다시 만들게.

0: 할아버지 차례! 다리, 다리. 어떤 다리를 만들까? 아항!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똥똥똥똥똥 건너는 돌다리. 이번엔 나무다리, 나무다리. 나무다리. 자, 나무다리를 건너고 싶어.
1: 나무다리에 다리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다 건넜네. 오호. 오잉. 나무만 남았네. 다리는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나무 다리. 나무 다리. 자, 순서대로 써볼게요.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리을이 이를 만나 리. 나무 다리.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무 다리.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무 다리.
1: 돌과 다리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돌다리, 돌리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돌과 다리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돌다리, 돌리다. 히힛.
0: 나무 다리. 훈민이와 정음이가 나무 다리에서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나무 다리를 나무로 바꿔라 한글. 나무 다리가 나무가 되었어요. 천지가 잡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노타로 막아냈어요. 한글 다리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나무 다리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나무 다리를 건너요. 훈민정음이 나무 다리를 건너요. 훈민정음이 나무 다리를 건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집신.
2: 민속촌이다. 한복 입고 집신 신고.
3: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옛날로 온 것 같아.
2: 이것 좀 봐. 아저씨, 뭐 하세요?
4: 집으로 신을 만들고 있지. 신.
3: 우와,
2: 우리도 집신 신었는데.
5: 응. 그...
6: 집으로 만든 신은 집신.
7: 집신은 편해요.
8: 우리는 집신을 신었지.
9: 바꿔라 한글.
4: 오이? 집신은 어디로 가고 집만 남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집신!
2: 집신이 그냥 집으로 바뀌었어.
7: 우리는 집신이 필요한데. 신을 찾아야 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8: 한글용사 아이야!
10: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동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0: 아, 이
11: 야
10: 후민정은 안녕?
2: 안녕.
1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7: 집신이 집으로 바뀌었어.
6: 신이 필요해.
1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신을 찾으러 떠나자.
12: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0: 여기 길이 있어.
1: 내가 둘러보고 올게. 이쪽은 막다른 길이야. 이쪽도 막혔어. 다시 돌아가야겠어. 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하지?
2: 내가 위로 올라가서 볼게. 샷! 찾았어. 미로 끝에 한글 시인이 있어. 샷!
3: 장벽!
0: 이용사, 괜찮아?
2: 천지가 나타났어. 저 끝에 한글이 있었어.
1: 흩어져서 길을 찾아보자.
3: 그래봤자 소용없지. 복잡구나.
0: 여긴 아니야.
2: 미로가 더 복잡해졌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복잡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간단하다.
1: 찾았어.
0: 아니, 나의 복잡하다 공격을 간단하다로 막아내다니. 헛!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3: 한글 신이 파괴됐어.
2: 이가 사라졌어.
4: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0: 나라 한글! 자...

0: 신.
1: 저장 완료. 신.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신 한글 카드다. 신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신. 신. 아하. 어떤 신발을 만들어 볼까? 이야. 오호. 꽃신. 아, 꽃신. 꽃신. 예쁜 꽃신. 하하. 이번엔 어떤 신발을 만들어 볼까요? 오! 털신. 털신. 겨울에 신는 따뜻한 털신. 털신. 털신. 다음엔 어떤 신발일까요? 오! 집신. 집신. 지프로 만든 집신. 우! 여름에 신으면 시원하겠다. 나도 한번 신어봐야겠네. 그러려면 집신이 한 짝이 더 필요해.
1: 집신의 신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가져왔어요. 오잉. 집만 남았네. 신이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집신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야! 집신. 집신. 순서대로 써볼게요.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가 받침 피읍을 만나 집. 시옷이 이를 만나 시. 시가 받침 니은을 만나 신. 집, 신.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집, 신. 친구들 따라해봐요. 집, 신. 끝.
1: 털과 신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털신. 자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털과 신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털신. 자신.

0: 집신. 훈민이와 정음이가 집신을 신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집신을 집으로 바꿔라 한글. 집신이 집이 되었어요. 천지가 복잡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간단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신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집신이 생겼어요. 훈민 정음이 집신을 신어요. 훈민 정음이 집신을 신어요. 훈민 정음이 집신을 신어요.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덕분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5: 오래오래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6: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덕분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매니와 꽁이의 노래 대결.
1: 자, 다들 새로운 노래 배울 준비 됐지?
2: 응, 준비야!
0: 어서 가르쳐줘!
1: 잘 듣고 따라 불러봐.

0: 안녕, 우린 꽃병이들이야.
1: 아, 난 맹맹맹 우렁차게 노래하는 맹이야.
2: 난 꽁꽁꽁 하고 맹이보다 더 우렁차게 노래하는 꽁이야.

0: 거거든. 내 목소리가 더 크다고.
1: 무슨 소리? 내 목소리가 훨씬 크거든.
2: 맹이야, 꿍이야.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될까?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1: 안 돼! 난 맹이보다 더 크게 노래할 거야!
0: 그래! 작게 노래하면 꽁이한테 지급할 거라고!
2: 지금! 안 되겠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3: 여기선 안 들리네.
2: 그럼 다시 노래를 가르쳐 줄게.

0: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
1: 네? 뭔데요?
0: 뭐냐 하면
2: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랑 대결하는 거 어때?
3: 너희랑?
4: 대결을 하자고?
5: 그래, 너희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맹꽁이라면 우리랑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2: 과연 너희 둘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5: 그야 당연하지.
3: 맞아, 우리가 이길 게 뻔하다고.
2: 그럼 우리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너희가 이기는 거고, 만약 박자를 놓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3: 좋아.
2: 자, 그럼 시작한다.

0: 이거 정말 재밌잖아.
1: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보자.
0: 좋아.

0: 이렇게 신나게 노래해본 건 처음이야.
1: 나도 당연하지. 노래는 친구랑 같이 부를 때 훨씬 더 신나고 재밌거든.
0: 그렇구나.
1: 거우야,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같이 노래 부르자.
0: 그래, 맹이야.

0: 신나는 낙엽 밥기놀이.
1: 다들 잘 보라고. 이야!
2: 얘들아, 엄마 내복 천 사러 잠깐 시장에 다녀올게. 잘 놀고 있으렴.
3: 네, 엄마.
1: 잘 봐. 이번엔 더 멋진 걸 보여줄게.
0: 큰일 날 뻔했다.
4: 지지.
0: 잘하네.
4: 저거 봐.
1: 이번에는 2단 덤블링이야.

0: 이야파! 차!
1: 쟤는 뭐야?
2: 뭐 하는 거지?
3: 안녕, 우린 꺼병이들이야.
4: 난 홍관조야.
3: 홍관조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4: 갑파는 낭떠러지를 지나고 있어.
5: 낭떠러지?
1: 낭떠러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4: 빨간 낙엽 위는 안전한 길이지만 다른 곳은 전부 낭떠러지야. 저기 밟으면 떨어지고 말 거라고.
6: 재밌겠다.
4: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내가 밟은 곳만 밟으면서 따라와, 알았지?
1: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네. 나도 같이 가.
4: 낙엽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위험하니까 다들 조심해.
1: 이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 그래. 이야!
4: 괜찮아.
1: 고마워.
4: 아니야. 안 돼. 거긴 절벽이야.
7: 괜찮니, 친구들아?
6: 네, 고맙습니다, 오솔라 씨.
4: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다시 출발하자.
2: 빨간 낙엽이 하나도 없잖아.
7: 물론이지. 깨끗하게 청소했거든. 그럼 아저씨는 또 청소하러 가볼게요.
4: 주변이 온통 낭떠러지야.
1: 그럼 우린 여기에 갇혀버린 거야?
3: 엄마! 엄마!
8: 어? 우리 아가들 목소리인데?
6: 엄마!
8: 어? 아가들아! 무슨 일이니 우리 아가들?
2: 홍관조랑 같이 빨간색만 밟으면서 낭떠러지를 지나고 있었는데
3: 빨간 낙엽이 없어서 더 갈 수가 없어요.
8: 그랬구나. 엄마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6: 뭔데요?
8: 자!
3: 빨간색 길이 생겼어.
4: 다시 길을 떠나자. 모두 조심해서 따라와.

0: 용감한 경찰견 도베르만.
1: 다들 안전바 잘 잡으렴. 이야,
2: 신난다.
3: 저게 뭐지?
4: 어디 갔지?

0: 안녕.
1: 반가워.
2: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1: 나는 도베르만. 경찰견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지.
0: 우와! 경찰견이 뭐야?
1: 그건 말이야, 경찰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강아지야. 숲속을 멋지게 달리고 이렇게 점프도 하고. 어때? 멋있지?
3: 정말 멋지다!
0: 그런데 뭘 찾고 있었던 거 아니야?
1: 어, 맞다, 원반. 어떻지? 원반을 잃어버리면 경찰견 훈련에서 떨어질 텐데.
3: 원반은 아까 저쪽으로 날아갔어.
1: 정말? 내 원반을 본 거야? 야호!
0: 엄마, 우리가 원반 찾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요?
4: 좋은 생각이구나.
3: 도베르만아, 우리가 도와줄게.
1: 뭐, 원한다면 돕게 해주지. 대신 다들 조심해서 따라와야 해. 숲은 아주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모두 바짝 붙어서 따라와.
0: 여긴 나무들밖에 없는데.
1: 원반은 이 바위 너머에 있는 것 같아.
3: 여기도 어떻게 넘어갔지?
0: 얘들아, 여기 길이 있어.
5: 정말?
1: 그런 평범한 길은 경찰견이 될 강아지에겐 어울리지 않아.
0: 그래?
1: 잘 봐.
2: 나도 도베르만처럼 넘어갈래.
0: 나도.
4: 다들 조심하렴.
0: 저 길로 가는 게 더 좋은데.
4: 조리는 이쪽으로 갈까?
0: 네.
1: 어서 내려와.
4: 괜찮네.
0: 저게 원반이다.
1: 드디어 찾았어. 그런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0: 아, 징검다리를 놓아서 가져오는 건 어때?
4: 좋은 생각이구나, 드디어.
1: 징검다리라니. 잘 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건너는지.
3: 도베르만아!
0: 붙잡을 게 필요한데. 아, 그래. 도베르만아, 잡아.
4: 괜찮니?
1: 고맙습니다. 꺼병이들아, 정말 최고로 멋졌어.
0: 우리가 멋졌다고?
1: 그래, 나도 너희처럼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숲을 안전하게 지키는 멋진 경찰견이 될 거야.
0: 꺼병이 최고.

0: 경찰견 도배를 많이 숲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1: 공룡알이 쫓아온다.

0: 무슨 소리지? 공룡이다! 공룡이 나타났어! 여기도 있잖아!
1: 아야. 다람쥐야, 우리야.
2: 거병이들이었구나. 이럴 때가 아니야. 숲에 진짜 공룡이 나타났다고.
1: 공룡이라고? 에이, 숲에 공룡이 어딨어?
2: 진짜라니까. 저기서 공룡아를 봤다고. 너희들 어서 도망쳐. 공룡이라니. 우리 어서 가보자.
3: 공룡이 있을 리가 없잖아.
1: 뭐지?
4: 엄청 크다. 공룡 알인가 봐.
1: 에이, 설마 진짜 공룡 알이겠어?
5: 우리 아가들.
2: 우와, 저건 공룡 다리가 틀림없어.
3: 말도 안 돼. 정말 숲에 공룡이 살고 있다니.
5: 아가들아, 엄마가 먹을 걸 가져올게.
4: 우리도 그만 돌아가자.
1: 공룡이 알에서 나오려나 봐. 깜깜해.
3: 공룡이 깨어났어.
4: 들키지 않게 조용히 해.
1: 여기 있어. 엄마야.

0: 않아서 다행이구나. 우리 아가 괜찮니?
1: 우리 아가요?
2: 얘들아. 괜찮니, 둘이야?
1: 네, 엄마.
2: 고마워요, 타지 아줌마.
0: 뭘요? 둘이가 우리 아가를 구해주었는걸요. 드디어 나왔구나.
1: 공룡이 아니라 타조였잖아.
2: 공룡알인 줄 알았구나. 타조알은 동물들의 알 중에서 가장 크단다.
1: 그렇구나. 아기 타조야, 도망가서 미안해.
2: 아가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까진
0: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단다.

0: 작아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7: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6: 출발.
8: 대머리가 도망간다.
6: 3위 쫓아가야지.
7: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6: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핏.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0: 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이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 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멋진데? 브룽 브룽

들고 싱싱 달려 신나게

생각도 괴물같아.

어디 있는데?

0: 뭐니?
1: 그만
0: 진정해. 나야 나 맞아.

0: 거기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1: 헤,

0: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1: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 거예요?
0: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1: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지금 좀 먹긴 해. 그치, 곰마?

감사합니다.

우산 진짜 진짜 이쁜데? 주인은 어딨지? 혹시 주인이 없는 거? 주인이 없다면 그 얘긴 내 거네? 아닌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게 아니란 뜻이네. 좋아, 그럼 가자. 주인을 찾아보자고. 너희 우산이야? 어! 그래, 알았어. 날아가면서 계속 찾아.

이 노란 우산 정말 쓸모가 많은데 누가 이렇게 멋진 걸 잃어버렸을까?

네가 혹시 니웃 아니야?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돼. 쓸모가 많은 물건이라고.

작은 새들 너무 귀엽다. 다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얘들아, 여기 더 있어. 자, 모두 멈춰.

그리고 저기 저 구름은 어디 보자. 커다란 딸기 같아. 또 저건 오렌지처럼

저거 봤어? 저기 저 구름은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케이크 같이 생겼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같아. 엄마, 저기 날아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진짜 좋은 친구가 맞고.

저게 곰마!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가져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마음대로 실컷

너무 예뻐. 어, 고마. 이제 어떻게 저걸 다시 가져오지?

여기 구름 맛은 본 거야? 알겠다. 딸기 맛이야. 대박. 이건 오렌지 맛이네.

0: 뭔지 모르겠어. 익숙한 맛이긴 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아, 알았다. 맛있는 캐러멜 크림이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넘버블럭스 친구들
7: 고해라.
6: 이건 넘버블럭 슈드야.
7: 20까지
8: 바쁘게
7: 우리 같이 놀자.
6: 5와 3이 만나면
7: 8이야.
6: 당신
7: 우리 모두 8.
6: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7: 함께 놀아요.
6: 넘버블럭스 카드 가족.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1: 덕분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커피 구조대와 개구리 점프 대회.